0: 6월 12일 금요일 전 세계가 기다려온 축제의 월드컵 데이입니다. 첫 곡은요. Queen, We Are The Champion 띄워드렸어요. 저는 살레쇼 김용은 은빛소녀입니다. 오늘 지구촌 최대 축구 대축제 월드컵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이 월드컵은 나라도 다르고 연어도 다르고 살아온 방식도 다 다른데 축구공 하나 앞에서 전 세계가 그냥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국가도 이념도 종교도 다 잠깐 내려놓고 그냥 함께 소리 지르고 같이 웃고 울고 요즘 세상 걱정 많은데 월드컵이 축제에 그 우리에게 환희의 그런 공간을 열어주는 것 같아서 기쁩니다. 잠시 후 오전 11시에요. 드디어 우리 대한민국 대 체코와의 1차전이 시작됩니다.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은 보실 거예요? 어디서 보실 거예요? 오늘만큼은 다 함께 대한민국 응원하면서 힘찬 응원 메시지와 함께 소소한 여러분의 일상 이야기도 듣고 싶은 노래도 보내주세요. 100원의 문자 샵 1053 CBBC 빵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광고 듣고 은빛 잠깐 만나볼게요.
1: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네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5: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5: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6: 나비엔.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7: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8: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9: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똥떨어 똥똥.

은빛 창가. 틀이 온다. 2026 북중미 월드컵 공인구의 이름입니다. FIFA는 틀이 온다. 스페인어로 세계의 파도. 미국, 캐나다, 멕시코 사상 첫 3개국 공동 개최에서 영감을 얻은 이름이라서 그런지 한마음이 느껴집니다. 공 전체는 파랑, 빨강, 초록 세 나라의 상징색으로 꾸며졌고요. 캐나다의 단풍잎, 멕시코의 독수리, 미국을 상징하는 별 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월드컵 트로피를 향한 경의를 담은 금빛 장식까지 더해졌죠. 새로운 4개의 패널 구조로 제작된 이 공은요, 패널이 공 중앙에서 삼각형을 이루며 연결되고 세 나라의 역사적 결합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름 하나, 무늬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뜻이 담겨 있는 게 월드컵이죠. 그 작은 공 하나에 온 인류가 또 웃고 울고 열광하고 그 열정의 축제 도가니에 빠질 텐데요. 공은 둥글다라는 말이 있죠. 공은 당연히 둥글죠. 둥글지 않은 공이라면 글쎄요, 길쭉한 럭비공쯤 될까요? 공은 둥글다라는 말에는 참으로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공은 둥글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 숱한 이변과 반전, 그게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우리를 열광하게 하는 힘입니다. 틀이 온다, 세계의 파도를 넘는다는 그 이름처럼 거센 파도도 넘어서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 명장면의 좋은 경기들, 이번 대회에서도 많이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7504님이 신청하신 마이클 잭슨의 힐 더 월드 들려드렸습니다. 트리 온다. 스페인어 트리는 셋, 뚜리. 온다는 파도, 웨이브. 합쳐서 세 개의 파도라는 뜻입니다. 스페인어로는 깨온다. 어떻게 지내? 하는 인사말로도 쓰인다고 해요. 온다가 파도처럼 흘러가는 기운, 분위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트리온다라는 이름의 세 나라의 역동적인 에너지가 물결치듯이 담겨있다는 느낌이죠. 왠지 오늘 대한민국 1차전, 파도가 온다, 골이 온다, 승리가 온다, 이렇게 외쳐보면 어떨까요? 공은 둥그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우리 인생에서도 많긴 많은데요.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가 공은 둥글다라는 말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 인생은 공이 둥글긴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대 체코의 1차전 설레는 마음 모아서 우리 다 12번째 선수잖아요. 우리 선수들에게 힘찬 응원 메시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금요일 공감백배도 여러분의 응원 메시지와 함께 월드컵 하면 떠오르는 여러분만의 또 생각, 사연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원의 이름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많이 올려주세요. 7850님이 신청하신 잔나비 쉬.

잔나비 쉬.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참 좋은 오늘 후원자가 드리는 모바일 커피 쿠폰.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애써

권하는 책, 감동을 넘어 영감을 주는 책, 평신도가 만드는 유일한 가톨릭 월간지, 가톨릭 다이제스트 월간 독자 리더, 원하시는 분 샵 1035 들어오셔서 성함과 주소까지 보내주시면요. 당첨자분에게 1년 동안 편안하게 구독하실 수 있도록 배송해드립니다. 2주의 특별한 문화선물입니다. 문화선물, 따뜻한 색감의 그림과 글로 사랑받는 전희수 작가의 원화 60여 점과 페어링 텍스트를 감상할 수 있는 전시죠. 소중한 사람에게 전유수 특별전 인 고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장텀 당첨되신 분들은요,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원하시는 날짜에 자유롭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고향 어울림 누리 어울림 미술관에서 전시가 있는데요. 샵 1053 들어오셔서 글머리 전시하시고 성함 남겨주시면 당첨자 다섯 분에게 1인 2매씩 선물 드립니다. 오늘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스 여러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선물 아닐까요? 아, 오늘 추억의 노래입니다. 장경미님이 신청하셨어요. 조용필 들꽃 이은아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두 곡 듣고요. 오늘의 공감 100배 만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손뼉 장단치며 무릎 장단치며 공감하게 하는 공감백배. 오늘의 주제는요. 나에게 월드컵은 네모다. 나에게 축구는 네모다. 월드컵 혹은 축구하면 떠오르는 여러분의 생각들, 힘찬 응원 메시지와 함께 나에게 월드컵은 어떤 의미인지 들려주세요. 나에게 월드컵은 네모다. 여러분만의 네모 기다립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올려주세요.

한 가지 주제를 놓고 맞다마자 그래 바로 내 이야기야 공감백배 해보는 시간. 오늘의 공감백배 주제는요. 나에게 월드컵은 네모다. 나에게 축구는 네모다. 월드컵 하면 떠오르는 네모, 축구하면 떠오르는 네모. 여러분만의 이야기 들려주세요. 잠 못 드는 밤, 치킨, 추억, 설렘, 응원 다 좋습니다. 월드컵 이야기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아마 2002년을 떠올리실 것 같기도 해요. 거리마다 붉은 티셔츠가 넘쳐나고 골이 터질 때마다 온 동네가 떠나갈 듯 함성을 질렀던 그때 그 순간. 아,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네요. 우리가 함께 웃고 울고 응원했던 기억은 여전히 마음속에 살아있으니까요. 월드컵 2026년 드디어 막이 올랐습니다. 대망의 1차전을 앞두고 있는 역사적인 시간인데요. 오늘의 공감백배는 월드컵 하면 나에게는 무엇인지, 월드컵 하면 네모다, 축구하면 네모다. 여러분만의 이야기 네모칸에 채워서 보내주세요. 당첨자분에게 선물 드립니다. 100원 유료 문자 샵 103 빵톡으로도 기다릴게요. 이어지는 노래는요. 1134님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정국 드리머.

전국 드리머 듣고 오셨어요. 오늘의 공감 100배. 오늘은요. 월드컵은 나에게 네모다. 축구는 나에게 네모다. 월드컵 하며 떠오르는 여러분만의 이야기 네모칸에 채워서 보내주세요. 당첨자 분에게 선물 드립니다.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유 나는 별로야 라는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요. 월드컵 하면 왠지 축구를 잘 몰라도 그냥 텔레비전 앞으로 모이게 되지 않나요? 월드컵 하면 떠오르는 생각들, 어떤 생각들이 떠오를까요? 축구하면 나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100원의 이름은 샵 1053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6281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바로 이거죠. 나에게 월드컵 하면 2002년이다. 그래요. 그때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생이었어요. 온 가족이 빨간 티셔츠를 맞춰 입고 새벽까지 텔레비전 앞에서 응원했어요. 지금은 아이들이 다 커서 직장인이 되었는데 월드컵만 되면 그때 그 사진을 꺼내보게 됩니다. 시간은 참 많이 흘렀는데 대한민국을 응원하던 마음은 그대로죠. 그럼요. 그 시절에 우리 가족 그 추억이 떠오르는군요. 사진 한 장을 보더라도 그때 함성 웃음소리가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5429님은요. 월드컵만 되면 어릴 적 생각이 나요. 골목길에서 친구들이랑 축구공 하나 들고 나와서 해질녘까지 뛰어놀았거든요. 그때는 운동화가 다른지도 모르고 뛰어다녔어요. 어릴 적에 또 축구 좋아하신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잊고 지냈던 추억까지 함께 떠오르게 되네요. 2145님은요. 저는요. 축구하면 잘 모르겠다. 평소에 축구를 잘 안 봐요. 그런데 이상하게 월드컵만 시작되면 경기 시간부터 확인하게 되고요. 괜히 마음이 들떠요. 마치 큰 축제를 기다리는 그런 기분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하면 모두 그럴 것 같아요. 축구는 잘 모르겠지만 월드컵 하면 왠지 관심이 가는 괜히 마음이 두근거리고 설레는 그런 월드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응원 그리고 월드컵 하면 떠오르는 네모칸 여러분 축구하면 떠오르는 사연들 보내주세요. 당첨자분에게 선물 드립니다. 이어지는 노래는요. 버즈 레츠고 투게더 쉐이카 와카와카 콜드플레이 비발라 비다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버즈, 레츠 고 투게더, 샤키라, 와카와카, 콜드플레이, 비발라 비다. 오늘은요, 오늘의 공감 100배 주제는요, 월드컵 하면 나에게는 네모다, 축구하면 나에게 네모다, 네모컵 만나고 있습니다. 3914님은요, 월드컵 하면 2002년 거리 응원이 생각나요. 옆 사람 이름도 모르는데 골만 들어가면 서로 얼싸안고 뛰고 웃고 울고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요즘은 그런 풍경 보기 쉽지 않아서 더 그리워집니다. 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그때는 정말 모두가 친구가 되었던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던 그때였는데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또다시 그런 풍경을 재현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트리온다, 세계의 파도를 넘는다. 오늘 우리 선수들도 그 이름처럼 거센 파도를 넘어서 멋진 경기 펼쳐주길 온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공은 둥글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이 축구죠.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도 비슷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찾아오기도 하고 넘어질 것 같던 순간에 기적 같은 골이 터지기도 하죠. 오늘 우리 선수들도 그동안 흘린 땀과 노력만큼 후회 없는 그런 경기 펼쳐주기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고마웠고요. 내일 주말은 테마가 있는 주말 힐링 음악여행 음악에 스며들다에서 여러분 기다립니다. 내일 아침 9시 만나요. 끝곡은요. 강정희님이 신청해 주셨네요. 악뮤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도 참 좋은 오늘 되세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뚝뚝 하면 아빠가 함 사줄게.
2: 정말?
1: 우는 아이도 뚝 그치게 하는 맛. 김천 한우 우뚝. 김천의 청정 자연에서 자란 품질 좋고 맛있는 한우. 우직하고 뚝심 있게 김천 한우 우뚝. 대한민국 1등 한우로 우뚝 서겠습니다.
3: 어?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0: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뭐라고요?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1: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주님의 품에 맡겨드리며 기도 안에서 부활의 희망을 간직합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영천성당은 그리움이 머무는 자리로 영천성당 묘원 안에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천성당은 미사 중에 세상을 떠난 이들이 주님의 평화 안에 머물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천성당 사무실 054-338-338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5번 사랑의 성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입니다. 여름에 색하면 진한 초록과 선명한 파랑이 떠오르는데요. 하지만 세상의 모든 색이 그렇게 뚜렷한 것만은 아니죠. 그 중에서도 선이 분명하지 않고 보일 듯 말 듯 은은하게 번지는 색을 훈색이라고 하는데요. 노을 질 무렵 하늘에 보이는 분홍과 노랑의 경계, 빛에 따라 색이 달라지는 비눗방울, 또 조개 껍데기 안쪽의 은은한 반짝임도 훈색의 하나입니다. 한마디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묘한 아름다움과 다정함을 품은 색인데요. 우리의 주말도 특별한 행복은 아니더라도 문득 떠올리면 미소가 지어지는 잔잔한 기쁨으로 채워지길 바라면서 조셉 보댕 드 보아모르디에의 발레 돈키호테 공작 부인 돈키숏 쉐라 듀케스 스위트 그 중에서 제6곡 땅브랭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프랑시스 콜프롱이 지휘한 레 보레아 드 몽레알 연주로 함께합니다.

Joseph Bodin de Bois Mordier의 Don Quixote chez la Duquesse Suite, 발레의 돈키호테 공작 부인 모음곡 중에서 아주 신나는 6곡 땅브랭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프란시스 콜프롱이 주의했고요. 레보레아 드 몽레알, 몬트리올의 레보레아드 하면은 이게 이제 그 그리스 신화에서 바람, 그것도 북풍, 북풍의 신의 두 날개 달린 그 쌍둥이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아주 유명한 그 보레아드 브라더스라고 하는데요. 자, 요 이름을 가진 몬트리올 악단 함께 감상을 해봤습니다. 6월 12일 금요일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1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자, 오늘 그 한국과 체키아, 이 체코의 그 첫 월드컵 경기가 있는데 우리 또 선전해서 꼭 이기면 좋겠네요. 자, 루이스 바칼로프의 일포스티노 감상하겠습니다. 바이올린의 조슈아 벨, 그리고 피아노의 바네사 페레스, 반도네온의 카렐 크라이엔호프, 다비드 핑크가 더블 베이스를 연주했고요. 드럼스 파블로 리에피 연주로 함께합니다.

루이스 바칼로프의 일포스티노 가운데서 일포스티노. 자, 바이올린의 조슈아 벨, 피아노의 바네사 페레스, 반도네온의 카렐 크라이엔호프, 더블 베이스의 데이비드 핑크, 그리고 드럼스 파블로 리에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저희가 또 드리는 선물 있죠. 만화로 읽는 오페라 교양 상식 12. 이렇게 쉬운 오페라는 처음이지. 하얀 코옹의 만화와 백재은 해설로 이제 이루어진 책이 되겠습니다. 가장 사랑받는 오페라 12편의 스토리와 감상 포인트를 한 권에 더 퀘스트에서 나온 책인데요. 읽으면서 바로 듣는 대표 아리아 80곡 QR코드 수록. 야, 80곡이 대단히 많습니다. 오페라 초심자를 위한 교양 지식을 담은 오페라의 요령 코너도 있고요. 오페라는 특히 예습이 국룰이다. 오페라가 궁금한데 어려운 사람을 위한 첫 걸음이 되겠습니다. 까르멘, 라트라비아타, 라보엠, 돈조반니, 리골레토, 투란돗, 마타네사수, 일드로바토오레, 사랑의 묘약, 나비부인, 피가로의 결혼, 타노이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아주 재밌는 책을 또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두 10분께 드리니까요. 샵 1053으로 올려주세요. 성함과 받고 싶은 이유 또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3번 A장조 켈번호 488 1악장 알레그로. 이제는 고인이 되었지만 정말 이 백수를 누리면서 끝까지 또 연주를 아주 멋지게 했던 피아니스트 메나헴 프레슬러, 그리고 킴보 이시가 지휘한 막데부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3번 A장조 켈보너 488 1악장 알레그로 모차르트의 아주 명랑성이 잘 드러난 곡이죠. 피아노의 메나인 프레슬러 그리고 킴보 이시가 지휘한 막데부르크 필라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빈첸초 벨리니의 이 뿌리따니 이 오페라 가운데서 청교도 가운데서 Son Virgin Vezzosa 나는 어여쁜 아가씨라네. 이제 결혼을 앞두고 굉장히 신나 있는 이 그 엘비라의 아리아가 되겠는데요. 이 폴란드 출신 소프라노 알렉산드라 구르짝 지금 이 로베르토 알라니아의 부인이죠. 오메르 마이르 벨버 이스라엘 출신 지휘자가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델라 코무니타드 발렌시아나 발렌시아 주립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합니다.

빈첸조 벨리니의 이뿌리타니, 오페라 청교도 가운데서 손 베르친 베조사, 나는 어여쁜 아가씨라네, 소프라노 알렉산드라 구르착, 그리고 오메르 메이르 벨버가 지휘한

오케스트라 델라 코무니타드 발렌시아나 발렌시아 주립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또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코너 안내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여러분의 신청곡을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의 소중한 클래식 이야기를 매주 기다립니다. 내 마음속 명곡, 전곡 듣고 싶은 클래식, 혹은 특별한 사연이 담긴 추억의 음악까지 지금 바로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1053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다섯 가지 올리브의 절묘한 블렌딩, 이탈리아 명품 올리브오일 비바체 또는 로고에 물방울이 그려진 발사믹 식초 아체토 모데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은 매주 토요일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퍼레이드에서 소개합니다. 클래식으로 만나는 토요일 아침, 이번 주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자, 예술가의 항구, 이제 이번 주 주인공인 벤자민 브리튼, 20세기에도 최고의 작곡가 중에 한 명이죠. 그를 만나보겠습니다.

벤자민 브리튼은 자연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바다를 무척 좋아했는데요. 해변에서 작업하는 시간을 즐겼고 낚시와 테니스, 스포츠카 운전, 그리고 고향 서포크의 모래 언덕을 따라 걷는 산책을 즐겼습니다. 또 그는 음악만큼이나 문학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서 그의 작품에는 이야기가 담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브리튼은 20세기 작곡가 가운데서도 유난히 많은 오페라를 남겼고 음악을 통해 인간과 사회, 삶의 문제를 끊임없이 탐구했죠. 그래서 그의 음악 안에는 문학적 상상력과 철학적 성찰이 깊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관현악과 실내악, 성악 작품을 막론하고 대담한 창의성과 뛰어난 작곡 기법이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1939년에 작곡한 바이올린 협주곡은 브리튼의 대표적인 관현악 작품으로 꼽히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직전에 불안한 시대 분위기 속에서 탄생한 이 작품은 아름답고 서정적인 바이올린 선율과 긴장감 넘치는 불협화음이 끊임없이 맞섭니다. 평화와 불안,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듯한 음악은 전쟁을 앞둔 시대의 불안한 공기를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는데요. 자, 음악 한 곡 들으시고 예술가의 한 곡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벤자민 브리튼의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 15, 2악장 비바체 카덴차로 이어지고요. 바이올린의 마크 루보츠키, 그리고 벤자민 브리튼이 지휘한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브리튼의 건강은 눈에 띄게 나빠집니다. 그는 마지막 오페라 베니스에서의 죽음을 완성한 뒤 심장 수술을 받았는데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이후 후유증으로 건강이 크게 나빠지면서 지휘와 연주 활동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작곡을 멈추지 않았죠. 병상에서도 작품을 이어갔고 1976년에는 환영의 송가를 완성하며 생애 마지막 음악을 남겼는데요. 같은 해 영국 왕실은 그의 음악적 공로를 기려 생존 음악가로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종신 귀족 자기를 수여해 브리튼은 올드버러 남작이라는 칭호를 얻죠. 하지만 그해 12월 63살의 브리튼은 신부전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웨스트민스터 사원 안장을 제안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브리튼은 오래전부터 다른 바람을 품고 있었는데요. 자신이 사랑했던 바닷가 마을 올드버러에서 평생의 동반자 피터 피어스와 함께 잠들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뜻에 따라 브리튼은 올드버러 교회 묘지에 안장됐고 10년 뒤 세상을 떠난 피터 피어스도 그 곁에 나란히 묻혔죠. 브리튼은 관현악과 실내악, 성악 작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겼지만 무엇보다 오페라의 부흥을 이끈 작곡가로 기억됩니다. 또한 피터 피어스와 함께 시작한 올드버러 페스티벌은 오늘날에도 세계적인 음악 축제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평생 바다를 사랑했던 브리튼은 결국 자신이 가장 사랑한 풍경 곁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었습니다. 어쩌면 사회의 편견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길을 걸어간 그는 자신의 대표작 피터 그라임스의 주인공처럼 바다를 향해 삶의 마지막 항해를 떠난 건 아닐까요? 벤자민 브리튼의 오페라 피터 그라임스 작품 33 가운데서 Four Sea Interludes 이 네 개의 그 바다 간주곡 가운데서 두 번째 Sunday Morning과 세 번째 또 Moonlight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레어드 번스타인이 지휘한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인데요. 이 Sunday Morning은 이제 그 성당에 이제 종소리가 나고요. 그러면서 이 일요일에 사람들은 모두 그 성당에 가는데 여기 엘렌 오포드하고 고아 소녀는 이제 그곳에 가지 못하고 사람들과 좀 분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Moonlight은 이제 굉장히 아름답지만 그 폭풍 전야, 그러니까 또 앞으로 벌어질 그 무서운 또 피터 그라임스가 이제 죽음을 향해 가게 되는 그 항해를 앞두고 있는 그 저녁입니다. 자, 함께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레너드 번스타인 지휘로 만납니다.

벤자민 브리튼의 Four Sea Interludes, 네 개의 바다 간주곡 가운데 이 Sunday Morning하고 Moonlight 두 곡을 들었습니다. 이 오페라 피터 그라임스에 나오는 간주곡들이었고요. 이 간주곡들 정말 벤자민 브리튼이 야 이거 정말 내가 봐도 잘 썼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바로 오페라 초연 후 일주일 후에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 본인의 지휘로 또 이 곡들을 또 공연 따로 또 하기도 했습니다. 작품 33 함께 감상하셨고요. 자, 그러면 또 여기서 이제 벤자민 브리튼하고는 또 우리가 작별의 인사를 나누고 다음 주에 이제 피터 그라임스 오페라로 만날 수가 있겠군요. 자, 오늘 1부 끝곡은요. 에드바르 그리크의 페르긴트 모음곡 2번 작품 55 가운데서 두 번째 곡 아라비안 댄스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빌 마리너가 지휘한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합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일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오픈 예정 053-752-2000번 IS동서.
2: 충분히 방금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

0: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1: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2: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 어빙 벌린의 Cheek to Cheek. 뺨과 뺨을 맞대고 From Top Hat, 영화 Top Hat. 등장한 그런 곡이었죠. 보컬과 트럼펫의 루이 암스트롱, 또 엘라 피츠제럴드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제 루드비 판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4번 C샵 단조 작품 27-2 Moonlight. 아까 1부에도 벤자민 브리튼의 이 네 개의 바다 인터루드 그 중에 Moonlight을 들었는데요. 자, 이 베토벤의 문라이트는 또 다른 느낌이죠. 1악장 아다지오 소스테노토, 피아니스트 엘리사라 오트 연주입니다.

루트비히프한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4번 C샵 단조 작품 27의 2 Moonlight, Moonshine 이 달빛 월광 가운데서 1악장 아다지오 소스테노토 감상하셨습니다. 피아니스트 엘리사라 오드의 연주였습니다. 러시안 집시 스윙 함께 들어볼 텐데요. 이 요셉 랜드바이의 바이올린 또 니콜라의 따라칠라 이 바이올린, 이 집시의 바이올린을 한번 만나보시죠. 비올라의 피터 매니하트, 그리고 첼로의 알렉산더 바그린체프, 알렉산드르 바그린체프 이렇게 연주합니다.

러시안 집시 스윙, 바이올린의 요셉 랜드바이, 또 니콜라의 다라칠라, 비올라의 피터 매니하트, 또 첼로의 알렉산드르 바그린체프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퀴즈 카페 이 시간은 보다 많은 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은 시간입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기다려주세요. 퀴즈 카페 정답은 샵 1053, 100원 유료 문자 메시지에서만 가능합니다. 정답은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정답이 아니더라도 센스만 있으면 정답으로 인정해드릴게요. 커피 선물이 기다리는 퀴즈 카페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며 지금부터 5초 후에 문제 나갑니다. 이것은 작고 가벼운 천입니다. 주머니나 가방 속에 넣고 다니며 땀을 닦고 눈물을 훔치고 때로는 이별의 순간에 말 대신 흔들어 보이기도 하죠. 서양에서는 이것을 땀이나 콧물을 닦는 데 쓰기도 했고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아 길에서 악취가 날 때는 코를 막는 용도로도 사용했고요. 또 숙녀들은 레이스와 자수를 놓은 아름다운 이것을 지니고 다녔고 중세시대 기사들은 사랑하는 여인이 건네준 이것을 갑옷이나 창에 묶고 전장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음악에서도 나나무스크리는 하얀 이것이라는 노래를 불렀고요. 또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는 무대에 오를 때마다 가슴에 이것을 꽂고 등장한 것으로 유명하죠. 또 요한 슈트라우스 2세는 오페레타 여왕의 레이스 이것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땀이나 눈물이 흐르면 찾게 되는 물건,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휴지, 2번 손수건, 3번 물티슈, 4번 행주. 파바로티가 이제 고음 낼때 이걸 딱 손에 쥐고 이렇게 또 노래를 하기도 했습니다. 휴지를 이렇게 잡고 노래하면 굉장히 재밌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이 정답 보내시는 동안 관련된 네 곡의 음악이 이어집니다. 마노 사지다키스, 그리스 작곡가의 메 따스프로 모우만틸리, 하얀 손수건, 나나 무스크리의 보컬이고요. 에르네스토 데 쿠르티스의 Non ti scordar di me, 날 잊지 말아요.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 그리고 헨리 맨시니가 지휘한 오케스트라 델 테아트로 코무날레 디 볼로냐, 볼로냐 시립극장 오케스트라, 그리고 가에타노 도니제티의 렐리지르 다모레, 사랑의 묘약 가운데 우나 프루티바 라그리마, 테너 후안 디에고 플로레스, 다니엘 오렌이 지휘한 오케스트라 델라 코무니타드 발렌시아나, 발렌시아 주립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Das Spitzentuch der Königin, 오페레타 여왕의 레이스 손수건 오버처 서곡인데요. 리카르도 무띠가 지휘한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겠습니다. 땀이나 눈물이 흐르면 찾게 되는 물건,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휴지, 2번 손수건, 3번 물티슈, 4번 행주. 이왕이면 정답 보내주실 때 지금 어디에서 뭐 하는 중인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또 유클에 한 번도 참여 안 해봤다 하는 분들은 당첨 가능성 쭉쭉 올라가니까 알려주시고요. 이 시간 커피 원하시는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며 음악 듣겠습니다.

자, 네곡 들으셨는데요.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Das Spitzentuch der Königin, 오페레타 여왕의 레이스 손수건. 자, 이 작품은 제가 그 요한 슈트라우스 탄생 200주년을 맞는 작년에 오스트리아에서 참 놀랍게도 이 작품을 봤습니다. 근데 계속 그 남국의 장미 이 왈츠가 정말 다양하게 나오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솔로로 불렀다가 듀엣을 불렀다가 합창을 불렀다가 계속 나와요. 자, 오버처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한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가에타노 도니제티의 렐리지르 다모레, 얼마 전에 글로리아 오페라단이 아주 성공적으로 멋지게 공연을 했었죠. 우나 프루티바 라그리바, 남몰래 흘리는 눈물, 테너 후안 디에고 플로레스, 그리고 다니엘 오렌지휘한 오케스트라 델라 코무니타드 발렌시아나, 이 발렌시아 자치주 립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고요. 에르네스토 데 쿠르티스의 Non ti scordar di me, 날 잊지 말아요. 물망초의 꽃말이죠.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 그리고 헨리 맨시니가 지휘한 오케스트라 델 테아트로 코무나레 디 볼로냐, 볼로냐 시립극장 오케스트라 연주였고요. 마노스 하지다키스의 Me taspro mou mantilli, 하얀 손수건, 나나무스크리의 노래로 오래간만에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퀴즈 카페 정답은 바로 2번 손수건이죠. 자, 파바로티가 물티슈로 이렇게 행주나 물티슈로 이 손을 잡고 불렀으면 그 행주였을 수도 있겠네요. 그 손수건 굉장히 크던데. 하여튼 이렇게 재미있는 상상을 또 해봤습니다. 자,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답 맞추신 분들께 세분 뽑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함께 들으실 곡은요, 주세페 베르디의 오텔로 가운데서 아베 마리아 피에나 디 그라치아 하고, 이렇게 데스데모나가 부르는 참 슬픈 저녁 기도가 되겠죠. 소프라노 엘자 드라이시, 그리고 마시모 자네티가 지휘한, 마시모 자네티 경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상임 지휘자 역임 했죠. 오케스트라 델 테아트로 카를로 펠리체 디 제노바, 카를로 펠리체 극장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오텔로 가운데서 아베 마리아 피에나 디 그라치아. 아베 마리아 은혜로운 분이요 함께 들었습니다. 그 베르디의 이제 뒤에서 두 번째 오페라 오텔로 소프라노 엘자 드라이시가 그 데스데모나를 불렀고요. 마시모 자네티가 지휘한 제노바 카를로 펠리체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였는데 이 마시모 자네티가 우리나라에 와서 좀 그 오페라 지휘했으면 좋겠네요. 왜 지금까지 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칼 닐센 곡 클라리넷 협주곡 작품 57 1악장 알레그레토 운뽀꼬 듣겠습니다.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에서 처음 이 곡 소개하는 것 같네요. 클라리넷의 알레산드로 까르보나레 까르보나라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스파게티 이름 같아요. 자, 에드워드 가드너가 지휘한 베르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야, 이 정원사가 까르보나라하고 같이 이 정원에서 참 까르보나라를 먹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자, 베르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베르겐 정말 경치 좋은데 자, 이 함께 또 연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또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주말 또 토요일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신청곡 퍼레이드 내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살베.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199번, 예수 마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CPBC 정오종합 뉴스입니다.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이탈리아로부터 최고 훈장을 받았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보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 압수물 분석 등 진상규명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3개국이 공동 개최한 북중미 월드컵이 멕시코시티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일반 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이탈리아로부터 최고 훈장을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양국이 더욱 긴밀히 협력하자고 말했습니다. 로마에서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 26년 만에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이탈리아 공화국 기사 대십자 공로 훈장을 받았습니다. 이탈리아 국권신장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내국인이나 국가원수급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훈장으로 이 대통령이 외국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은 건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대통령궁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서 부오나세라, 좋은 저녁입니다라고 이탈리아 인사를 건네며 양국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쟁과 상처를 딛고 발전을 이룬 한국과 이탈리아는 평화와 협력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탈리아어로 알라 노스트라 아미치찌아, 우리의 우정을 위하여를 외치며 검대사를 했습니다. 이날 만찬은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자은 LS 회장, 성김 현대자동차 사장 등 경제인들이 대거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조르자 멜로니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경제인들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합니다. 내일은 이탈리아의 국빈 예우에 따라 피렌체를 방문해 토스카나 주지사, 피렌체 시장을 만나 양국 문화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모레부터는 교황청을 공식 방문합니다. 14일엔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 미사에 참석하고 15일엔 레오 14세 교황을 면담하며 평화 외교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이탈리아 로마에서 CPBC 김혜영입니다.
0: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11시부터 멕시코 과달라하라 인근 스타디움에서 체코와 조별리그 1차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발표된 11명의 선발 명단에는 네 번째 월드컵에 나서는 주장 손흥민이 이강인, 이재성과 함께 공격진을 이루고 황인범과 백승호는 미드필더에 배치됐습니다. 이태석과 설영우가 좌우 윙백 역할을 맡는 가운데 3백으로 나선 최후방 수비 라인은 이기혁과 김민재, 이한범으로 구성됐고 골키퍼는 김승규가 맡았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 압수물 분석 등 진상규명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어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대한 검토와 분석에 돌입했습니다. 합수부는 13시간가량에 걸친 압수수색을 통해 투표지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물량을 유권자의 50%로 줄인 경위 등 현재 고발장이 접수된 사안을 중심으로 압수물 분석에 주력해 신속한 혐의 확인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자료가 방대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중앙선관위 서버 전자정보 압수수색도 계속 병행합니다. 압수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추가 강제 수사 여부와 선관위 관계자 소환 일정 등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수본 측은 경찰을 포함한 합수본 구성이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차질 없는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반 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윤전 대통령의 일반 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1심 선고 공판을 열어 윤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을,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할 목적으로 2024년 10월부터 11월까지 무인기 작전을 단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위해 일부러 비상사태를 만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이 정청래 대표가 자신의 거취에 대해 숙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오늘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 대표가 거취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고 숙고 중이라며 충분히 입장을 정리하고 표명할 때까지는 기다려주시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어제 진행된 의원총회에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지방선거 책임, 8월 전당대회 공정성 등을 고려해 정 대표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강 수석대변인은 단지 차이가 있다는 것 때문에 이를 분열이라고 단정하고 갈등이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좀 과도한 규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시도당 위원장 1인 1표제 도입을 두고 당내에서 비판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누락된 부분을 보완해 의결한 것일 뿐이라며 이미 충분히 설득 설명 과정이 있었고 마무리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극우 아스팔트 세력과 다를 바 없는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며 선관위의 관리 부실을 개선하는 것과 선거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건 성격이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빌미로 재선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장 대표가 선거 패배 책임론이 불거지니 자신의 대표직을 유지할 동력을 찾기 위해 무리수를 던지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며 국민의힘 안에서도 장 대표에 대한 반발이 나오는 지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범위에서 생각하고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를 가져가길 바란다고 조언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심 원내대표는 이른바 투표지 사태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빠르게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양당 원내지도부 면담에서 이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밝힌 뒤 특위는 여당인 민주당 절반과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당 절반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을 순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정조사 결과를 보고 특검 여부를 판단하자는 민주당 주장은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작태라며 투트랙 원칙을 밝혔고 원구성 협상과는 별도로 국정조사를 우선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2: 매일신문제공 대구경북뉴스입니다. 대구시가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과 함께 인공지능 분야의 예비 창업자와 창업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합니다. 이번 공모는 동대구 벤처밸리를 AI 창업허브로 도약시키기 위한 첫 사업으로 예비 창업부터 초기 성장 단계까지 총 11개 내외의 과제를 선정해 시제품 제작과 모델 개발비 등에 총 14억 원을 지원합니다. 특히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예비 창업자에게도 최대 5천만 원의 자금과 창업 교육을 제공해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었으며 대구 외 지역의 예비 창업자도 선정 후 한 달 안에 대구에서 창업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는 오는 29일까지, 29일 오후 3시까지 전용 이메일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받습니다. 2026 경북 어르신 생활체육대회가 어제 김천 실내체육관에서 개회식을 열고 이틀간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도내 22개 시군에서 3,800여 명의 동호인들이 참가해 게이트볼과 파크골프 등 11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루며 건강과 화합을 다집니다. 더불어 2015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경북 전남 생활체육 교류 행사가 함께 열려 전남 선수단 90여 명이 교류전과 문화 탐방에 참여하면서 화합의 의미를 더합니다. 경상북도가 어제 김천시립율곡도서관에서 제10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노인 인권 보호와 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나섰습니다. 기념식에는 시설 종사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유공자 표창, 노인학대 교육 등을 받았습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으로 노인학대 의심 신고가 지난해에는 2,239건으로 해마다 증가해 잠재된 학대 사례를 발굴하고 피해 노인을 보호하는 체계가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오늘부터 황룡사지 발굴 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황룡사 부처의 사리를 모시다를 개최합니다. 박물관은 그동안 황룡사 금동사리함을 분석한 결과 사리공 전체가 하나의 큰 사리함 구조였고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장인 12명의 이름도 새롭게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난문화재로 논란이 됐던 사리기의 출토 경위도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진품임을 확인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이번 특별전에서 황룡사지 출토 유물과 최신 연구 성과를 공개하며 신라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와 우수성을 조명할 계획입니다. 김천시가 내일 저녁 8시부터 제1회 직지사 반딧불이 축제를 열고 청정 생태환경의 가치를 알립니다. 이번 축제는 반딧불이 서식 환경을 되살리기 위해 민관 종교계가 함께 추진해온 황악산 생태계 복원 사업의 결실로 마련됐습니다. 관람객들은 직지사 계곡과 숲에서 살아가는 반딧불이를 직접 관찰하면서 자연의 소중함과 생태 보전의 의미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대구 중구가 노인 일자리 공모 사업에 선정돼 신규 공동체 사업단 마실 돼지찌개 개설을 위한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구 시니어 클럽이 참여하는 이번 사업은 삼덕동 2가에 매장을 조성하고 어르신 32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또 사업단은 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월 1회 음식 나눔 활동도 펼쳐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공헌도 함께 추진합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지역민들에게 금융경제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금요강좌를 마련합니다. 올해 세 번째로 마련하는 이번 금요강좌는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2층 강당에서 열리는데 이번에는 서울대학교 김수영 교수가 1인 가구 천만시대 싱글라이프의 오해와 실상이란 주제로 강의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26도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경북 동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고 울릉도와 독도는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3도에서 19도, 낮 기온은 26도에서 32도로 예상됩니다. 대구의 지금 기온은 25.3도입니다. 김현정이었습니다. CPBC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3: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반야월 성당 조원포 바오로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7: May I help you?
4: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이어서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이 방송되겠습니다. 12시 15분입니다.

오늘도 신신우신역에 잘 내리셨나요? 어서 오세요. 영업 164일째 강용인의 빵집입니다. 2026년 6월 12일 금요일 신부님 우리 신부님 저는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축구공 하나로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런 지구촌 축제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의 막이 올랐는데요. 이 축구공은 겉에서 보면 동그란 구처럼 보이지만 단순한 구는 아니죠. 12개의 정오각형과 20개의 정육합경, 총 32개의 면으로 이루어진 그런 다면체인데요. 그래서 이 축구공은 첫째, 공을 찰 때 이 응축된 힘이 균일하게 분산이 되고, 둘째, 공이 보다 안정적으로 회전하고, 셋째, 공이 어디로 날아갈지 예측과 제어가 용이하다고 하네요. 우리 지구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다채롭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왕이면 이 축구공처럼 둥글게 둥글게 매일의 축제처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 강용민의 빵집 지금 오픈합니다.

신신우 씨인 강용인의 빵집, 저는 용디 빵집 주인장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문을 연 첫 곡으로 이 안드레아 보첼리와 이재가 함께 부른 2016 북중미 월드컵 공식 주제가 DNA 함께 들었습니다. 와, 오늘 이렇게 대한민국 대 체코, 이 피파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1차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프닝을 이렇게 하는 동안 한 골 또 체코가 이렇게 넣게 되어서 1대0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네요. 아, 또 우리나라 선수들 화이팅! 현재 후반 17분 정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직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또 역전의 발판을 또 삼기 바랍니다. 이 멕시코 현지 시간 11일 2016 북중미 월드컵 개막식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이 또 자랑스러운 한국어가 들렸는데요. 성악가 안드레아 보첼리와 K-POP 데몬 노터스의 주제가를 부른 이재가 함께 노래를 했는데 여러분 들으셨나요? 이 가사 처음에 넘어져도 또 다시 일어난다 라는 이 한국 노랫말이 이렇게 울려 퍼지더라고요. 이재가 직접 가사를 썼다고 하는데요. 아, 역시 이 K-컬처, 우리나라의 이 문화가 세계에 많이 또 퍼져나가면서 이제는 월드컵 주제가에도 우리나라의 또 말이 막 들리게 되네요. 좀 더 막 퍼져가지고 제가 영어 공부를 안 해도 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 BTS는 월드컵 결승전 무대에 나온다고 합니다. 야, 우리나라 가수들이 정말 세계인들이 다 하나로 뭉치는 그런 무대 위에 서서 또 노래를 부르게 된다니 또 얼마나 이 대단하신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번 2016 FIFA 북중미 월드컵은요, 1998년도 이후에 28년 만에 처음으로 이 대회 포맷 자체가 바뀌었다고 해요. 규모나 방식, 또 참가국 수 등 여러 면에서 정말 역대급이라고 하는데요. 역대 최초로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3개국이 공동 개최라고요. 역대 최다 참가국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역대 최다 경기 수도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총 104경기를 함께 뛰게 되고요. 역대 최다 개최 도시 16개 도시에서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야, 이 정말 규모가 엄청난 오늘 월드컵을 우리가 함께 맞이하게 되었는데 오늘은 실시간으로 우리

0: 축구 소식 함께 전해드리면서 빵집 영업을 2시까지 한번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픈 시간에 맞춰서 라디오 빵집 오신 분들 함께 인사 나눠볼게요. 1449님께서요. 우리 출첵 인사드립니다. 용대신부님, 2016 FIFA 북중미 월드컵 경기를 뛰고 있는 우리나라 선수들 승패를 떠나서 좋은 경기 치르길 응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1449님 어서 오세요. 저도 이제 우리나라의 이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뛰는 우리 축구 선수들 열심히 응원해 봅니다. 사실 좋은 결과를 얻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또 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 또 우리의 어떤 바람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 그 안에서 우리가 더 큰 감동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화이팅입니다. 류하느님 오셨는데요. 용대신부님 안녕하세요. 2016 FIFA 월드컵 이 대한민국 선수들과 함께하는 여러 나라 선수들 응원하고 기대합니다. 여는 말씀처럼 이 축구공처럼 모나지 않게 둥근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우리 류하느님도 어서 오시고요. 우리의 이러한 마음들 때로는 이제 모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삐져나오기도 하고 나의 그런 마음들이 다른 사람들을 찌르기도 하는데 이 구의 형태를 보면 정말 둥글둥글하고 잘 굴러가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 축구공의 모습처럼 우리 마음도 동글동글 잘 굴러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네요. 오늘 빵집 가족분들과 함께 이 월드컵 소식 전하면서 강용민의 빵집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손님들의 출석 체크 기다리면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어서 오세요.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강용민의 빵집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과 함께 지금 월드컵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체코의 경기 지금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요. 방금 또 황인범 선수가 이 골문에 골을 아주 정확하게 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과 체코가 지금 1대1의 동점 상황으로 다시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 이 빵집 오프닝 할 때 한 골을 이렇게 먹혀가지고 아, 역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의 마음이 벌써 가서 닿았나 봐요. 바로 이렇게 또 동점골을 넣게 되었네요. 아직 이제 후반의 시간이 조금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 끝까지 화이팅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마음과 또 이런 응원들 함께 보내주시면 오늘 강용인의 빵집에서 경기 끝날 때까지 함께 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신신우신에서 준비한 코너도 여러분을 위해서 맛있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신신우신에서는 매일 또 요일별로 맛있는 라디오 빵집 이렇게 구워드리고 있죠. 주말에 뭐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금요일 2부에는 귀로 듣는 빵집역 성지순례 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빵순이 최수지 수녀님은 과연 축구에 관심 있으실지 축구를 같이 응원하고 계실지 너무나도 궁금한데요. 우리 수녀님께서 또 어떤 맛있는 빵지순례를 준비해 주셨을까 함께 기다리면서 2부까지 쭉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늘 이야기 또 응원의 마음들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빵 무료 방송 토크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함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월드컵 무대에 올라와서 화제가 되고 있는 가수죠. 이 블랙핑크의 리사의 노래인데요. 골스 함께

예, 듣고 올게요.

너와 나의 마음 나눔 우리끼리 도란도란. 우리 빵집 가족분들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마음으로 또 응원하고 함께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일상을 함께 보내주세요. 라디오 빵집에서 오늘의 또 맞춤 선곡으로 맛있게 이 시간을 또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594님께서 안녕하세요 신부님, 출석합니다. 신부님 이발하셨나봐요. 훨씬 어려 보이세요. 대한민국 화이팅해서 끝날 때까지 부상 없이 마무리하길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 네, 사무구사님, 저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보시겠지만 머리 스타일을 좀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좀 어려 보이나요? 우리 밖에서 수녀님께서 지금 이불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 황당한 표정으로 저를 잠깐 지금 쳐다보셨어요. 아, 안 어울려 라고 왠지 이렇게 들어와서 하실 것 같은데, 제 이제 머리를 이렇게 장마가 되기 전에 좀 이렇게 변화를 좀 주거든요. 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어머 신부님 곱슬머리가 더 예뻐요 하시고, 또 좀 어리신 분들은 신부님 지금이 좀 더 어려 보여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과연 우리 수녀님은 어느 연령대를 또 갖고 계실지 이따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화이팅해서 정말 끝날 때까지 열심히 뛰어주시길 바랍니다. 가시나무새 진수산나님 오셨는데요. 눈으로 축구 보고 귀로 신부님 말씀 듣고 있어요. 오늘은 이해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 네, 괜찮습니다. 또 이렇게 각자의 어떤 일상들, 또 각자의 또 관심사들, 우리가 또 이렇게 우리나라 경기처럼 마음을 모아야 되는 순간들, 또 함께 눈으로는 경기를 보고 또 귀로는 라디오 빵집 함께하고, 약간 라디오 빵집 배경음악처럼 이렇게 틀어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라디오 빵집 평소보다 좀 한산한 편인 것 같기도 한데요, 저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또 직장에 계신 분들, 이렇게 경기 못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또 나는 축구보다 또 다른 것들에 또 이렇게 바쁨을 또 쓰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또 여러분께서 나의 이런 마음들, 또 관심사들 나눠주시면 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축구 소식은 간간이 중간중간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이제 축구는 후반 30분 막 지나고 있고요. 체코와 이제 대한민국 1대1 상황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평상시에 이렇게 축구나 다른 경기들을 즐겨보지는 않아서 사실 이렇게 또 월드컵 같은 그런 특별한 경기만 잘 챙겨보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공통된 이 마음을 함께 모은다라는 느낌에서 또 응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노래가 딱 어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트랜스픽션의 승리를 위하여!

네, 방금 들어온 지금 축구 소식 함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한 골 더 넣어서 2-1로 지금 체코의 경기 역전했다고 합니다. 오피스 코리아 이 노래 함께 들으시면서 우리의 마음 함께 응원해 볼게요.

0: 주문하신 퀴즈가 나왔습니다.
1: 알아도 좋지만 몰라도 그만!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대 체코 2대1로 앞서가는 상황에서 드리는 만만한 퀴즈 함께 풀어볼게요. 이 월드컵 열기로 한껏 끌어올렸으니까 오늘은 축구 관련된 문제 어떨까요? 오늘의 문제 아주 짧고 간단한 문제입니다. 축구공이 웃으면 뭐가 될까요? 이 축구공이 웃는다. 축구공이 어떻게 웃지? 라는 생각이 들 텐데 넌센스 퀴즈겠죠. 오늘 이 월드컵의 마음을 담아서 문제 드렸습니다. 축구공이 웃으면 뭐가 될까? 한 통에 100원 샵 1053 유료 문자나 CPBC 라디오방 방송 토크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정답 보내주세요. 축구공이 웃으면 뭐가 될까? 여러분들 정답 보내주시는 동안 신신우신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0: 신신우신 강용인의 빵집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수공예 성물가게 주날개 밑에서 도자기 통통 십자가, 경북 영양농협 제공 유기농 안심청정 고춧가루, 당신의 매일을 축하합니다. 꽃보라에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손뜨개 인형을, 농업회사 머시드림에서 기름에 튀기지 않은 바삭하고 구수한 울긋 동충하초 동공칩을, 면역 전문 브랜드 슬림바이 365에서 와우 다이어트 100억 유산균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구 튜찡포교 베네딕토 수녀회에서 허브로 만든 힐데갈드 화장품 세트를, 디자인이 아름다운 글라라 미사보에서 미사보를, 아이무드에서 심상무 작가가 원목으로 만든 호산나 성지꼬지를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복된 생명의 빵을 전하는 미사 중에 여러분을 기억하고 특별히 선정된 한 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오늘의 만만한 퀴즈, 또 여러분들 많은 정답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이 월드컵과 관련된 이 축구 문제 한번 내보고 있습니다. 축구공이 웃으면 뭐가 될까? 바나나가 웃으면 바나나 킥이라고 그랬는데 축구공은 웃으면 뭐라고 할까요? 정답도 좋지만요, 여러분들의 재치 만점 오답도 더 좋으니까요, 편하게 정답 보내주세요. 한 통에 100원 샵 1053 유료 문자나 CPBC 라디오방 방송 토크로 여러분의 정답 보내주시는 동안 이 곡 들을게요. 클론의 발로 차.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대 체코 지금 후반 44분 대한민국이 2-1로 앞서가고 있는데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야의 아 대한민국 이 노래 함께 들으면서 응원 계속해봐요.

클론의 발로차, 마야의 아 대한민국 두 곡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만만한 퀴즈, 축구공이 웃으면 뭐가 되는지, 또 정말 재밌는 또 정답과 오답들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003호님께서 골킥킥킥킥 하고 보내주셨네요. 골킥, 아 이것도 정답인 것 같아요. 우리 한영애님은요, 허허허허허 허공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김지혜님께서는 골키퍼 허허허허허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아 여러분들의 이 재치 아주 대단합니다. 8477님께서는 정답 풋볼 아닐까요? 역전돼서 웃으면서 축구도 보고 라디오도 듣고 있어요. 대한민국 화이팅 해주셨고요. 1500님께서 축구공이 웃으면 뭐가 될까? 풋볼 아닌가요? 우리나라 선수 질까봐 눈 감고 라디오 듣는데 골을 넣어서 감격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저도 이제 중요한 경기 잘 못 봐서 눈 질끈 감는 편인데 저랑 비슷하시네요. 2305님께서도 풋볼, 나도 국산 고춧가루로 떡볶이 만들어 먹으면 진짜 행복할 텐데 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 떡볶이 먹고 싶네요 갑자기. 미연 대리사님께서 정답 풋볼입니다. 아 웃겨가지고 풋 공이라고 풋볼 맞네요. 대한민국 가자 이렇게 또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오늘의 만만한 퀴즈, 축구공이 웃으면 뭐가 되는지 여러분들 보내주신 대로 정답은 풋볼이었습니다. 오늘 또 정답 맞추시고 선물 받으실 분 알려드릴게요. 선물 받으실 분은 2305님, 8447님 두 분 축하드립니다. 네, 2305님, 8447님 두 분 축하드리고요. 우리 신신우신 오늘자 홈페이지 선곡표 확인하시고요. 비밀글로 주소와 연락처, 성함 남겨주세요. 1부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신신우신 금요일 2부는 귀로 듣는 빵집 옆 성지순례, 우리 최수지 수녀님과 떠나는 예수 성심 대축일날 만나는 성지순례 시간인데요. 한 분 더 빠짐없이 참여해 주세요. 우리 축구 이제 거의 끝날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2-1로 이 결과 그대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2부까지 쭉 이어갈게요. 1부 끝곡으로요. 어떤 노래를 들어보면 좋을까요? 이 노래가 좋을 것 같네요. 이승기와 김연아가 함께 부르는

0: 대한민국 대 체코 피파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1차전 2대1로 대한민국이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저와는 2부에서 금방 만나요.
1: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주님의 품에 맡겨드리며 기도 안에서 부활의 희망을 간직합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영천성당은 그리움이 머무는 자리로 영천성당 묘원 안에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천성당은 미사 중에 세상을 떠난 이들이 주님의 평화 안에 머물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천성당 사무실 054-338-338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4: CPBC-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5: 예, 지금 이웃이 어디 나라에서 와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 사실 한국에 오자마자 한국인 될 수가 없어요. 자기 나라에서 살아왔던 문화나 행동이나 이런 거 있었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그분들에게 나를 너의 나라 문화와 행동 좀 배우고 싶지만 너도 나라 한국의 문화를 같이 배워가자 하면서 서로 문화 교환하면 나중에 나는 한국인이라 느껴줄 수 있게끔 바꿔줄 수 있습니다.
6: 귀화 한국인인 안산 다문화 의용 소방대장 김아준 씨의 이야기였는데요. 에스프레소에 우유가 섞이면 부드러운 라떼가 되듯이 서로 다른 배경과 피부색이 우리 사회를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닐까요?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7: 여러분의 설레는 5시를 책임집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음악과 정보, 유쾌함과 감성을 하나로 종합선물 세트 같은 평일 오후 5시에 달콤한 프로포즈. 라디오 듣고 갈래요?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는 라디오.
1: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8: 기쁜 소식 밝은 세상
9: 가톨릭 평화방송.
1: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빵집 신장 용디가 직접 고른 오늘의 빵집 BGM 박보람의 예뻐졌다 듣고 왔는데요. 제가 이렇게 머리도 한 김에 아 이제부터 살도 좀 빼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다이어트를 이미 한두 번 정도 성공을 해봤었거든요. 그때 막 66kg 이렇게까지 막 빠져서 정말 홀쭉했던 그런 시절이 있는데 제가 아 그때 열심히 뛰면서 들었던 노래가 이 노래였어요. 내가 정말 예뻐지리라, 내가 건강해지리라 라는 마음으로 이 노래 들으면서 뛰었는데 이 다시 하려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아 정말 내가 그때처럼 식사조절도 하고 운동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제는 나이도 점차점차 한 해 한 해 또 먹어가고 몸도 좀 무거워지는 것 같아서 다시 좀 예뻐져야겠다라는 이런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도전과 노력에는 늘 또 끈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주님께 이 끈기를 청하면서 또 좋은 결과를 얻기를 그 과정 안에서의 땀방울이 정말 값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박보람의 예뻐졌다 함께 들어봤는데요. 이 축구 경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는 건 정말 이 90분이라는 시간 안에 있는 경기 하나지만 그 경기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숨겨진 땀방울들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노력과 또 끈기에 박수 쳐주고 또 응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시나무새 진수산나님께서 신부님 약간 통통하신 모습도 멋있어요. 건강해 보이세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 살짝 빼면 이제 여러분이 더 아마 멋있다고 해주실 것 같아요. 김지혜님께서 신부님 아우 귀로 축구 경기 들어야지 눈으로 신신호 신 봐야지 바빠요 바빠요 오늘 바빠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 또 축구가 기분 좋게 2-1로 끝나가지고 편하게 또 신신호 신 들으시면 될 것 같네요. 티아님께서 신부님께서 축구 소식도 실시간으로 알려주시니까 일하면서 잘 듣고 있네요. 대한민국 선수들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 너무나도 또 기쁘네요. 저도 이 2부도 빵지술래 재밌게 들어주세요. 춘희바라기님께서 2-1로 역전승 끝이에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이 대한민국 대 체코 이렇게 또 조별리그 A조 1차전 2-1로 승리를 하고 나니까 뭔가 우리의 마음이 좀 관심이 덜했다가 이제 축구 응원을 좀 본격적으로 해볼까? 라는 그런 마음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이 황인범과 오현규의 골로 이렇게 본선 첫 승 하게 됐는데요. 앞으로의 경기도 응원하겠습니다. 갑자기 또 이렇게 빵집에 손님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와주고 계시는데요. 정말 축구 경기 끝났다고 해서 빵집이 또 이렇게 북적이게 되는 것 같아요. 김지혜님께서 예쁜 세라피나 수녀님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순교자 사제 특집이라니 오늘 왠지 김대건 신부님이 태어난 당산에 있는 솔매 마을일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과연 수녀님과 오늘 어디로 떠나볼지 광고 듣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0: K성지순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1: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
0: 2027 WYD 세계 청년들도 함께 갑니다.
1: 귀로 듣는 빵집 옆 K성지순례
0: 맛있는
1: 빵지순례.
0: 주말을 앞둔 금요일 을지로 본점 강용인의 빵집에 모두모두 집합! 깃발 대신 빵 들고 함께 떠나는 빵집 옆 성지순례 우리 최수지 세라피나 수녀님과 함께합니다. 수녀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수녀 어떻게 한 주간 또 바쁘게 지내셨나요?
1: 네, 아니 벌써 금요일이라니.
0: 그러니까요.
1: 너무 빨리 오는 것 같아요.
0: 제가 정말 이번 주 눈 감았다 떴는데 금요일이 온 것 같아요.
1: 뭐 그런 것까진 아니고.
0: 그래요? 아, 저는 이제 그 매주 네. 목요일마다 또 네.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배우러 다니는 게 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어제 오후에.
1: 네.
0: 신부님 오늘 오시는 거죠? 라고 그러는데 오늘 목요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1: 뭐 배우러 가셨는데?
0: 그건 비밀입니다. 나중에 깜짝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뭐 별로 그렇게 궁금하진 않은데 네. 또 뭐 비밀이라고 또.
0: 아니 수녀님 어때요? 제가 머리를 이쁘게 하고 왔는데 예뻐졌나요? 안 어울려요?
1: 신부님은 조금 네. 아, 좀 다른 스타일을 한번 찾아보면 아니 이거 고집하지 말고
0: 네 왜, 많이 보셨잖아요 이 머리
1: 그니까 네. 아니 근데 아, 좀 더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 있을 것 같아요 왠지
0: 잘 어울리는 스타일 어떤 스타일일까?
1: 그건 나도 모르겠지만 그 요즘에는 보면은 이렇게 네. 미용실 가면은
0: 아니야?
1: 미용실 가면 좀 이제 얼굴형이라든가 네네네. 뭐 눈매, 안경 쓰는 거, 눈썹 이런 거에 맞춰서 좀 이렇게 헤어도 이렇게 해주기도 하던데 한번 아 좀 더 잘 어울리는 게 있을 것 같아.
0: 그래요?
1: 네.
0: 수녀님이 잘 봐주세요 그냥 이쁘게 안 어울려도.
1: 네. 네.
0: 사실 우리 오늘 축구 경기 이렇게 또 일부에서 함께 이렇게 중계 나누고 수녀님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요. 우리 빵집 가족분들은 축구보다 우리 수녀님을 더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축구보단 월드컵보다는 성지순례 이런 느낌이지 않았나.
1: 감사하죠. 그렇게 네. 생각해 주신다면.
0: 수녀님도 어떻게 축구 응원하시곤 하셨나요? 옛날부터?
1: 2002년 이후에는 약간 기억이 없는
0: 이게 또 사실 이제 또 수도원에 있다 보면 이 수도원 얘기하도 있고
1: 맞아요.
0: 신학교에 있을 때 이제 막 축구 경기 보고 싶은데 못 보고 했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우리는 기도 시간, 미사 시간 이런 게 정해져
1: 맞아요.
0: 있으니까
1: 시간이 안 맞죠.
0: 네, 어쩔 수 없어서 또 뭐 밤에 하는 경우는 또 특히나 어렵죠. 새벽에 일어나서 그걸 그쵸. 볼 수도 없고. 하지만 또 이렇게 우리가 함께 또 이기기를 바라는 그 마음 또 이 간절한 만큼은 공통된 것 같아요. 수녀님 사실 오늘 축구 하는 줄도 모르셨다라는 첩보가 있네요.
1: 네. 몰랐어요.
0: 네, 그럴 수 있죠. 뭐 이렇게 또 앞으로의 경기들 또 함께 응원하면서 이 네. 시간 또 재밌게 성지순례로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또 이제 빵지순례 오늘 어디로 갈까? 지난주에도 너무 맛있는 빵지순례 했는데 오늘 주제 어떤 좀 주제인가요?
1: 오늘이 또 이 예수성심 대축일이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특히 또 예수성심 대축일에는 우리 또 신부님들. 네, 사제 성화의 날이라고
0: 맞습니다.
1: 해가지고 또 특별히 우리 이제 사제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오늘은 사제의 이 예수 성심에 정말 그 마음을 담고자 하는 사제들을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0: 예수 성심의 마음을 담고자 하는 사제. 사실은 이 사제들 중에 그러고 싶지 않는 사제 아무도 없죠.
1: 그렇죠.
0: 그렇게 못 사는 내 자신이 부끄러울 뿐.
1: 뭐 그렇게 살 수 있다면야 우리가 얼마나 좋겠냐마는 뭐 신부님들도 다 약한 이 사람이다 보니까 뭐 그러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또 내가 사제로서 살아가고자 이렇게 또 다짐하고 주님 앞에 이 엎드려서 자신을 봉헌했을 때에 정말 사제들이 스스로 열심히 살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신자들이 정말 이 사제들이 정말 그 첫 마음 그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면서 기도를 또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이 예수 성심 성월, 예수 성심 대축에 맞아서 예수님의 그 거룩한 마음을 닮아가는 사제에 대한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주님 또 이렇게 떠나기 전에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기도와 또 이렇게 또 이야기들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스테파노의 꿈님께서 우리 최수지 수녀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제 성화의 날 맞아 용디 신부님 명육간에 건강을 빕니다 라고 또 이렇게 기도 보내주셨어요. 지금 명동 대성당에 모여서 서울교구 신부님들 함께 또 이렇게 강의도 듣고 성체조배도 하고 계시거든요. 네.
1: 안 가고 라디오 하니까 좋으시죠?
0: 아, 입꼬리가 안 내려가네요.
1: 아니 라디오는 12시인데 왜 오전에 안 간 거야? 아, 난 정말 갔다 온 줄 알았더니.
0: 아, 또 방송 준비를 해야죠 제가.
1: 주교님 네. 이거.
0: 저는 명동보단 평화방송이 더 집 같고 편하더라고요. 네. 우리 김지혜님께서 신부님 단발식으로 머리를 길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제가 머리가 곱슬이 심해가지고 머리를 기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폭탄이 됩니다. 그래서 머리를 기를 수가 없어가지고 네 너무 안타깝네요. 우리 참열매님께서 수녀님 얼굴에서 빛이 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1: 지금 조명을 잘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예수님의 성심이 빛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네. 수녀님의 반응을 보니까 빨리 추천곡을 들어야겠네요. 수녀님 추천곡 알려주세요.
1: 네. 우리 오늘 이 예수 성심 대축일 맞아서 나정신 최은영 프로젝트의 예수 마음 함께 듣고 싶습니다.
0: 네.

0: 나정신 최은영 프로젝트의 예수마음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빵집녀 성지순례 싱싱우신 전속순례지기 최수지 세라피나 수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우리 계정 스텔라님께서 수녀님 혹시 구리나 남양주시에 이 성지순례할 만한 곳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있나요?
1: 제가 이제 지리를 잘 몰라서
0: 네.
1: 찾아보니까 이 남양주 쪽에 저번에 한번 오셨죠. 자전거 타고. 네, 마제성지.
0: 아, 그렇네요.
1: 네,
0: 네.
1: 마제성지 그리고 그 인근에 이제 양근 성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혹시 조금 더 차량으로 이동이 가능하시면은 이제 좀더 올라가시면은 포천의 화현 입역성지도
0: 네.
1: 있고요.
0: 한 차로 한 50분 정도? 네, 4, 50분 정도면 이렇게 도착할 수 있으니까요. 마제성지 이렇게 또 함께 가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녀님과 함께 오늘 예수성심 특집으로 약간 이 사제의 마음 이렇게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들 좀 이렇게 다뤄볼까요, 오늘?
1: 오늘 사제 이렇게 아까 이제 제가 이렇게 여러 댓글도 보니까 뭐 김대건 신부님 이야기도 있고 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현대로 올라올까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어디 성지 소개를 했죠?
0: 지난주에 거기 잠깐만
1: 우리 갔다 온 데잖아.
0: 갑자기 생각해. 실내 옆에 있는 성당.
1: 그거 어디예요?
0: 거기 잠깐만 갑자기
1: 아, 이거 갔다
0: 기억이
1: 온거
0: 안
1: 다
0: 나네.
1: 쓸모없어, 이거. 기억 못 하잖아.
0: 아니,
1: 아하.
0: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1: 합덕.
0: 합덕.
1: 네. 우리 그때 합덕 성당에서 이제 만났던 신부님, 순교자 신부님 이름 뭐예요?
0: 합덕도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신부님 이름이 기억이
1: 네.
0: 나겠어요?
1: 페랭 신부님.
0: 페랭 신부님.
1: 네, 바로 6.25 순교자이셨죠. 필립 페랭 신부님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이번 달에 어떻게 전달을 해볼까 하다가 이제 또 예수 성심 대축일이고, 그래서 사제 성화의 날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자 했던 이 사제들, 특히 물론 우리 박해 시대 때의 모든 사제 순교자들도 그렇지만 6.25 때의 이 사제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페랭 신부님에 이어서 오늘도 이6.25 관련 이제 순교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0: 네, 좋습니다. 우리 6.25 관련 순교자들의 이야기 수녀님과 함께 나눠볼 텐데요. 여러분 다들 모이셨나요? 자, 그러면 출발할 준비 되셨나요? 수녀님 출발해볼까요? 아직도 부담스러워해. 자,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출발하는 거예요.
1: 같이요?
0: 네. 하나, 둘, 셋, 출발!
1: 출발.
0: 아,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수녀님?
1: 아, 참 정말.
0: 그래요. 자, 6.25의 순교자 신부님, 어떤 분을 좀 만나볼까요?
1: 네. 우리가 사실은 6.25 순교자들이 순교자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느님의 종, 특히 이 시복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 이제 6.25 관련 순교자들, 근현대 신앙의 증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6.25 순교자 이렇게 말하진 않고요. 보통은 이제 사랑의 순교자, 그리고 신앙의 증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느님의 종 가운데 근현대 신앙의 증인 81위, 그리고 베네딕토회 덕원의 순교자 38위. 이렇게 근현대 6.25 관련 순교자들이 이렇게 계십니다.
0: 네.
1: 이 베네딕토회 덕원의 순교자를 따로 분류하는 이유는 이분들 이제 베네딕토회 계열의
0: 네.
1: 모든 수도자, 이제 순교자들이신데 이 시복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주체가 베네딕토회로서 이렇게 추진을 별도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현대 신앙의 증인 81위 가운데 이제 한 분, 1901년 제주도에서 있었던 신축 교환의 순교자인 신재순 외

0: 이제 80명이 이제 6.25 순교자이시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 80명 그리고 덕원의 순교자 38위 해서 총 118위가 6.25 순교자.
1: 네, 어우, 생각보다 할 수 있습니다. 많이 계시네요.
0: 네. 네. 그리고 118명 가운데 6.25 전쟁 이전, 그러니까 이미 해방 후에 공산주의 흐름이 있던 그 시기부터 이제 전쟁 전에 이미 순교한 분이 세 분이고, 오. 네, 그래서 전체를 통틀면은 이제 118위가 바로 6.25 순교자이십니다.
1: 네. 꼭 그 6.25 전쟁 그 상황 안에서뿐만 아니라 전쟁 전으로도 또 네네. 이렇게 계시는군요.
0: 네, 이제 공산주의로 인해서 이런 어떤 이 사상의 차이 안에서 오는 갈등과 충돌에서 이제 순교, 천주 신앙을 버리지 않고 정말 이 종교에 대한 신앙에 대한 증오 때문에 이 사랑을 안고 지켜낸 순교자들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1: 네.
0: 이 한국전쟁 시기에 체포되었던 성직자 수도자들 전체를 이렇게 기록으로만 추산해 보면은 한국인이 52명,
1: 네.
0: 외국인 선교사가 98명,
1: 오.
0: 그래서 150명. 으로 네. 추정하고 있습니다.
1: 외국인 분들이 훨씬 많았군요.
0: 그렇죠. 네. 이제 실제로는 이 공산주의 안에서 이 외국인 선교사들, 이 자본주의 국가라든가 여기에 대한 이제 반발과 증오로 인해서 이 사상적인 측면에서 이 박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공격이 시작이 되었던 거죠.
1: 네.
0: 그래서 사실 이 6.25 순교자들을 이해하는 것에서는 단순히 어떤 천주교를 이제 배교한다라는 이제 박해 시기 때와는 조금 다르게 정말 이 종교에 대한 증오 때문에 어떤 사상의 이런 차이 때문에 그 안에서 이 특히 제가 오늘 조명하고자 하는 성직자들은 솔직히 말하면 피신할 수 있었어요.
1: 네.
0: 도망칠 수 있었고 충분한 시간도 있었고 하지만 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 본당을 두고 내가 이 본당 주임이신 분인데 이 본당을 두고 어딜 도망가는가.
1: 신자들 여기 있는데.
0: 그렇죠. 내 본당, 내 신자들, 내 양떼를 지켜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체포되어서 죽을지언정 떠나지 않았던 그런 사제들을 오늘 만나보려고 합니다.
1: 네, 수녀님의 또 이렇게 그런 신부님들의 이야기를 또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 제 신학교에서 신부님께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가 생각이 나요. 그 신학교에 이제 선종하신 아주 이제 나이가 많으신
0: 네.
1: 정말 신학교 역사를 담고 계신 신부님이 계신데 그 신부님께서 신학생 시절에 전쟁이 이제 터졌대요.
0: 네.
1: 그래서 그 신부님이 이렇게 신학생들은 피난을 가야 된다. 우리 신부들은 자리를 지키지만
0: 네네.
1: 너희가 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에 너희는 가야 된다라고
0: 맞아요.
1: 해서 이렇게 피난을 가게 됐대요. 근데 한강에 또 다리가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신학생이 한강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그냥 무작정 묵주기도를 하고 있는데 배가 한 척 이렇게 다가오더니 그 신학생을 태우고 강을 건널 수 있게 해줬다라는 그 얘기를 생생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신부님이 이제 신학생 시절에 이제 부산으로 또 이렇게 피신 가게 되셨던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주셨는데 아 사실은 이렇게 피난을 떠나는 입장도 편하지 않았을 것 같고
0: 그쵸.
1: 이게 또 남겨놓고 있는 그런 신부님을 바라보는 신자들의 마음도 너무나도 아팠을 것
0: 맞아요.
1: 같은데 우리 신부님들의 이야기 수녀님께서 또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이제 또 우리가 6월이잖아요. 네, 또 6.25를 우리가 또 기념하는 날이 또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번 6월에는 바로 예수 성심 성월 안에서 예수 성심을 안고 있었던 이 사랑의 순교자들 네, 6.25 기념해서 6월 내내 좀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어떤 6.25 순교 이야기는 고 주간에
1: 네.
0: 있는 6월 26일 금요일에 전달해 드리고요. 오늘은 예수 성심 대축일을 맞아서 예수 성심에 깊이 일치하셨던 이 착한 목자들의 이야기. 그래서 한국 전쟁 때에 교우들 곁을 떠나지 않았던 바로 이제 지난주에 전해드렸던 필립 페링 신부님 같은 분들을 오늘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이런 분들을 우리가 어디 가서 만날 수 있는가, 어디로 성지순례 가야 하는가.
1: 오, 너무 좋아요.
0: 네. 네, 조금 안내를 먼저 해드리면은 일단 서울교구 어디에 네. 있을까요?
1: 서울교구 신부님들 그런 흔적을 만나보려면 뭐 용산신학교?
0: 오, 네, 그쵸.
1: 또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그런 묘소들을 방문해 보는 것도 그쵸. 정답일 것 같아요.
0: 묘소죠.
1: 네네네.
0: 네. 사실 이제 6.25 당시 때에 이렇게 납북이 되어가지고 장기간 수용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이북에서 돌아가시고 이제 총살당하시고 이러면은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6.25 순교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묘인 경우가 제일 많아요. 네. 그래서 서울교구에 있는 용산 성직자 묘지가
1: 네.
0: 있고요. 그리고 대전교구도 있는데요. 대전교구에는 그 대전 가톨릭대학교가 있는 곳에 하늘묘원이라고 성직자 묘원이 이제 좀 별도로 그 안에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곳에는 이제 6.25 순교 기념비 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학살당하셨던 이제 총살당하셨던 이 성직자들 이제 이 6.25 순교자들을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모아둔 기념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조금 더 깊이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곳은 바로 춘천교구
1: 네.
0: 중림동 성당입니다.
1: 오, 춘천교구 중림동 성당.
0: 네, 네, 네. 네.
1: 중림동 아니고 중림동.
0: 중림동.
1: 네, 네.
0: 중 말고 중.
1: 죽.
0: 근데 우리가 이 발음을 네. 뭐 죽림동 이렇게 하진 않잖아.
1: 아니 아니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이
0: 혹시 못,
1: 이제
0: 제대로 못
1: 그렇죠,
0: 들으실까
1: 그렇죠.
0: 봐.
1: 정확한 또 정보를 네. 전달해 드려야 되니까.
0: 죽림동 성당에
1: 네.
0: 네 가면은 이 춘천교구 이 성직자 묘지가 있습니다.
1: 아.
0: 네, 바로 이곳에 가면은 이제 당시 춘천교구 소속의 6.25 순교 성직자들의 묘를 직접 볼 수가 있는데요.
1: 네.
0: 특히 이제 이곳에는 가묘가 아니라 진묘인
1: 오.
0: 분들도 계십니다.
1: 네.
0: 그래서 혹시 이번 주일에 특별히 뭐 시간도 좀 있고 하시면은 춘천교구 중림동 성당도 굉장히 순례하기 좋은 곳이니까
1: 네.
0: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래요. 날씨도 좋고 이제 닭갈비도 먹고 소양강댐도 보고 하면서
0: 그쵸.
1: 중림동 성당 가서
0: 네네.
1: 성지순례도 같이 하면 좋겠네요.
0: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이 중림동에서 그러면 어떤 이제 성직자, 어떤 착한 목자를 만날 수 있는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곳에 묻혀 계신 이 성직자분들은 파리예방 정교회가 아니라 네, 아일랜드의 성 골룸반,
1: 골룸반 네.
0: 네, 외방 선교회 소속 선교사들이십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이렇게 파리예방 전교회 이후에 1909년 이후에 이 개항기 시대 동안에 다른 외국 선교사들도 많이 한국에 진출을 하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아일랜드 성 골룸반 외방 선교회가 바로 춘천교구 그 당시에는 춘천 지목구라고 불렀는데요. 그곳을 담당해서 강원도 지역을 담당해서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볼 이 순교자들은 세 분 계시는데요. 바로 다 외방 선교회 골룸반 외방 선교회 소속 선교사들이십니다. 특히 이제 먼저 조금 근데 세 분을 너무 깊이 만날 수는 없어서 제가
1: 네네.
0: 짧게 우리가 좀 묵상할 수 있는 부분만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앤서니 콜리어
1: 앤서니
0: 신부님이라고
1: 콜리어
0: 있습니다.
1: 신부님? 네.
0: 네, 앤서니 콜리어 신부님. 이분 순교하셨을 때 나이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1: 오, 글쎄요. 왠지 수녀님이 물어보시니까 많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0: 신부님. 나이가 어떻게 되죠?
1: 제가 지금 30대 중반을 지내고 있죠.
0: 네. 네. 이 앤서니 콜리어 신부님이 순교하셨을 때가 이제 37. 비슷비슷하죠?
1: 그렇죠.
0: 네. 이 앤서니 콜리어 신부님은 해방 후에 이 횡성 본당의 주임으로 사목을 하다가 그러니까 이분은 원래는 이제 일제 강점기 때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이 강릉 횡성 이쪽에서 보좌 신부 생활을 하다가 1941년 태평양 전쟁 직후에 이 조선 총독부가 이 외국인 이 선교사들의 연금 하거든요. 감금을 해요. 그래서 무려 3년, 4년 정도 감금, 연금 생활을 하시다가 해방 후에 이제 다시 주임 신부로 사목 활동을 하셨는데 이 한국 전쟁 당시에는 소양로 본당의 주임으로 이제 이렇게 사목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1: 네.
0: 굉장히 의욕적으로 사목을 하셨고 굉장히 신자들을 배려하고 사려 깊은 그런 굉장히 다정다감한 성격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전쟁이 불거지면서 포탄이 이제 가까이까지도 떨어지고 사실 강원도 지역이 굉장히 이 그 이북 지역과 굉장히 가깝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큰 피해도 있었는데요. 이런 포탄이 가까이 떨어지니까 신부님이 만일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성체를 옮겨야 합니다. 성체를 보존하는 것. 성체가 다치지 않게 그것을 많이 신경을 쓰셨어요. 그러면서 당신은 신자들에게 피신하라고 하면서 신자들이 신부님에게 피신하라고 하니까 이곳은 아주 위험합니다. 여러분 빨리 피신하십시오. 저는 성당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피신 가기를 이제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제 북한군이 춘천까지도 쳐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신부님이 그 중림동 성당으로 이제 자기 복사와 함께 이렇게 막 가다가
1: 네.
0: 중간에 체포를 당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소지품도 압수되고 했는데요. 요로 신부님 제가 질문할 테니까 이렇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1: 네.
0: 당신은 누구냐?
1: 나는 천주교 신부입니다.
0: 당신 스파이지?
1: 나는 가톨릭 신부요. 성문교사입니다.
0: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해요. 저는 이 말씀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신부님이
1: 네.
0: 내가 어디 가서 천주교 신부요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어떤 나의 뭐 직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어떤 저도 어디 가서 수도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1: 나의 어떤 신원을 드러내고 그렇죠. 나의 약간 정체성
0: 그렇죠.
1: 이런 걸 담고 있죠.
0: 네, 모든 네. 것을 담고 있잖아요. 내가 하느님께 드리는 순명과 사랑과 나의 봉헌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고백인데요. 그래서 이 앤서니 신부님이 나는 천주교 신부입니다. 나는 가톨릭 신부고 선교사입니다. 라고 대답하신 것은 그런 신앙 고백으로 저는 느껴졌어요. 이때 이제 끌려가셔서 이제 춘천 세무서 인근의 이제 경사로에서 이제 가족 친척이나 유언이 있는가라고 묻는 말에 없다라고 대답한 뒤에 곧 여러 차례
1: 네.
0: 총이 발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1: 그냥 천주교 신부라는 이유로 그냥
0: 그렇죠. 외국인이라서
1: 천주교
0: 천주교 신부라서 이 당시 공산주의가 증오하는 것은 종교
1: 네.
0: 그리고 자본주의 이거잖아요. 그리고 종교는 이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악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정말 천주교인이기 때문에 총살을 당하셨어요.
1: 네.
0: 근데 이때 앤서니 신부님이 이제 복사랑 함께 체포가 되어서 같이 순교를 했는데 근데 앤서니 신부님이 총에 맞아 쓰러지면서 복사를 이렇게 몸으로
1: 막으셨구나.
0: 네, 끌어안고 이제 그래서 그 덕분에 이 복사 김경호 복사는 총에 맞긴 했지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해요. 며칠 뒤에 이제 비신자들이 신부님의 시신을 인근에 안장을 했다가 추후에 이제 지금의 중림동 성당에 네. 이렇게 모셔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1: 아 그래서 이렇게 묘소가 남아 있을 수 있군요.
0: 그렇죠. 네, 네. 아직 이제 남한 지역에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은
1: 네.
0: 묘소가 있는 편이에요.
1: 네.
0: 그리고 혹은 너무 많이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대전 형무소 대전 목동 성당에서 전부 이렇게 학살 당하신 경우에는
1: 네.
0: 이렇게 나중에 누가 누군지 알 수도
1: 그렇죠,
0: 없고
1: 그렇죠.
0: 그냥
1: 감회당되어 있는 그런 상태니까
0: 오신 그냥 한 구덩이 그냥 그렇게 버려지고 하니까 이제 그냥 함께 합장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납북이 된 다음에는 묘가 없죠.
1: 그렇죠, 그렇죠.
0: 네, 가묘입니다. 네. 그래서 앤서니 신부님의 이 나는 천주교 신부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이 사제 성화의 날을 맞아서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우리 실비아님께서 양들을 돌보는 착한 목자이신 우리 신부님들의 순교를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티아님께서 이 중림동 성당 뒤편에 묘지가 있어요라고 이렇게 아마 가보셨나 봐요. 또 수녀님 말씀처럼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수녀님과 함께 오늘 첫 번째 신부님 앤서니 콜리오 신부님 이야기.

0: 이게 또 들으니까 마음이 뭔가 뭉클해지는데, 우리 이 신부님 함께 또 삶을, 또 신부님의 그 신앙을 묵상하면서 노래 한곡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노래가 좋을까요?
1: 네, 정말 이 노래 들으면서 사제들도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리고비다와 이재석 신부님께서 함께 부르신 사제의 기도입니다.
0: 함께 들을게요.

0: 17이다와 이재석 신부님이 함께 부른 노래에 사제이기도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 테레사님께서 우리 재석 신부님 목소리 언제 들어도 너무 좋아요라고 이렇게 해주셨고요. 5098님께서 사제성화의 날에 모든 신부님들 위해 기도드려요. 오늘 하루도 하늘도 구름도 푸르르니 너무 예쁜 바람도 달달한 그런 하루입니다라고 해주셨네요. 이 노래 들으니까 정말 약간 이 수녀님께서 말씀해주신 앤서니 콜리오 신부님께서 우리나라 하늘을 또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지 또 신자들에 대한 사랑 어떤 마음이셨을지 좀 이렇게 묵상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제 두 분의 신부님이 더 남았는데 신부님 얘기를 깊게 들을 순 없고 짧게 짧게 좀 이렇게 살펴보면 좋을
1: 네.
0: 것 같아요. 네.
1: 이제 다른 두 신부님은 이제 제임스 맥인 신부님과 패트릭 라일리 신부님이십니다. 이두분다 이제 1950년 7월, 8월 이때 이제 순교를 하셨는데
0: 네.
1: 이분들도 이제 39세, 35세 이렇게 젊은 때에 순교를 하셨어요. 이 제임스 맥인 신부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내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라는 이 이웃 사랑을 삶으로 실천을 하시면서 특히 이 시대에 굉장히 돌봄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 그리고 이제 도둑질을 하는 아이들. 사실 이 도둑질하는 아이들이 뭐 악의를 가지고 한게 아니라
0: 그 당시
1: 먹고 살기
0: 정말
1: 위해서
0: 그쵸 안
1: 정말
0: 굶으려고
1: 어려운 때에 네, 이런 아이들을 오히려 거두고 돌보고 가르쳐 주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분이셨는데요. 특히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서 신자들이 피신하라고 하니까 이 신부님도 뭐라고 하시냐면은 가톨릭의 신앙으로 무신론자와 맞서야 하며 공산주의자들에게 하느님의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 최후의 순간까지 성당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0: 최후의 보루 같은 느낌으로 성당을 지켜야
1: 그렇죠.
0: 된다.
1: 네.
0: 네.
1: 그 후에 이제 북한 삼척을 점령한 북한군에게 이제 끌려가셔서 이렇게 심하게 고문을 당하셨다고
0: 아,
1: 해요.
0: 그래요.
1: 그래서 천주 신앙을 포기할 것을 이렇게 종용하면서 공산주의를 따라라 하는 이런 강요. 하지만 절대 굴복하지 않으셨고 그 다음 날에 한밤중에 불려 나가게 되었어요. 이때 이제 아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이 들으셔서 함께 체포가 되었던 다른 이제 신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남깁니다. 요한,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절대로 신심을 잃지 마시오. 이렇게 유언을 남기시고 나서 맨발로 끌려가서 산 비탈에서 총살로 순교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패트릭 라일리 신부님 같은 경우에도 당시 강원도 묵호 본당의 주임으로 계셨는데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제 다른 신부님들과 이렇게 만나서 상의했다고 해요.
0: 네,
1: 어떻게 하면
0: 아,
1: 좋을까?
0: 그쵸.
1: 근데 이제 신부님들이 다 한결같이 본당을 지키고자 이렇게 마음 먹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오셔서 본당을 지키셨다고 해요. 피신을 권유하는 신자들의 말에도 양떼를 버리고 피신할 수 없소. 성당을 지키다가 죽겠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신부님들을 보면은 어느 신부님 하나 도망간 분이 없어요. 내 양떼, 내 본당, 내가 천주교 신부로서, 선교사로서 내 자리를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신학생들 피신시켰던 것처럼
0: 네.
1: 한국인 보좌 신부님, 지난번에 합덕 성당의 페링 신부님도 당신은 그 본당을 지키면서 한국인 보좌 신부는 피신시켰죠.
0: 그렇죠. 너는 이 교회를 지켜야 된다.
1: 그쵸.
0: 미래를 이끌어가야 된다. 네.
1: 그렇게 정말 본당을 지키시다가 근데 하도 이 본당 회장님이 계속해서 사정하고 권유를 하니까 이 회장님을 안심시켜 주기 위해서 회장님의 집 골방에서 함께 지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후에 체포가 되어서 묵호 보위부에 수감이 되셨는데요. 그 후에 강릉 쪽으로 끌려가던 중에 다른 포로들과 함께 총살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이제 다른 마을 사람들이 인근에 감회장 했다가 이제 제임스 신부님도 그렇고 패트릭 신부님도 그렇고 이제 다시 중림동 성당으로 이장할 네.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은 현재 묘가 네. 네, 남아 있죠.
0: 오늘 수녀님과 이렇게 빵지순례, 예수 성심 대축일 이렇게 또 순교사 사제들에 대한 이야기, 또 춘천 중림동 성당에 이렇게 안치되어 계신 우리 세 분의 신부님, 앤서니 신부님, 제임스 신부님, 패트릭 신부님의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이 신부님들의 그 또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우리 또 신자들, 양떼들을 위한 마음 오늘 함께 이렇게 좀 접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이번 주말에 좀 어디 멀리 한번 나가볼까 하시는 분들 춘천 이렇게 가셔서 중림동 성당 이렇게 방문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오랜만에 수녀님께 킥 질문 한 가지 던지면서 오늘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예수 성심 대축일 맞이 이렇게 성월을 보내고 대축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예수 성심을 닮으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1: 닮으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좀 어려운 질문이기는 한데 닮으면서 살아간다기보다도 닮고자 노력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언제나 신부님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신자분들이 매일 그렇게 아침 저녁 기도를 챙기고 묵주 기도를 하고 고해 성사를 보고 미사를 봉헌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바로 예수 성심을 닮고자 하는 노력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고 왜냐면은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은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마음이 된다면은 나도 그 길을 정말 예수님처럼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음 을 우리가 닮게 되었을 때 하느님 나라에 우리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고자 노력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고 그런 열의와 그런 지향으로 하루하루를 기쁘게 봉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오늘 우리 빵순이 최수지 수녀님과 함께 맛있는 빵지순례 이렇게 떠나봤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그 성심을 닮도록 노력하는 그런 신앙인들 함께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녀님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들 주말과 이렇게 또 생명의 빵 잘 나누시길 바랍니다. 수녀님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수녀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강경인의 신신우신 이번 주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또 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또 노력하는 그런 또 신앙인들, 또 생명의 빵 잘 나누시는 신앙인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 월요일 12시 15분에 라디오 빵집 문은 다시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강경인의 빵집 오늘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끝곡으로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함께 들으시면서 인사드릴게요. 방송이 모두 끝났으니 생명의 빵을 서로 나눕시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신부님 방금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0: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3: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2: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거 믿음의 시작입니다.
3: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0번 열절하신 주의 사랑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드디어 마음을 모아 한 목소리로 외칠 때가 왔죠?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2026 북중미 월드컵이 39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가면서 오늘 오전 체코를 상대로 2대1의 짜릿한 승리를 거두며 멋지게 출발했는데요. 물론 경기 결과도 결과지만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한마음이 돼서 같은 꿈을 응원하고 또 누군가의 땀과 열정을 위해 박수를 보낸다는 건 참 신비한 경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또 하나의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죠. 세상을 향해 쉼없는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는 예수님의 성심. 함성으로 하나 되는 월드컵의 열기처럼 사랑으로 하나 되는 예수님의 성심을 기억하며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날인데요. 지금 이 순간 우리 행복가족들의 가슴은 무엇을 향해 뜨겁게 뛰고 있으신가요? 6월 12일 금요일인 오늘은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이자 사제 성화의 날이에요.

0: 오늘의 첫 곡 하일릭스, 예수님 마음, 나의 마음으로 였습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안녕하세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아네스의 행복 찻집, 여러분의 오디 운하경 아네스입니다. 벌써부터 열기가 뜨겁죠? 오늘부터 열리는 월드컵을 보겠다며 아예 멕시코로 날아간 붉은 악마들도 있고, 또 아침 방송 들으니까 뭐 회사 전 직원이 오전 근무를 일찍 마치고 광화문으로 간다? 이런 사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곳곳에서 대한민국 하고 외치며 우리 선수들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뛰어주길 바라는 마음일 텐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 가톨릭 교회도 한마음인 날이죠. 우리를 끝까지 응원하고 사랑해주시는 예수님의 성심을 기억하는 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 상처받은 사람을 먼저 찾아가는 마음.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성심을 이 땅의 모든 사제들이 닮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날. 바로 오늘 사제 성화의 날인데요. 사제들이 사람들의 뜨거운 환성과 환호보다 지치고 힘들어 눈물로 버티는 사람들을 먼저 바라보고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사제가 되길 기도로서 응원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월드컵 경기로 하나 되듯 사랑 가득한 예수님의 성심을 한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하루가 되면 좋겠어요. 그 전에 퀴즈로 마음을 모아볼까요?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오늘 오전에 열린 체코와의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1차전 멕시코 사포판의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렸는데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멕시코는 세계 3대 성모 발현지로 잘 알려져 있죠. 1531년 멕시코 원주민이었던 후안 디에고에게 성모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당시 성모님의 발현은 남미 대륙의 복음화에 엄청난 기폭제로 작용하면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남미 대륙과 멕시코의 수호자로 선포하기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성모님은 과연 멕시코 어디에서 발현하셨을까요? 1번 과달루페, 2번 과일위페, 3번 언제나 먹어도 맛있는 까나페. 1번 과달루페, 2번 과일비페, 3번 까나페. 긴 문자 짧은 문자 모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31번 무료 스마트폰 앱 CPBC빵에서 빵톡과 유튜브 채널 대구가톨릭평화방송에서 실시간 댓글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센스 만점 5답 보내주신 분께는 정성으로 빚은 한입의 품격 서희당에서 수제 간식 세트 보내드립니다. 그 밖에도 방송에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카페 롤리오가닉 상동점에서 드립백 커피 한 세트,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닥터 헤빗에서 액상 마그네슘, 국가대표 박기태 명장이 빵장수 단팥빵 한 세트,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에서 초대권 두 장, 풀립수녀 김연희마리아 수녀님이 치유를 위한 노래기도 음반 CD, 대구 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에서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이명웅이 부르는 데스파시토 광고 듣고 띄워드릴게요. 아네스의 행복찻집 IS 동서와 함께합니다.
1: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일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오픈 예정 053752-2000번 IS 동서.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몰을 주목하라.
2: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1: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3: 아이

씨 또 이명웅 목소리였고요. 정답 바로 공개합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 과달루페. 과달루페는 스페인어 지명인데요. 멕시코 시티 북부에 있는 누엔보레온주에 위치한 도시 이름이라고 합니다. 인디언 원주민 후안 디에고가 미사에 참여하기 위해 테페약 언덕을 넘고 있을 때 신비롭고 찬란한 빛을 내는 구름 속에서 푸른 망토를 입은 성모님이 나타나셔서 당신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고 발현하신 그곳에 성당을 세우라고 말씀하셨다는데요. 특히 과달루페 성모님을 멕시코의 종교와 문화를 대표하는 가장 대중적인 이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죽하면 멕시코의 유명한 소설가 카를로스 푸엔테스가 자신이 그리스도교 신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과달루페 성모님을 믿지 않는다면 진정한 멕시코인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을 정도라고 하니까요. 2026 북중미 월드컵만큼이나 과달루페 성모님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대건 안드레아님 과달루페, 엘리사벳님 1번 잘 맞춰주셨고요. 또 4023님 1번 과달루페, 3816님도 1번 과달루페입니다 하고 맞춰주셨습니다. 또 또지님도 아우 목소리 너무 좋으네요 하시면서 정답 1번 과달루페요 하고 잘 맞춰주셨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서 연락드리고요. 오답 문자 보내주신 분께는 수제 간식 세트 드립니다. 2887님 여름에 음식 냉장고에 빨리 안 넣으면 빨리 부패. 그렇죠. 네, 저도 저녁에 어제 저녁에 좀 서늘하길래 빵을 그냥 실온에 뒀거든요. 그랬더니 그새 곰팡이가 생기더라고요. 부패한 음식 먹고 탈나지 않도록 여러분 식재료 관리 잘하시고요. 4221님 월드컵 뺀 과달루페, 우리 엄마는 파리채로 패. 파리채로 팬다. 우리나라 공식 회초리죠. 파리채 뒤집어가지고 손잡이 부분으로 때리잖아요. 저도 많이 맞아봤습니다. 3400님 블루베리 깜빡하고 안 먹었더니 부패. 아 오늘 오답에 역시 좀 부패라는 말이 많은 거 보니까 이렇게 또 여름이 왔다는 걸 실감하네요. 오늘의 퀴즈 오답 선물 우리 엄마는 파리채로 패 4222님께 드립니다.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시고요. 오늘 경기한다고 뭐 다들 휴가라도 내신 건지 출근길 도로도 되게 한산하더라고요. 혹시 오늘 월드컵 경기 어디에서 어떻게 보셨는지도 좋고요.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지 나눠주세요. 100원 드는 문자 샵 0931번 무료 어플 CPBC빵 또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댓글로 참여해주세요. 이번 북중미 월드컵 주제가 아시나요? DNA라는 곡인데 캐대헌의 그 여자 가수 이재가 가사를 썼고요. 또 안드레아 보첼리, 메간 디스텔리언 등 다양한 분이 참여한 곡입니다. DNA 바로 띄워드릴게요.

축구학자집에서 차담 나누고 가세요. 확실히 오늘 축구 이야기가 많네요. 율리안나님, 안녕하세요. 오디님, 오늘 축구 이겨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쵸? 아, 이렇게 앞에서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얘기는 했지만 막상 이렇게 졌으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고 좀 차분해졌을 것 같은데 오늘 좀 뭔가 방방 뜨게 되네요. 대건안드레아님도 축구 보셨어요? 진짜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하시면서 제주로 수학여행 온 모교 선생님들과 함께 봤다고. 두 번째 골 실점했을 때 진짜 심장 떨려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오프사이드로 취소되니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하셨는데 저는 보지는 못했거든요. 점심 먹으면서 계속 결과만 확인했는데 이렇게 뭐 중계를 해주시니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엘리사벳님, 오늘은 사제 성화의 날, 모든 사제들의 영육간 건강하시길 기도드리며 또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도 첫 승을 축하하며 행복찾집 함께합니다 하셨고요. 3816님도 사제 성화의 날을 맞이하여 이 땅의 신부님들께 주님을 닮은 목자가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아네스의 행복찾집 강추합니다 하셨어요. 아, 이렇게 또 우리 신부님들 기억해 주시고 행복찾집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지님, 행복찻집에서 처음 뵙는데요. 오전에 가정집에 출장 가서 저는 방 안에서 일하고 거실에서는 손에 땀을 쥐면서 축구 응원하셔서 결과가 궁금했는데 이겼다니 너무 좋네요 하셨어요.

0: 세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껏 주님께 찬미와 찬양을 드려보세요. 불타는 금요일을 더욱 뜨겁게 만들어드릴 라디오 음악 비정 노래해드리리. 아네스의 행복찻집 금요일엔 노래 불러주는 신부님, 수녀님, 찬양사도들과 함께 목청껏 마음껏 주님께 찬미 찬양 드리는 시간, 우리 영혼까지 뜨거워지는 불금의 라디오 음악 비정 노래해드리리 코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 노래해드리리가 교구 생활성과협회와 함께하면서 우리 교구의 숨은 보석과도 같은 찬양사도들을 자주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분들도 우리 교구의 반짝반짝 빛나는 하지만 한아름 나무만큼이나 든든한 찬양사도입니다. 아름드리 나무에 김희수 베드로 형제님 그리고 김민수 대건 안드레아 형제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우리 행복찻집에서는 처음 뵙는 팀인데요. 네, 아름드리 나무 이름도 예쁜데 소개부터 해주시죠.
1: 네, 참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저는 아름드리 나무 밴드에서 단장을 맡고 있고요. 또 보컬을 담당하고 있는 김희수 베드로입니다. 반갑습니다.
2: 아, 참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저는 아름드리 나무에서 노래를 하고 있는 김민수 대건 안드레아입니다.
0: 반갑습니다. 근데 두 분 성함이 김희수, 김민수 형제신가요?
2: 아, 부모님도 다르고 아마 조상님도 다르지.
0: 아, 조상님도 다르고. 네,
1: 조상님은 또 올라가다 보면 같을 수 있어요.
0: 아, 그럴 수 있어요?
1: 네, 같은 김씨라서.
0: 네, 일단 형제는 아니시고.
1: 네, 아닙니다.
0: 아, 그 하느님이라는 그 조상이 그렇죠. 같으시군요.
1: 네,
0: 아,
1: 맞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대건 하느라 형제님은 네. 혹시 오늘 축구 때문에 빨갛게 입고 오신 거예요?
2: 아, 저는 원래 원색을 좋아하는 편인데.
0: 아, 그래요?
2: 축구 때문이라고도 하죠.
0: 그렇죠. 네. 아, 오늘 덕분에 또 이 월드컵의 열기가 네. 행복찻집에서도 느껴지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와 오늘 함께 할 텐데요. 오늘 어떤 주제 준비를 해주셨나요?
1: 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요. 쉼 그리고 꿈이라는 주제로 우리 시청자분들도 청취자분들과 함께 하게 될 텐데요.
0: 네.
1: 우리가 보통 뭐 쉼이라고 하면 영어로 홀리데이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홀리데이 원래 뜻은 뭐 거룩한 날이다. 이래서 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날이다. 신앙 공동체와 함께하는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0: 네.
1: 그런 걸 포함해서 뭐 사랑하는 가족들이라든지 지인들과 이렇게 충분히 휴식을 하는 날 우리가 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0: 네.
1: 그런데 우리 아름드리 나무에서는 조금 또 다른 각도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사람들이 좀 뭔가를 재충전해서 새로운 걸 도전할 수 있는 그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을 진정한 쉼이 아닌가.
0: 네.
1: 예, 물론 이렇게 쳐져서 뭐 침대에서 쉬고 이런 것도 좋지만 뭔가 좀 고민도 있을 거고 일상생활에서 힘든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씻어내고 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쉼이라고 저희가 생각했고요.
0: 네.
1: 예, 그래서 우리가 아름드리 나무 밴드가 이제 우리의 그 어떤 이야기와 음악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제 그런 쉼을 줘서 그분들이 우리와 함께했던 시간을 통해서 뭔가를 또 꿈을 꾸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이렇게
0: 네.
1: 주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0: 아, 마냥 늘어져서 쉬는 게 아니고
1: 네.
0: 뭔가 좀
1: 네.
0: 다시 도약하기 위한 그런 재충전의 시간으로서의 쉼 네. 그리고 꿈 주제로 정해주셨습니다. 우리 대건 안드레아님은 아름드리 나무 어서 오세요. 찬양축제 때 뵀었는데 했거든요.
1: 네.
0: 저도 우리 사실 아름드리 나무를 찬양 페스티벌에서 뵀는데 너무 정말 감미롭게 노래를 잘하시더라고요.
2: 과찬이십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그래서 오늘 더더더 기대가 됩니다. 쉼.

0: 그리고 꿈이라는 주제로 함께 할 거고요. 그 첫 곡 어떤 노래인가요?
1: 네, 오늘 처음으로 들려드릴 곡은요. 저희 아름드리 나무가 추구하는 가치를 담고 있는 곡이라고 할 수 있는 주님의 숲이라는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0: 아름드리 나무랑 진짜 딱이네요. 네. 오늘 정말 힐링의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듣는 곡 주님의 숲 아름드리 나무 라이브입니다.

0: 아름드리 나무의 첫곡 들어봤습니다. 정말 한 주간 쌓여온 피로와 스트레스가 다 스르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주님의 숲 한가운데 또 아름드리 나무가 든든하게 서 있는 또 그런 모습도 연상이 됩니다. 주님의 숲, 이 곡에 아름드리 나무가 추구하는 가치가 담겨 있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네. 이유로 이런 가치를 담게 되셨어요?
1: 그 가치 이야기 하기 전에 저희 함께 못했던 밴드 멤버들을 소개를 잠깐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0: 네네네.
1: 네, 저희가 총 5명인데요. 아름드리 나무 밴드는

0: 세 사람의 이제 형제님과 한 분의 자매님, 그다음에 한 분의 성직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오,
0: 예.
1: 그래요?
0: 우리 그 지도신부님은 지금 현재 포항의 민들레 공동체라는 그 사회복지 시설에서 원장님으로 근무하고 계신 장세창 요셉 신부님이시고요. 오늘 함께 하진 못했는데 또 키보드를 연주를 해주시는 자매님 한 분이 계세요. 예, 김혜순 대례사 자매님. 아까도 저희한테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셨어요. 예,
1: 정말요?
0: 그리고 또 기타 치는 형제님이 있는데요. 윤여국 테오도로 형제님. 이렇게 저희가 총 5명입니다. 예.
1: 그러군요.
0: 저희가 멤버를 소개를 또할 수밖에 없었는 것은 이 밴드를 사실 신부님이 만드셨어요. 신부 장세창 요셉 신부님이 한 14년 전에 이 밴드를 만드셨는데 그때 그 달성국 농공에 있는 성요셉 요양병원에 원목심으로 계셨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좀 이렇게 신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분들 그분들에게 뭔가 하느님의 말씀으로 또 음악으로 좀 위로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 이제 밴드를 모아서 구성을 했어요. 구성을 해서 그때부터 저희가 좀 어려운 이웃들, 좀 힘들어하는 이웃들, 주로 이제 복지시설에 계신 그런 대상자분들 앞에서 저희가 음악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가치가 그런 힘든 분들에게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사람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 그분이 신자든 아니든 그런 것들을 좀 느끼게 해드리기 위한 그런 취지로 또 그런 가치를 담아서 밴드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1: 그래서 이름도 아름드리 나무군요. 출발이 정말 좋네요. 물론 그냥 찬양 자체도 아름답지만 그렇게 좀 위로가 필요한, 힘이 필요한 분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거니까. 멋집니다. 그렇게 오늘 방금 불러주신 곡도 좀 주님의 숲에서 정말 좀 쉬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우리가 좀 삶이 지치고 힘들 때 하느님께서 커다란 아름드리 나무처럼 그늘을 드리워주시고 감싸주심을 느낄 때 다시 이렇게 힘을 내게 되잖아요. 혹시 두 분도 그런 경험 있으실까요?
0: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성당에서 많은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피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청소년 시기 때부터 뭐 청년회 할 때도 그랬고 뭐늘그 피적을 통해서 항상 그런 하느님의 사랑을 뭐 직접 뵙고 이렇게 막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아 그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계시구나 나 너도 정말 사랑해 이런 메시지를 계속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피정을 통해서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1: 네, 그렇게 살면서 맞아요. 정말 그냥 멈추고 하느님 안에서 쉬어가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잘 찾고 계셨네요. 또 그 편안함을 저희에게 이제 나눠주시고
0: 아,
1: 계시고.
0: 감사합니다.
1: 대건한드레 형제님은 그런 아름드리 나무를 좀 느낀 적 있으세요?
2: 느꼈다기보다는 제가 이런 즉흥적인 자리에서 말 주변이 참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1: 아유, 괜찮습니다.
2: 근데 또 제가 작사 작곡하고는 좀 거리가 먼 편인데 예전에 보면 창생경이라고 있었어요. 창작생활성가경연대회 거기를 제가 작사와 작곡 거리가 멀지만
1: 도전하셨군요.
2: 네, 주님한테 항상 간절히 빌었더니 노래를 세 곡이나 만들어서 세 번이나
1: 우와.
2: 참가를 했는데 아쉽게도 입상은 못했지만
1: 아, 그거 좀
2: 네네
1: 만드셨으니까.
2: 항상 무대에 서긴 했지만 뭐 입상은 못했지만 하나님과 주변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1: 하긴 나는
2: 계속
1: 그런
2: 했습니다.
1: 달란트가 없다고
2: 네,
1: 생각했는데 딱
2: 맞습니다.
1: 결과물이
2: 네.
1: 나왔으니까 얼마나 신기하셨겠어요. 잠깐 들어볼 수 있나요?
2: 아,
1: 한 소절?
2: 나중에
1: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음에 또 오시는 거죠. 다음에 오실 때 기대하고 있을게요. 그러면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준 경험도 있으실까요?
0: 저는 이제 아무래도 사회복지 현장에 있다 보니까 제가 만나는 분들이 대부분 좀 힘들어 하시는 분인데 지금 기억나는 한 분이 이제 그 노숙 생활을 하신 분이 이제 결핵으로 이제 폐결핵으로 이제 저희 시설에 입소하셔가지고 뭐 걸어 다니기도 힘드신 상황이었어요. 이제 그분을 저희가 정말 이제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애를 썼지만 그분이 이제 체력을 회복하고 이제 뭐 직업 재활이라고 해서 저희가 안에서 시설 안에서 뭐 작은 그런 소일거리 이런 걸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해드렸는데 이제 이분이 저를 찾아와서는 하신 말씀이 네. 아 선생님 제가 죽어서 하느님 앞에 갔을 때 너 밑에 있을 때 뭐 하고 왔어? 나 저 계속 소일거리 이거 하고 왔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자기가 너무 부끄럽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 그래요?
0: 예, 그러면서 저한테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정말 아무나 하기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장례 지도사잖아요. 그 일을 그분이 희망하셔서 거의 1년 가깝게 그 학원을 다니셔서 자격증도 따시고
1: 우와.
0: 취업도 하셔서 나가셨어요.
1: 우와.
0: 그래서 이제 저한테 전화 오셔서 너무 고맙다고
1: 네.
0: 아마 그때 제가 그분한테는 그런 남부가 되어드린 게 아닌가
1: 그럼요.
0: 이런 생각이
1: 네. 또 그분은 이렇게 몸도 성치 않은 상황에서 네. 뭐 일자리를 구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옆에서 도와주시는 그 기둥같이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정말 큰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주셨네요. 그렇게 오늘은 또 그런 마음을 담은 노래를 전해주고 계신데 그 너튜브로 싸이님께서 국장님 하셨거든요. 그럼 어떻게 우리 단장님이 국장님이세요?
0: 네, 지금 복지시설에서 사부국장으로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군요.
0: 네.
1: 아, 국장님 최고.
0: 아 감사합니다. 네.
1: 좋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로 불러주실 곡은 어떤 곡인가요?
0: 저희가 두 번째로 불러드릴 곡은 감사해라는 곡인데요.
1: 네.
0: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쉼이라는 게 있으면 뭔가 힐링이 되면 새로운 걸 도전하기 그 과정에서 항상 감사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 네.
0: 이 감사라는 이 마음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꿈을 꾸기 이전에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또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1: 네, 일단 숲에서 쉬었고 이제 감사의 단계입니다.
0: 네.
1: 네, 같이 그런 마음을 담아서 들어보겠습니다.

0: 이렇게 멋진 노래를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이 촉촉해지네요, 정말. 그리고 좀 이렇게 오늘 익숙한 성가들을 많이 불러주시니까 같이 따라 부르면서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쉼, 감사해였습니다. 우리 김대건안드레아 형제님 말고 함광열 대건안드레아님께서 아 진짜 너무 좋아요.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엄지척 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0: 아 정말 마음이 포근해지는 그런 두 번째 곡이었는데 가사가 참 좋죠. 고통이 찾아와도 주님께서 지켜주시니까 감사하다. 이렇게 우리가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고통스러운 일에도 감사를 해야 하면 하는 좀 좋은데 실제로는 좀 투덜거리고 원망할 때가 많잖아요. 오늘 두 분은 어떤 것들에 감사하세요?
1: 아, 일단 저희는 뭐 투덜까지는 아닌데
0: 네.
1: 사실 우리 평화방송에 출연하기로 한 다음에 우리 걔네 했나?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뭐 일상도 너무 바쁘고
0: 네.
1: 또막 피곤하기도 하고 이런데 걔네 했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여기 딱 와보니까 전혀 저희를 모르시는 분이 이렇게 막 댓글도
0: 그쵸,
1: 주시고
0: 그쵸.
1: 저희가
0: 네.
1: 뭐 대단한 가수도 아닌데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이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 시간이 저는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0: 어머나, 그렇게
1: 네.
0: 생각해 주시니까 또
1: 네.
0: 감사하네요. 이 무대랑은 좀 다른 느낌이 있죠? 네, 좀더 이렇게 소통하면서 하는 느낌이고. 우리 대건아드레 형제님은 무엇에 감사하시나요?
2: 어제까지 연습을 한번 해봤는데 둘다 보면 지금 목 감기가 살짝 와 있어가지고
0: 네.
2: 여기 오기 직전까지도 아, 되돌아갈까 되돌아갈까
0: 펑크나요.
2: 후회가 그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와 보니까 아나운서 분님도 많이 긴장 풀어주시고 해가지고
0: 아유.
2: 예.
0: 네.
2: 너무 이렇게 즐겁게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0: 네.
2: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아니 근데 뭐 감기 걸리셨다고 하는데도 너무 지금 황홀하고 좋거든요.
1: 아닙니다.
2: 감사합니다.
0: 역시 또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하고 계시군요. 아,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감사함을 평소에 좀 가족이나 주변에 말로 잘 표현하는 편이세요?
1: 아,
0: 엄마해줘서
1: 아니
0: 고마워.
1: 저는 그 제가 제 성향상
0: 네.
1: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예,
0: 정말요?
1: 제가 뭐 가족 그러니까 가족보다는 주변 지인분들한테 더 많이 하는 것 같긴
0: 오,
1: 한데
0: 네.
1: 그냥 뭐 미안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0: 오, 쉽지
1: 예,
0: 않은데.
1: 그리고 너무 고마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0: 그래요?
1: 같아요.
0: 대구선대 형제님 어떠세요?
2: 저는 감사라는 말이 입에 밴것 같아요. 식당을 가더라도 물한 잔을 주든 반찬
0: 네.
2: 주든 줄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영향이 좀큰것 같아요. 어머니가 항상 감사하며 살아라고 하시는데
0: 네.
2: 작은 일에 감사하면은 나중에 큰 감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0: 맞습니다.
2: 쉽지
0: 네.
2: 않을까요?
0: 그리고 뭐 제일 좋은 습관 중에 감사합니다라는 습관
1: 네,
0: 생기면 뭐
1: 맞습니다.
0: 좋은 것밖에 없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방송도 출연하셨으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뭐 원하시는 분께 감사의 메시지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1: 저는 제가 이 감사를 많이 표현한다고 했는데 그런 영향력을 주신 분이 저희 어머님이세요. 예, 보통 우리가 저에게 보상이 주어지거나 이럴 때 대부분 그냥 당연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런 게 없어도 일상생활에서 혹은 더 힘든 상황에서도 어떤 감사한 것을 되게 잘 찾으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그런 분이 저희 어머님이시고 예전에 제가 한번 제 잘못으로 눈이 한번 실명될 뻔한 일이 있었어요.
0: 어머니께서요?
1: 아니요,
0: 네.
1: 제가 한번 그 군생활 할때
0: 네.
1: 그뭐 안약을 잘못 넣어가지고 눈이
0: 오.
1: 실명될 뻔했는데 그래서 지금 약간 신경이 왼쪽은 좀 많이 죽어 있거든요. 근데
0: 그래요?
1: 그 당시 때 저는 막왜 내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막 이렇게 힘들어했었는데 저희 어머님은 저한테 진짜 완전히 실명할 수도 있었는데 하느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셔서 이렇게 세상을 볼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0: 두분다 멋진 어머니를 두고
1: 그래서
0: 계시네요.
1: 저는 정말 저희 어머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0: 네.
1: 드리고 싶습니다.
0: 그렇다고 합니다, 어머니. 우리 대건안드레아님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2: 저도 이게 저 처음 들었거든요. 지금 눈이 안 좋으셨다. 근데 정말 형제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도 이런 똑같아요. 어머니한테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전하면서도 옆에 계신 단장님도 마찬가지. 저도 어릴 때 눈을 좀 크게 다친 적이 있었는데,
0: 네.
2: 제가 뭐 다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다쳤어요. 왜 밖으로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0: 네.
2: 나쁜 짓을 한 건 아닌데.
0: 아, 네, 그럼요, 그럼요.
2: 까지고 뭐 막 근데 어머니가 그때마다 회사에서 회사 다니시다가 내 다쳤다 소리 들으면 항상 달려오시고 달려오시고 네. 너무 죄송스럽고 감사하고 그렇게 그렇습니다.
0: 아, 그리고 이렇게 건강히 뭐 방송국도 걸어서 오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2: 네.
0: 네, 좋습니다. 이렇게 내가 아닌 누군가에게 하는 감사지만 이런 감사함이 결국에는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잖아요. 또 그런 행복함으로 인해서 다시 일상을 살아갈 또 힘을 얻기도 하는데 그 원동력으로 어떤 꿈을 꾸시나요?
1: 저는 정말 좀 큰 꿈을 꾸기 위해서 또 작은 꿈들을 지금 막 꾸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노래를 통해서 뭐 이렇게 뭔가 힐링을 드리고 싶고 하지만 제가 한 2년 전부터 아까 우리 민수 형제님도 작사 작곡을 하신 적이 있다고 했는데
0: 네.
1: 갑자기 2년 전부터 남의 노래를 할 게 아니라 내 이야기를 한번
0: 와,
1: 들려드리면 좋겠다 해서
0: 네.
1: 2년 전부터 이제 작사 작곡을 준비를 시작했어요.
0: 와, 그래서 네네, 멋있다.
1: 네, 그래서 뭐 저는 사실 또 생활성과 밴드도 하지만 통기타 그냥 일반 가요 밴드도 하고 있어서 이제 일반 이제 대중적인 노래도 만들고 있고 또 우리가 또 생활성과 팀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인
0: 성가,
1: 성가도 좀 만들어 보고 싶고 그 작업을 2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완성돼 가는 곡들도 있어서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0: 네.
1: 찬양 축제 때나
0: 와,
1: 아니면 뭐 이런
0: 자리에서 행복 찬지 모셔야죠.
1: 아, 네. 아, 불러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0: 와, 네.
1: 기회가 되면 그때 우리 민수 대건 안드레아 형제님 곡도 그때 자작곡으로
0: 맞네요. 자작곡
1: 듣기 네, 자작곡으로 한번 찾아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
1: 그런
0: 좋습니다.
1: 꿈을 꾸고 있습니다.
0: 괜찮은데요. 오늘 이렇게 익숙한 곡 불러주셔도 좋지만 정말 아름드리 나무 이름으로 된 그 곡 정말 들어보고 싶네요. 응원하겠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우리 민수 대건 안드레아 형제님도 꿈이 네. 있으세요? 우리 리허설 때는 제가 들었거든요. 아, 이 나이에 꿈이 있나 하셨지만 그렇지만 오늘 주제도 꿈인데
2: 네. 잠시만요.
0: 뭐 얼마나 거창한 꿈을 꾸고 계시나요?
2: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멘트를 잘 못하는 편이라서
0: 아 괜찮습니다. 지금 재밌게 듣고 있어요.
2: 꿈
0: 이것도 다음에 들을까요?
2: 아니요. 지금 이때까지 저도 성가를 한 25년 가까이 이렇게

0: 밴드 반주하면서 불렀는데 저의 건강과 시간이 지금처럼만 유지가 된다면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1: 네.
0: 이렇게 친자분들과 다 같이 찬양하면서 그렇게 지내보고 싶습니다.
1: 네, 좋습니다. 또 두 분 오늘 이렇게 직장 생활도 하고 계신데 이를 찬양을 해주려고 일부러 시간을 내서 와주신 거거든요. 그것에 저는 또 감사를 드리면서 또 그렇게 계속해서 꿈을 펼쳐나가시길 영원한 찬양사도가 되시길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 우리 생활성과협회 단장님도 오셔서 평화를 빕니다. 아름드리 나무 반갑습니다. 인사 남겨주셨어요.
2: 아, 감사합니다.
1: 네, 단장님 감사합니다. 또 8813님도 나무꾼 이미지의 상남자 두 분이신데 근데 말씀과 노래가 너무 아름답네요. 영혼의 결까지 느껴지는 아름드리 나무의 와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2: 감사합니다.
1: 네, 저도 정말 감사한데요.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선곡해 주신 마지막 곡은 어떤 곡인가요?
2: 근데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1: 같아요. 그렇죠. 순식간이죠.
2: 네, 우리 지금 뭐 시청자분들이나 청취자분들께서 좀 제대로 쉼의 시간을 가지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조금 힐링이 되셨다면 이제 일상에서 좀 작은 도전, 작은 꿈을 좀 꾸셨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네. 곡은 가요를 준비했는데요. 김동률님과 이정님이 부르셨던 거위의 꿈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1: 그래요? 난 이거예요?
2: 네네네.
1: 오, 이 되게 노래방 애창곡이잖아요. 근데 이 곡을 우리 감미로운 아름드리 나무가 불러준다면 어떨지 상상이 안 됩니다. 이 곡을 끝으로 인사드릴 텐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노래들이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2: 먼저 말씀해.
0: 정말 태어나서 방송이 처음이라 가지고 잊지 네. 못할 추억이 된 것 같고
1: 네.
0: 처음엔 어떻게 뭐 토크를 해야 되나 싶었는데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셔서
1: 아유 아닙니다.
0: 이 시간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그냥 수다 떠는 느낌이죠.
0: 네.
1: 에이, 그게 또 행복찻집의 은은한 매력이거든요. 우리 단장님.
2: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사실 최근에 좀 힘든 일들도 많이 있었고 많이 피곤하고 이랬었는데 오히려 제가 힐링이 되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1: 그래요?
2: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 아까 처음에는 저희도 뭐 긴장하고 상태도 안 좋아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1: 네.
2: 이제 끝이라니까 너무 아쉽고 네, 또 기회가 되면 다음에 또 더 건강하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자작곡
2: 너무 감사드립니다.
1: 들려주러 오셔야죠.
2: 네네네.
1: 네, 그때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도 오늘 정말 주님의 숲에서 아름드리 나무 그늘에서 쉬어가는 그런 시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두 분과 함께 또 다른 시간 기대하면서 우리 새로운 꿈을 꾸며 마지막 곡 거위의 꿈 듣겠습니다. 이곡 끝으로 저도 함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저희 공식 인사 행복하세요로 같이 인사 나눠주세요. 우리 행복가족들 오늘도 내일도
3: 행복하세요.
1: 행복하세요.

0: CPBC FM
1: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물을 주목하라.
2: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1: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반야월 성당 조원포 바오로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3: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2: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3: 뭐라고요?
2: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1: 여유 있는 토요일 오후 따뜻한 이야기 손님들과 함께합니다. 오후 2시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어릴 적 만지고 놀았던 모래, 요즘은 그걸로 아이들 마음 치료도 한다지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옛날 옛적에 하는 순간 이야기 속으로 쑥 빠져드는 순이와 정의 옛날 옛적에. 대구 골목과 숨은 명소를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골목길 이야기. 역사와 문화의 도시 대구의 매력을 느끼는 대문 열어주세요까지 매주 다양한 얘기 들려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라디오에서 만나요.
2: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5: 가톨릭 평화방송.
2: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세

두시의 뮤직 김빛나입니다. 2부 제이미 디어의 닮아있어로 시작했어요. 4918님, 빛디는 이번 주 주말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아무 약속도 없고 계획도 없는데 이것도 참 좋네요. 저도요. 진짜 주말에 약속이 없거든요. 계획도 없고 그냥 누워있을 예정이에요. 누워서 이쪽으로 누웠다가 저쪽으로 누웠다가 할 예정입니다. 7719님, 오늘 문재 씨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지 지금 살짝 보고 브리핑해 주세요. 아, 오늘 진짜 할 말 많아요. 오늘 거의 무슨 세수를 하고 왔나 싶을 정도로 지금 수염도 안 깎고, 네, 머리는 또 그대로 오고, 약간 뭐랄까, 무슨 만화 캐릭터 같아요 지금. 산속에 오래 있는 그런, 산속에서 있었던 그런 만화 캐릭터 같은, 아 누구더라, 떠오르지가 않네. 아무튼 그래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약간 은하철도 999의 그 친구 머리, 그치? 철이 머리예요. 철이 따라하는 건가? 약간 워너비 철이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0712님, 이번 주까지만 일하고 퇴사하는 정 실장님이 오늘 사무실 전체에 커피를 돌렸네요. 10년 동안 같이 일하면서 정이 많이 들었는데 서운해요. 그래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그만두는 거니까 응원해줘야겠죠? 너무 좋으신 분이다. 그쵸? 10년 동안 같이 일하면서 이렇게 정이 많이 들었는데 떠날 때도 응원을 해주는 걸 보면은 정말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꼭 나가셔서 본인의 꿈을 이룰 수 있게 함께 응원할게요. 5619님, 오랜만에 낮잠 잠깐 자고 일어났더니 벌써 이 시간이에요. 조금 있으면 아이 하원입니다. 내 금요일 돌려줘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한 3시 되면 그때부터 막 두근두근 하기 시작해요. 4시에 아이 하원이니까 데리러 가야 되니까, 아, 나의 자유시간 이제 끝이구나. 이제 금요일 주말 시작이구나. 막 이랬던. 아자아자 화이팅! 이렇게 스스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외쳤던 기억이 납니다. 자, 주말 계획은 우리 5619님이 세워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말에 집에 있으면 더 힘드니까 어디로든 나가서 뭔가 아이의 이 기운을 빼줘야 하거든요. 화이팅입니다. 9172님, 오랜만에 문화생활 해보려고 뮤지컬들을 검색했는데 티켓 가격이 만만치가 않네요. 아, 그쵸. 웬만하면 요즘에 16만 원 넘고 뭐 내한 공연 이런 거는 뭐 오리지널 이렇게 캐스트 뭐 이렇게 하면은 진짜 20만 원도 가는 거 봤거든요. 그래서 왜 문화생활의 날 있잖아요. 수요일에 오는 거, 그거를 노려보시면 어떨까. 근데 티켓팅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네, 그거 한번 노려보세요. 자, 금요일 2부는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개그맨 이철희 씨와 함께하는 여러분의 일상 고민을 함께 해결해보는 문제 함께합니다. 네, 노래 듣고 이문재 씨, 네, a.k.a. 이철희 씨 함께 만나볼게요. 노래는 아이즈원의 어플레인, 그리고 하현상의 오디세이.

0: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아 머리 아파요.
1: 여러분 그럴 때는 저를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문제든 저 이 문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행 열차 타고 출발합니다.
0: 자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건너면 일상 속 다양한 문제를 빛나는 지혜로 해결해보는 문제
2: 문제
0: 안녕하세요 이철희씨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세상이 어떻게 똑같아요
1: 네? 네? 다행이에요
0: 왜요 왜
1: 네? 그래도 조금 이제는 사람으로 점점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누군가를 닮았다고 하는 게
0: 오, 예전에 곰이었는데 그죠
1: 예, 곰 곰 나오기 전에 벽돌 나왔었고
0: 벽돌 뭐야? 네.
1: 벽돌 나왔었고 벽돌 나오기 전에는 그 벽돌도 그 붉은색 벽돌 있잖아요. 그 서 있는 거. 네. 어느 날 친구들이 술 먹고 있는데 야 문제야 너 닮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순간적으로 좀 닮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0: 와.
1: 그리고 그 다음에 들었던 게 이제 그거였어요. 그 추석 전에 산에서 발로 밟기 전에 밤.
0: 발로 밟기 전에 밤?
1: 네.
0: 그 뾰족뾰족한 네. 상태 그대로의 밤?
1: 그냥 계속 뾰족뾰족한 그 상태로.
0: 그건 좀 안 닮았는데.
1: 머리가 이제

0: 제가 그래도 여기 올때 모자를 쓰고 오거나 좀 이렇게 드라이로 누르고 와서 그렇지 않습니까?
1: 오늘 혹시 드라이 한 거예요? 설마?
0: 네.
1: 어둠을 헤치고 불가슴을 철이야, 가야 돼.
0: 하여튼
1: 메텔과 함께 가야 돼.
0: 제가 이제 드라이를 안 하면 머리가 거의 직각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자기
1: 오.
0: 뜻대로 다 흩어집니다.
1: 오.
0: 그래서 그냥 샤워하고 그냥 자고 일어나잖아요.
1: 네.
0: 그럼 정말 머리가 전부 다 하늘로 올라가 있어요.
1: 오.
0: 그리고 선풍기로 말리면 난리 납니다,
1: 난리
0: 진짜.
1: 나네요.
0: 네, 그래서 드라이로 이렇게 이쁘게
1: 와,
0: 정리를
1: 세상에.
0: 하고 와야 됩니다.
1: 이게 정리한 머리였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고.
0: 이게 정리한 거예요.
1: 저희 아들하고 혹시 중3이세요? 저희 아들도 지금 머리가 비슷하거든요. 안 잘라요. 이렇게 더운데. 지금 보니까 목을 덮었어.
0: 훌륭한 친구,
1: 뒷머리가.
0: 훌륭한 친구인데요.
1: 거의 지금
0: 예. 네.
1: 베프야, 베프.
0: 이거는 뒤에 목 탈까봐
1: 와,
0: 제가
1: 세상에.
0: 선크림 대신에
1: 아, 선크림.
0: 뒷머리를 기르고 있어요. 목
1: 목 타기
0: 탈까봐.
1: 전에. 아, 목 땀띠 나겠어,
0: 예. 지금 그 정도예요?
1: 예.
0: 이발을 해야겠네요.
1: 세상에. 이발 하라고 한 지가 2달이 넘었어요, 지금. 웬일이야. 지난주에 우리가 드디어 회식을 했습니다.
0: 박수.
1: 다행히도 모두 네 발로 기어가지 않고
0: 네.
1: 두 발로 당당히 귀가했어요.
0: 너무
1: 그것도 9시 반에.
0: 일찍 갔죠.
1: 예.
0: 네. 일찍 제가
1: 일찍 마시긴 했죠.
0: 일찍 많이도 안 마셨어요.
1: 예, 많이 안 마셨어요.
0: 네. 회식이라는 게참 저는 이런 회식 사실 처음이었어요. 태어나서 이런 회식 처음이었어요.
1: 어떤
0: 뭔가
1: 회식이었는데요?
0: 우리의 나아갈 방향성과 미래, 꿈, 희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토크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저 빼고 전부 다 여성분이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채로운 주제와 다양한 토크들 그리고 자신의 이 개인사와 이 삶에 대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아니라 개인의 가치관에
1: 개인, 그냥
0: 대해서
1: 자기 얘기.
0: 예, 그래서 그 얘기를 맞춰주는데 보통 이제 남자끼리 회식하면 일단 고기 계속 구우면서 이제 건배하고 막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무슨 토크 하나 나오면 엄청 많이 나와. 그리고 서로 질문만 하지 대답은 듣질 않아. 그것도 웃겼어요. 저한테 물어보고 마찬가지죠. 제가 질문 대답하려고 그러면 질문을 질문으로 계속해.
1: 맞아. 대답할 시간을 주지 않아.
0: 안 줘요. 그리고
1: 빨리빨리 대답을 해야죠, 그러니까. 답답하게 왜 이렇게 늦게 말해요?
0: 지금 이런 경우예요. 지금 이런 경우 계속 누구 하나 질문에 양보가 없는 사이. 예. 그래서 너무
1: 좋았다.
0: 좋았다. 아,
1: 좋았다.
0: 재밌었다. 예,
1: 재밌었다.
0: 재밌었고
1: 네.
0: 특별했다.
1: 특별했다.
0: 네, 잊을 수 없는
1: 아니, 문제 씨
0: 그랬습니다.
1: 휴대전화에 뭐 그렇게 좋은 정보와 좋은 사진들이 많은지.
0: 네.
1: 예, 근데 대체 제 엽기 사진은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뭐 이렇게 많아, 세상에.
0: 제 핸드폰에 빗띠님이니까 얼굴 사진이 그러니까 갤러리에 있을 만큼 따로 하나로 모아도 될 만큼 많더라고요.
1: 아,
0: 그런데
1: 자꾸 술 마시는데 옆에 엽기 사진
0: 예.
1: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진짜 아, 깜짝 놀랐네.
0: 그래서 감독님 다음에 저희 라이브 할때 제가 그러니까 제 사진 재밌는 거랑 빗띠님 사진 재밌는 거 놓을 테니까 그걸로 대문 사진 눈빛 왜 그래요? 깜짝 놀랐네. 그거 한번 바꿔주면 안
1: 와,
0: 돼요,
1: 그거
0: 진짜?
1: 진짜 큰 결심이 필요해요. 네,
0: 예.
1: 다시 한번 우리 토크 나눠보기로 해요.
0: 너무 재밌는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언제 공개를 해야 되나 많이 고민 중이에요.
1: 아, 진짜. 네, 그래서 술을 안 마시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 또 그런 사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조만간 몰래 삭제 시도를 좀
0: 그리고
1: 해봐야겠다.
0: 제가 또 이제 감독님과 작가님과 처음 또 이렇게 뭔가 대동단결하고 하나의 팀이 될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1: 대동단결이 됐다고 생각해요?
0: 아, 혹시 저는 안 됐나요? 잠깐만, 시끄러워 먹을게요. 혹시 저만 다른, 저만 그런, 아니, 또, 감독님 왜 이렇게 X를 좋아해?
1: X.
0: X랑 이렇게 컷, 이걸 되게 좋아하는데.
1: 엑스맨,
0: 뭐
1: 엑스맨.
0: 하면 바로 컷을
1: 컷.
0: 이렇게,
1: 네.
0: 예. 저 혼자 그랬군요.
1: 자, 오늘도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고민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0: 네.
1: 우리 또 고민을 해결해 드려야
0: 저
1: 되잖아요.
0: 살짝 봤거든요.
1: 네.
0: 정말.
1: 오늘 재밌을 거예요.
0: 네.
1: 3591님이 보내주신 고민 사연을 저희가 꽁투로 각색해 봤어요. 문제가 뭔지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 회사는 굉장히 오순도순 가족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이런저런 고민을 서로 털어놓는 편인데요. 딱 한 사람, 사무실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팀장님만 살짝 어렵다고 할 수 있죠. 아니, 그래.

0: 아니고 백마를 끄는 하이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1: 어? 근데 뭐가 문제야? 뭐 직장이 별로야? 뭐 하는 사람인데?
0: 은행원이요. 이미 자기 집도 마련해 놨어요.
1: 어? 아니 그럼 당장 시집 가야지. 직장도 탄탄해, 돈도 잘 써. 아, 게다가 매너도 좋고. 뭐가 마음에 걸리는데?
0: 일단 저보다 연한데 근데 10살은 많아 보이고요. 머리 숱이 좀 휑해요. 잔디처럼 빼곡한 게 아니라 약간 듬성듬성하다 할까? 그래 암튼 제스처가 꼬리에요 뭐 이런 김웅국 씨가 떠오르기도 하고 아 몰라요. 암튼 역대 만났던 남자들 중에 최악이에요.
1: 아 결국 외모 때문이구만. 비주얼 때문이네.
0: 아니 며칠 전에는 잠깐 나오라 그래서 갔더니 친구들을 몇 명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친구라는데 아니 이 사람만 10살은 많아 보이더라니까요. 근데 친구들은 저한테 재수씨 부르면서 아마 벌써 우리가 커플인 것처럼 대하는데 진짜로 제가 속이 안 좋아서 도망치듯이 나왔잖아요. 한참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선배에게 소개팅 남 흉을 신랄하게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너무 흥분해서 이야기를 해서인지 웬일로 팀장님이 대화에 끼시더라고요.
2: 빛나씨 이렇게 흥분하는 거 처음 보네. 진짜 뭐 어지간히 마음에 안 들었나 봐.
0: 네 팀장님 진짜 최악이었어요. 미안하지만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느니 그냥 혼자 사는 게 나아요.
2: 얼굴이 그렇게 별론가?
0: 얼굴뿐이에요? 너드남 아니고 좀 약간 찌질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암튼 최악이에요 최악. 은행원은 다 스마트할 줄 알았는데 이미지 완전 깨졌어요.
2: 은행원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 많은데. 잠깐만 우리 사촌 동생도 은행원인데 애가 참 괜찮아.
0: 아 진짜 그런 은행원이 나왔어야 됐는데 저 진짜 완전 똥밟았다니까요. 아 올해 운이 왜 이렇게 안 좋지?
2: 잠깐만 그러면은 빛나씨 그 우리 사촌 동생 한번 만나볼래?
0: 사촌 동생이요? 진짜요?
2: 뭐 나이도 얼추 비슷한 또래일 것 같은데 내가 오늘 그 사촌 동생한테 연락해 놓을 테니까 한번 만나봐. 빛나 씨 그 연락처 잠깐 아니라나 빛나 씨 연락처를 내가 주면 되지?
0: 네네 팀장님. 진짜 약속 지키셔야 돼요. 저 진짜 올해는 시집 가야 되거든요. 아 이제 그러면 맘 편히 그 소개팅 남은 차버려야겠다.
2: 내 사촌 동생은 진짜 괜찮은 놈이라서 마음에 들 거야. 아무튼 내가 연락해 놓을 테니까 대한은행 김봉남이라고 연락하면은 잘 만나봐. 기억해 대한은행의 김봉남이야.
0: 띠로리 띠로리로리 띠로리 김봉남.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하늘이 와르르르르. 네, 제가 바로 소개팅했던 그 최악의 남자가 바로 대한은행의 김봉남 씨였거든요. 아니 우리나라에 은행이 대한은행 하나도 아니고 은행원이 그렇게 수천 명인데 이런 우연이 말이나 되나요? 남들이 들으면 거짓말 말라고 하겠지만 진짜 100% 슈랍니다. 저 어쩌면 좋죠? 팀장님한테 사실대로 말해야 되나요? 저 김봉남 씨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3: 어머나 세상이 이렇게 좁다고요? 어? 아니 은행이 대한은행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은행에 지점이 얼마나 많은데.
2: 근데 진짜 제가 사연 읽으면서 처음에는 야 이거 정말 대단한 에피소드고 언제 어디서나 말할 수 있는 정말 웃음 보따리 같은 사건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3: 그래요?
2: 네. 그런데 이걸 다 읽고 나서 무슨 생각 든 줄 알아요?
3: 무슨 생각?
2: 이야 이거 하늘이 만나라고 정해준 인연이다.
3: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다.
2: 이거 천생연분이다.
3: 천생연분이다.
2: 네. 그 많은 은행원 중에 그 많은 은행 중에 이 사람을 딱 찍어서 딱 알려준 거는 이거는
3: 한 번 더 만나봐.
2: 만나봐라. 한 번 더 만나봐라. 이거는 그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거부할 수 없는 나의
3: 마법은 김봉남.

0: 김봉나
1: 한 번 더 만나봐라. 이미 접었던 마음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 번 돌아와라. 예. 예. 저는 제가 보기에 그런 느낌입니다.
0: 와.
1: 네. 어쩌면 아니다. 너무 아닌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또 소개받냐. 이런 우연이 어딨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네. 너무 아닌 사람인데 다시 만나볼 수 있는 찬스. 이 기회를 다 놓치지 마라.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하늘에서 기회를 줄게.
0: 하늘만이 허락한 거야. 김봉남. 아니 근데 일단 네. 고민 보내주신 3591님께 네. 누룽지 세트, 네. 비누 세트, 세트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1: 두 세트
0: 추가드리고요.
1: 빰빰빰빰빰.
0: 아 근데 네. 일단 애매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필요해요.
1: 네.
0: 어디로 보내주셔야 되죠?
1: 바로 샵 1053,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고요. 혹은 여러분 CPBC 라플리 CPBC
0: 라플리케이션이요.
1: 잉글리시 라이 예. 지금 웃음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얼굴에 예. CPBC 라디오 is 라플리케이션 is 팡 팡톡으로 접속하셔서 여러분 사연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is 청춘 드롱지를 여러분께 is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 오늘 행복한 날.
0: It's English very
1: 이런 well. 사랑 진짜 흔치 않아요. 이런 복남 씨.
0: 아니 근데
1: 나는 복남 씨가 더 용기 내야 된다고 생각해.
0: 복남 씨가요?
1: 복남 씨가.
0: 아니 근데 팀장님한테 네. 너무 사촌 동생이 되잖아요. 근데 네. 너무 그 전에 욕을 너무 많이 해놨어. 너무 진짜 차라리 그냥 어 혼자 사는 게 나아요 막 이랬잖아요. 머리 날라갖고 최악이고 뭐 찌질하고 뭐
1: 지금인데 이 팀장님은 기분이 네. 굉장히 좋은 상태야.
0: 좋다고요?
1: 네. 왜냐면 그치? 어 괜찮은 자기 그 사촌 동생 은행원 네. 사촌 동생과 어 괜찮은 우리 회사 멤버를 둘이 만나게 해주려고 둘이 얼마나 잘 될까 엄청 설레일 거라고. 그렇죠.
0: 그렇죠.
1: 네. 앞에 내용을 잘 못 들은 거잖아. 앞에는 네. 언니가 들은 거고 네, 뒤에서 맞아, 들은 거니까.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되게 기분 좋은 상태라고. 네.
0: 아, 똥 밟았다고까지 했는데. 똥 밟은 것 같아요까지 했는데도 소개시켜 준다는 아니지. 이 팀장님은 누군지 모르는 거잖아요.
1: 모르는 상태예요.
0: 김봉남 씨를 만났다는 걸 네네네. 몰라요. 네.
1: 그냥 은행원이라는 것에 대해서만 약간 오히려 이 사연의 주인공이 네. 선입견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본 거예요. 예, 은행원인데 왜 이런 사람이 있어? 은행원은 다 멋지지 않아라고 이 사람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야. 예. 근데
0: 이런 상황에 소개팅을 해야 될까요?
1: 저요?
0: 네, 팀장님이 해준 소개팅을 하겠어요? 김봉남 씨를?
1: 저는 이제 이 만약에 네. 저라면
0: 본인 여자예요.
1: 에?
0: 여자예요.
1: 제가요?
0: 네. 빛나요, 빛나.
1: 네, 수염이 가득한데? 네.
0: 테톤이요.
1: 네, 맞아요.
0: 여자면 이 소개팅을 하겠어요? 진짜 내가 본 중에 최악의 남자랑 소개팅을 했어.
1: 아니, 그렇게 최악이었어, 진짜? 아니, 도대체 어느 정도 최악이길래 이렇게까지
0: 최악이잖아요.
1: 이렇게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말하는 건 나는 이게 정말
0: 직장 탄탄해, 돈도 잘 써, 매너 좋아, 게다가 연하야. 근데
1: 보이는 비주얼. 건 연상, 머리는 비주얼. 많이 빠졌어. 근데 이제 PD님께 좀 물어보고 싶어요.
0: 네. 아니 왜 나한테 물어봐요?
1: 아니 연애하고 결혼을 하면 네. 결혼을 해도 외모가 이렇게 오래 가나요?
0: 아니요. 어? 저는 내 외모만 보긴 해요.
1: 와 누구 한 명 또 빵 터졌네. 기분 되게 좋겠네 우리 형님 오늘. 네. 이렇게 오랫동안 뜸 들이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비트니?
0: 외모 저는 사실 외모 지상주의라. 전 외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매력을 느껴야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살아보니까 일단 저는 결혼을 했어요.
1: 야 이거 네. 너무 반칙이에요.
0: 일단 전 결혼을 했어요.
1: 이건 반칙이야 솔직히. 나는 결혼했으니까 너희들 한번 고민해봐라고 말하는 거.
0: 아니
1: 정작 이게 대변의 입장이네
0: 그게
1: 서서.
0: 아니라, 네. 그게 아니라 만약에 네. 내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나도 안 만날 것 같긴 한데 그런데 뭐냐면 살아보니까 이 외모가 중요한 것보다는 인성이 훨씬 중요하더라. 살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아이를 키울 때
1: 형님은 일단 잘생긴 게 바탕에 깔려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가는 거 아니에요. 첫
0: 맞아요,
1: 시작을.
0: 맞아요. 맞아요.
1: 그렇죠. 네.
0: 저는 말했잖아요. 저는 외모 지상주의예요. 원래가.
1: 아 근데 저도 근데 솔직히
0: 근데 문재 씨도 그렇잖아요. 예쁜 여자 아니면 만나기 싫잖아요.
1: 저 아, 아닙니다 여러분.
0: 맞잖아요.
1: 저는 아닙니다. 저는 맞잖아요. 마음이 착하고 성격이 좋고 예, 그런 사람이 좋아요. 근데 저도 이제 좀 들고 싶은 말이 있는 게 뭐냐면 네. 이 외모를 가꾸는 것에 조금 진심인 사람이 저는 좋아요. 못생겨도 얼굴을 가꾸고 이쁘게 태가 나는 사람은 이뻐 보이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키는 피지컬은 어쩔 수 없다라는 걸 제가 알거든요.
0: 네.
1: 제가 키를 키울 수는 없고 줄일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몸매는 가꿀 수 있고 외모도 가꿀 수 있거든요.
0: 네.
1: 근데 조건은 이제 충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나와 함께할 누군가를 위해서 내 외모를 가꾼다는 것은 가장 정말 너무 중요하다.
0: 그래서 외모를 가꾸면 괜찮다?
1: 이거 만약에 이제 이번 이런 우리 김봉남 씨가
0: 네.
1: 이번 일을 계기로 이 고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0: 스타...
1: 나는 왜냐면 이 사람이 고칠 수 있을지 모르 걱정돼.
0: 스타일을 바꾸면은 네. 괜찮을 것이다.
1: 근데 이거 남자들은 진짜 못 고치거든요.
0: 안 고쳐. 아 근데 이제 그런 네. 건 할 수 있죠. 옷을 이렇게 내가 싹 사서 입힐 수는 있죠. 누가, 새로운 그, 스타일로.
1: 누가 해줘야 돼요.
0: 해줘야 되죠. 네. 네. 그럼 훨씬 나아지긴 해요.
1: 스스로. 아마 이제 만약 짧은 스포츠 머리잖아요, 이 사람이. 그럼 한 평생 스포츠 머리만 했을 걸요.
0: 어, 맞아요.
1: 이 사람은 머리를 길러본 적이 없는 사람.
0: 맞아, 맞아, 맞아.
1: 예. 네.
0: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이제 헤어스타일도 좀 이렇게 해주고,
1: 맞아.
0: 피부과 가서 뭐 좀 네. 하고 네. 이렇게 하면은 괜찮.
1: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아예 네. 저는 이 사연의 주인공님께서 한번 우리 김봉남 씨를 컨트롤 해주면 어떨까. 저는. 한번 스타일도 바꿔주고 옷도 바꿔줘서 정말 뭐 예를 들면 그 뭐 병아리 키우기 게임처럼 그 친구를 한번 키워보자. 남자친구 키우기 약간 이런 식으로 이미 뭐 인성됐다. 그리고 뭐 돈 잘 벌고 자기한테 잘한다. 그러면은 외모만 좀 키워보자. 이런 마인드로
0: 그러니까,
1: 가면
0: 그게 좀 아쉬워.
1: 이게 얼마나 좋아.
0: 다른 건 다 완벽한데 외모라고 하면 사실 외모는 바뀔 수가 있죠. 근데 인성은 안 바뀌거든요.
1: 그럼요.
0: 인성이 훨씬 중요해요.
1: 그럼요. 네. 진짜 중요해요.
0: 진짜로.
1: 진짜로.
0: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오는 동안에 노래를 한번 들어볼게요. 의견 어디로 보내주시면 되죠?
1: 샵 1053이고 여러분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입니다. 그리고 혹은 CPBC 라디오 이 러플리케이션 알죠 여러분? 그래서 러플리케이션에 들어오셔서 It's fun. 또 팡이 들어와서 팡톡으로 여러분의 사연을 남겨주시면은 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이스 누룽지 여러분 성춘 누룽지 예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포 유
0: 뭐
1: 오늘 잉글리시가 자꾸 쉽지 않네요.
0: 잉글리시 베리 웨리네요 오늘 진짜.
1: 네, 좋아요.
0: 솔리드의 천생연분 그리고 빅뱅의 거짓말 듣고 올게요.

0: 두시의 뮤직 김빛나입니다. 금요일 문제.
1: 문제.
0: 아 이거 사랑 올리겠어요.
1: 이거 너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일주일 스케줄 중에 네. 문제 이거 할 때가 네. 가지 몸 안에 있는 모든 기를 다 모아서 하는 것 같아요.
0: 그럼 그냥 편하게 해요.
1: 아 근데 그러면 또 약간 성에 안 차는 느낌 말이죠. 아, 네.
0: 여러분의 사연에 도착했습니다. 만나볼까요?
1: 띵동.
0: 이렇게 누구세요?
1: 왜 이렇게 네, 계세요? 사연이에요. 네. 사연 와가지고요.
0: 들어오세요. 네. 네.
1: 4918님. 맞아요. 의외로 세상이 참 좁아요. 저도 소개팅을 여러 번 했는데 똑같은 사람을 두 번 소개받은 적도 있어요. 인연인 줄 알고 잠깐 사귀었는데 아니더라고요.
0: 아하. 아.
1: 와 이거.
0: 이런 경우가 왕왕 있네요.
1: 네. 그럼 사연에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도 네. 똑같은 사람을 한 번 더 소개받아 보는 건 어떨까요?
0: 김봉남 씨 한 번 더 만나봐라.
1: 나는 김봉남 씨 이름 자체가 좋은데.
0: 한 번 더 보면 또 이제 또 새로운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새로운 매력을 또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사람의 매력을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가까이서 보아야 안다라는 말 알아요?
0: 아니요.
1: 네?
0: 여러 번 보아야 안, 뭐 예쁘다 이거 아니에요?
1: 아니요.
0: 가까이서 봐야 돼요?
1: 가까이서 봐야 한다.
0: 얼마큼 가까이?
1: 아니, 제가 이거 좀 제 토크 잠깐 해도 돼요?
0: 아, 조금만 해요.
1: 아니 말하러
0: 왔는데. 아, 짧게. 왔는... 아 짧게 해요. 시간 별로 없으니까. 네.
1: 그래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볼까요?
0: 아니 왜 얘기를 꺼내고 말아요. 사람 답답하게.
1: 제가 이제 제주도에서 네. 사업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매일 제주도 바닷가에 있으니까 주변에 맨날 애들 연락 오는 거예요. 바다 좋아? 그럼 내가 좋아 그랬거든요. 네. 근데 한 일주일 있다 보니까 바다가 매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바다가 안 좋은 거예요. 바다 보는 게 왜 좋지? 라고 느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바다를 딱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거기서 놀러 온 가족들, 연인들, 멍멍이들 보면서 바다가 주는 그 매력이 뭐냐면 바다 위에서 함께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수없이 많은 추억을 주는 걸 보고 느꼈어요. 그래서 바다를 제가 점점 가까이 가서 보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아, 이 바다가 주는 매력은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이 바다가 주는 것들이 매력적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오는 사람들이 바뀌고 즐기는 사람들 추억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김봉남 씨가 네. 외모가 그렇지 연정? 김봉남 씨가 줄 수 있는 매력은 수없이 많다.
0: 가까이 가서 봐야 한다.
1: 더 가까이
0: 그를
1: 가서,
0: 겪어봐야 한다.
1: 더 가까이 가서 본다면
0: 9178님 네. 네. 혹시 팀장님이 그 소개팅남이 자기 사촌동생인 걸 눈치채고 사연자님을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소개해준다는 거 아닐까요? 에? 아 그러진 않을 것 같아. 설마.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1: 일부러?
0: 일부러.
1: 일부러?
0: 그러진 않지. 설마.
1: 아 설마. 그러진 않을 겁니다. 네. 네. 0182님. 김봉남 씨가 팀장님한테 무조건 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팀장님한테 최대한 빨리 그냥 다른 남자친구 생겼다고 둘러댈 것 같아요. 아 오히려 오히려 남자 측에서 아 형님 사실 그분 저랑 소개팅 했었는데 조금 잘 안 된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또 형님이랑 같이 일하시네요. 막 이러고 보면서 그 다음 멘트가 이제 중요하지. 그래도 잘 부탁드립니다. 딱 이렇게.
0: 뭐 자기가 뭔데 잘 부탁해. 소개팅 한번 했는데 뭘. 2812
1: 그럼 뭐가 돼요? 봉남 씨가
0: 봉남 씨가 그렇게 하면 진짜 좋으신 분.
1: 마음은 따뜻한데
0: 진짜 좋으신 분. 네. 네. 아시는 분이에요 혹시?
1: 좋진 않죠 봉남 씨. 지금 전화하면 바로 나오죠 봉남 씨 전화하면.
0: 치킨집 달려가요.
1: 아니 봉남 씨 제가 전화하면 바로 나오죠.
0: 아, 그렇구나.
1: 김봉남 씨. 네.
0: 2281님 팀장님보다 한 수 빠르게 김봉남 씨한테 연락을 해서 자초지종은 이야기 안 하고 그냥 팀장님이 소개팅해 주신다고 하는데 김봉남 씨더라. 괜히 불편한 상황이 될 것 같으니까 요즘 연애 생각이 없다고 둘러대줬으면 좋겠다고 부탁할 것 같아요.
1: 봉남 씨를 두 번 죽이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미 소개팅에서 안 됐는데 다시 전화 와서 또 하지 말아달라고 말하는 거는 봉남 씨가 좀 아 그날은 조금 한잔할 느낌이네요. 네.
0: 아니 근데 저는 오히려 이 두 사람이 잘 안 될 것 같으면 네. 오히려 봉남 씨한테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더 매너인 것 같긴 해요. 그렇지 않아요?
1: 오히려 그 팀장님이 좀 더 어색하지 않게.
0: 네. 그러니까 봉남 씨한테 봉남 씨가 그냥 안 한다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팀장님하고는 계속 봐야 되잖아요. 근데 또 이거를 모르고 나갔다가 또 뭔가가 잘 안 되면 그럼 소문이 날 거란 말이죠. 이제 동료들한테 얘기했으니까
1: 오히려 이제 봉남 씨가 거절한 느낌으로 가야 팀장님의 입장도 조금 더 편하다.
0: 그렇지.
1: 그렇지. 만약 왜냐면 그 여성분이 만약에 거부해 버리면 팀장님 입장에서 어 내 조카를 거부해? 약간 물론 아니겠지만 그런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0: 있죠, 있죠. 사람이라면
1: 봉남 씨 측에서 먼저 거절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0: 그건 이제 배려하는 것 같아요 저는. 혹시 이게 낫지 않나 싶어요.
1: 봉남 씨는 그 전생에 무슨 죄를 크게 했겠지?
0: 아니지. 봉남 씨도 이제 더 잘 맞는 좋은 분을 만나면 되죠. 이 사연자분 말고.
1: 나중에 봉남 씨가 저희 방송을 듣고 봉남 씨가
0: 사연을
1: 보내줬으면 좋겠어.
0: 좋겠다.
1: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저는 누구를 만나서
0: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1: 아직도 혼자예요.
0: 아, 그럼 너무 슬퍼.
1: 아, 그렇죠.
0: 9471님. 아, 어떻게 이런 일이 어쩔 수 없죠, 뭐. 요즘 일도 바쁘고 건강도 안 좋아서 다음에 소개받고 싶다고 적당히 둘러대야죠. 아, 이것도 괜찮다. 어차피 안 할 거면 그냥 봉남 씨한테 또 연락하지 말고.
1: 맞아요. 그냥.
0: 어, 그냥.
1: 팀장님한테. 사실 요즘에 조금 뭐 저의 인생의 성공에 집중하고 싶어요. 약간 이런 말들.
0: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1: 저 연애할 시간 없습니다, 팀장님. 저는 이 회사를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하는 그런 인재입니다. 저는
0: 그런 저는 상... 이 회사에 네. 네.
1: 뼈를 묻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차라리.
1: 네네네. 그렇게 다가가면 또 어? 훌륭한 직원일세. 연봉 협상을 다시 하지.
0: 그럴 수 있어요.
1: 네. 0071님. 네. 저라면 팀장 저라면 팀장님께 가서 네. 생각해보니 팀장님이 사촌이면 제가 편하게 만나기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오 잘 안 돼도 잘 돼도 불편할 것 같아서 오 그냥 제 짝은 제가 찾아보겠다 말씀드릴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정답이죠.
0: 아 이건 솔직한 심정이에요. 솔직한.
1: 이게 가장 아, 이게 괜찮다. 정답인 것 같아요. 한 회사에서 이게 또 대학교 다닐 때도 그렇잖아요. CC가 만났다가 헤어지면 맞아. 계속 불편하잖아요.
0: 불편하죠.
1: 네네네. 그러니까
0: 어, 이것도 솔직한 건 좋은 것 같네요. 네. 어 0172님 그냥 이것도 인연인데 봉남 씨한테 전화해서 팀장님께 아는 척만 하지 말아달라고 하고 한 번 더 만나요. 그렇게 딱 한 번 더 만나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때 정중히 거절하세요. 근데 난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 한 번 더 만나봐요.
1: 한 번.
0: 한 번만.
1: 단 한 번이라도 봉남 씨 떠올려.
0: 나는 네. 한 번 더 만나봤으면 좋겠어.
1: 저도 이런 인연은
0: 쉽지 않아요.
1: 쉽지 않아요.
0: 소개팅을 했는데 또 회사에 팀장님 사촌 동생이야. 너무 괜찮대.
1: 그리고 가족을 소개시켜 준다는 것은
0: 맞아.
1: 이건 진짜 힘든 일이에요.
0: 맞아요.
1: 네. 가족은 진짜.
0: 그래서 딱 한 번만 더 만나보고 그래도 정말 아니다. 그럴 땐 이제 아주 정중하게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인연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네요.
1: 이제 휴가도 가야 되고 여름에니까 바다도 가고 놀러도 가고 이제 시즌이 왔는데 봉남 씨하고 이 사연의 주인공분이랑 계속 이게 즐거운 날 계속 따로따로 집에서만 있을까봐 걱정해요.
0: 자 문자로 좋은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께 선물 드릴까요?
1: 바로 이것도 인연일지 모르니 딱 한 번만 더 만나보라고 말씀해 주신 0172님께 It's 청순 It's 룽지 프레젠트 for you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0: 축하합니다. 샵 1053번으로 주소 성함 네. 보내주세요.
1: 네네네네.
0: 자 우리 방글이들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1: 네네네.
0: 계속해서 저희가 발벗고 해결해 드릴 텐데 어디로 보내주시면 돼요?
1: 바로 샵 1053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고요. 혹은 CPBC 라디오 러플리케이션 여러분 빵 빵톡으로 여러분의 사연을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기다리고 있어요.
0: 그 말머리 달아야죠. 말머리 뭐라고 달죠?
1: Waiting for you. 에?
0: 말머리 뭐라고 달아야 되잖아요. 문제야.
1: 문제 씨에게 이렇게.
0: 문제야 이렇게. 하면서
1: 톤 너무 살았어. 보고 있으면 진짜 부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0: 문제야.
1: 문제 씨에게.
0: 문제 씨에게요.
1: 웰컴 문제. 아하. 이런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0: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 주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1: 봉남 씨의 사연을
0: 말한다. 봉남 씨. 네 너무 이름이 너무 정감 있고 너무 좋다.
1: 예. 너무 아 다들 이렇게 푸르푸르 이쁜 사랑이 꽃 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제 꽃 피는 시즌이잖아요.
0: 문제 씨는요?
1: 네?
0: 문제 씨는요?
1: 오늘 회식해요? 오늘 회식해요?
0: 회식해요?
1: 오늘 또 회식해요?
0: 어? X 오래 오래
1: 오오오 감독님 오 아니 아니 내가 힘들어 내가 힘들어
0: 어머 세상에
1: 아니, 이제 호흡 못 잡겠어요
0: 왜요?
1: 다들 우리 비티님과 감독님과 작가님과 다 모여서 여자들 대화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들어갈 타이밍을 못 찾겠더라고 계속.
0: 에이, 왜 그래요?
1: 이번에, 경청했어요 관객처럼.
0: 이번에 주인공 시켜줄게요. 자 다음 주엔 또 어떤 고민이 도착할지 기다려보면서 네. 내일은 다양한 차트별 다양한 음악과 신곡도 만나보는 뮤직 올드 앤 뉴로 함께할게요. 문재 씨 다음 주에 만나요.
1: 가지마.
0: 샤이니의 루시퍼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 빛나는 오후 되세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신부님 강론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2: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1번, 은총의 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예수 성심이여, 누군가를 위로하느라 애쓴 마음을 품어주소서.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느라 지친 귀를 쉬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느라 메마른 가슴에 당신 사랑의 샘물을 흘려주소서. 제가 당신을 찾기 전에 이미 저를 기다리고 계셨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예수 성심 대축일에 붉은 장미 한 송이를 오솔길 가족님들과 사제들의 마음에 살며시 놓아드리고 싶은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도의 오솔길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오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네, 오늘 첫 곡으로 당신 이름의 석서용의 목소리로 듣고 왔습니다. 예, 오늘은 예수 성심 대축일인 거 다들 아시죠? 예, 예수님이 가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은 내가 나를 위해서 뭘 할지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먼저 생각해 보아라. 와, 갑자기 오늘 또 그 생각이 나서 묵상을 좀 했네요. 신앙은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요? 사랑도 용서도 위로도 평화도 먼저 많이 받아본 사람이 나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모두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사랑도 받고 또 돌봄을 받는 양 한 가운데 예, 한 마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이고요.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문자 볼까요? 4908님, 네, 수녀님 생각나서 들어왔어요. 네, 지금까지 밥 먹을 시간도 없었네요. 속도 쓰리고 조금 어지럽기도 하고요. 밥 먹으면서 잘 경청하겠습니다. 새로운 걱정이 하나 생겼는데 생각해 보고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수녀님 하셨어요. 와, 무슨 걱정이길래 이렇게 뜸을 들이시나요? 다음 주 말씀해 주신다니까 기다려 볼게요. 그리고 생각해 보고라는 그 말이 참 밑줄을 그어드리고 싶네요. 뭐든지 뭐가 또 걱정스럽거나 뭐가 불만스럽거나 뭐 이런 게 마음속에 떠오르면 사실은 금방 누구에게 확 얘기해버리는 것보다 이렇게 조금 뜸을 들이면서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뭘 원하시지 하는 것도 참 좋은 생각입니다. 예, 다음 주에 무슨 생각을 하셨었는지 기다릴게요. 네, 푸른 하늘 사무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수 성심 대축일에 오늘도 일을 조금 일찍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함께 됐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며 걸어가는 날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유, 뭐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생각하고 싶지만 때로는 내 어떤 아집이나 고집이나 뭐 이상한 생각이 또 끼어들어가지고 주님은 저리로 내던져버리고 내 생각에 골몰해가지고 씩씩거리다가 저녁편에나 돼서 아이쿠 아이쿠 내가 왜 이랬을까 뭐 이런 때도 있잖아요. 저는 가끔 그러는데요. 예, 예수님 사랑은 뭐 늘 우리를 떠나지 않으니 제가 마음의 방향을 딱 돌리면 항상 거기 계시는 주님이시죠. 그래서 감사드리게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예, 하하 대사님, 네, 세실리아 수녀님 오늘도 오솔길 함께 산책합니다. 아침 일찍 포항으로 출장 갔다가 서울로 올라오면서 졸음 쉼터에서 잠깐 문자 남기고 듣기 모두입니다. 와, 포항 아이고 멀리까지 갔다가 이제 또 서울로 올라오시는군요. 예, 졸음 쉼터에서 잠깐 쉬시는 거 정말 좋죠. 졸다가 또 사고 나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또 이렇게 방송에 예, 오솔길 같이 걸으시려고 귀 쫑긋하고 계시는 아유, 좀 오늘은 좀 쉬시는 마음으로 정말 듣기 모드로만 하시고 문자 안 하셔도 되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예, 무사히 잘 운전 조심조심해서 서울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팍스가 부릅니다. 주님의 계절.

박스의 주님의 계절 듣고 왔습니다. 예, 2037님, 네. 오늘은 대한민국이 하나 되는 하루였네요. 남녀노소 누구나 가슴 벅차게 응원했던 월드컵 1차전을 역전승으로 이겼어요. 오늘은 모든 사람이 들뜬 마음으로 불금을 보낼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월드컵도 중요하지만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네시의 기도의 우솔길 들어왔어요. 네, 감사 기도 드리러 오셔야죠. 네, 아 이게 불금인데 네 월드컵 1차전 역전승으로 이겼다는 걸 저는 오면서 깜빡하고 그 저는 참 축구를 좋아하고 다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오늘은 막 바쁜 일들이 막 있고 선생님들하고 모임도 있고 그래서 잊어버리고 있다가 전철 안에서 우연히 이렇게 검색을 뭘 하다가 어? 월드컵? 어떻게 됐지? 하고 보니까 어머 역전승이네요. 정말 2-1. 아유 너무나 잘했어요. 수고하셨어요. 우리 선수들이. 예, 차이가 월드컵 하면은 옛날 2002년이 생각나잖아요. 막 그 난리를 치면서 온통 정말 열광에 들떴던 그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아이고 이번에도 좀 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렇게 문자까지 올려주신 2037님도 어지간히 정말 열정적인 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유스티나님, 아이고 이분도 네 수녀님 오늘 월드컵 축구 경기 이겨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들도 오늘 오 필승 코리아 외치면서 어린이 집에 갔는데요. 저도 회사에서 보는 시간을 마련해줘서 즐겁게 봤어요. 모두 즐거운 주말 주일 되세요. 어머 아드님이 너무나 이쁘네요. 어린이 집에 가면서 이렇게 정말 유니폼도 위에 뭐 티셔츠도 입고 또 우리 대한민국 국기를 또 이렇게 딱 앞에다가 이렇게 해서 또 사진 찍고 그렇게 또 인증까지 하고서 어린이집 갔나요? 와 이러니까 이런 열성들이 있으니까 이겼나 봐요. 아유 너무 이뻐서 좋으네요. 정말 사진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빼꼼히 태극기 너머로 얼굴 반만 보여줬네요. 귀공자 같은 얼굴이네요. 예, 고맙습니다. 튕겨벨님, 찬미예수님 치과 와서 진료 대기 중에 들어요. 끝까지 듣진 못하겠지만 마음은 함께합니다 하셨어요. 그러게요. 치과 진료 중에는 뭐 안 되잖아요. 입 딱 벌리고 선생님하고 같이 진료를 하시는데 아이고 마음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문자만 보내주신 것만도 너무 감사하고요. 네, 지금쯤은 뭐 진료 중이실 것 같기도 하네요. 진료 잘 받으시고 이제 또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티나님, 네, 어서 오세요. 예, 아는 지인 박인경님 어머니께서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오늘 발인이라고 울면서 전화 왔네요. 하느님 품으로 잘 가셨으리라 생각하며 복지기도 드렸답니다. 오솔길 가족분님들 화살기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아유 그렇군요. 오늘 발인이면 이미 이틀 전에 하늘나라로 가신 거잖아요. 예 주님, 예 박인경 어머니 영원한 안식을 빌어주소서. 아멘. 아유 이렇게 날씨 좋아서 그래도 발인이 참 괜찮습니다. 비 오는 소식이 없어서 예, 뭐 슬픈 마음으로

안녕하세요, 수녀님. 저는 최보병 사무엘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기도를 청하는 것은 하나뿐인 사랑하는 동생이 오늘 아이를 출산합니다. 수술로 출산하게 되는 아이지만 귀한 생명이 동생의 가정에 찾아오게 된 것에 감사하며 정말로 아름답고 귀한 아이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세요. 또한 이 세상에서 자라고 있는 모든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기를 바라며 동생의 가정과 저희 부모님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들도 신앙의 빛을 받고 신앙 안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8783 삼유엘 형제님. 예, 동생이 아기를 출산했군요. 와, 주님의 축복 속에서 탄생을 했으니 얼마나 기쁠까요? 이렇게 가정에 새 생명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저도 축하드립니다. 아기와 산모의 건강을 주님께서 꼭 지켜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온 가족이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을까요? 생각하면 제 마음도 기쁘고 설레네요. 노심초사 부모님 마음은 온통 아기에게 쏠려 있었는데요. 사실 신생아를 돌보는 일, 아이고, 무척 힘들잖아요. 밤에 잠도 안 자고 계속 빽빽빽 울고. 노심초사 정말 밤잠 설치면서 그래도 아기가 하루가 다르게 예쁘게 크는 걸 보면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린다고 하잖아요. 와, 그 고통 못 느낀다고 하니 이게 또 부모님들의 마음이겠죠? 예, 외삼촌인 사무엘님의 마음도 얼마나 조카가 예쁘고 무탈하게 잘 자랄 수 있길 기도하는 마음일지 짐작이 갑니다. 예, 사무엘 형제님의 동생과 아기가 은총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면서 잠시 기도 바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사무엘 형제님의 가정에 새 생명의 기쁨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쁜 아기를 출산한 동생과 새 생명을 품에 안은 가족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보살펴 주소서. 산모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아가도 주님의 축복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게 하소서. 특별히 아직 신앙을 갖지 못한 가족들의 마음에도 당신의 빛을 비추어 주소서. 주님의 사랑을 만나 믿음의 기쁨을 알게 하소서. 언젠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미하며 살아가는 성가정이 되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화목함을 나누며 살게 하소서. 아멘. 예, 기쁜 마음으로 함께 노래 들어볼까요? 심플리시티의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네, 여러분이 소망하는 기도 사연 기다리고 있어요. 작은 바람도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은총을 내려주시죠. 음성기도 신청하실 분은 100원 되는 문자 샵 1053에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런 기도가 꼭 필요해요 하는 그런 문자 있으면 더 좋겠죠. 네. 예, 프로라널 사무엘님, 아이고, 오늘 주인공이셨는데, 음성기도, 예, 문자로 또 올려주셨네요. 하하, 하하하하. 예, 사연의 주인공 사무엘입니다. 아이가 무사하게 잘 태어났으니, 예, 감사드리고, 이제 이렇게 대독을 통한 음성기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평화를 빕니다. 하셨네요. 그러게요. 사무엘님, 뭐, 목소리를 딸라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멋진 분이 대신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뭐, 기도의 오솔길, 우리 가정님들은 다 기도를 하고 계실 테니까, 네. 아무튼, 아기가 태어나면 너무너무 진짜 온 가족이 얼마나 큰 축복으로 마음이 온통 아기에게 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축복입니다. 무럭무럭 잘 자라길 바라고요. 이렇게 좋은 문자 올려주셨기 때문에 더욱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기쁨을 나누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황베드로님, 네, 수현님 안녕하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청취합니다. 축구 경기 엄청 짜릿하게 이겼습니다. 아유, 네, 정말... 아, 지면 정말 안 되죠. 네, 이겨야죠. 어떻게든지 해서 승리, 뭐 4강까지는 좀 어렵더라도 뭐 8강, 16강은 가야 되지 않겠나요? 주님께서 꼭 도와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아무튼 기쁜 마음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5487님, 다들 축구 보셨군요. 수녀님도 축구 좋아하시나요? 저는 진짜 좋아하는데 오늘은 바빠서 끝나고 결과만 봤네요. 유유, 아이고, 뭐 끝나고 결과만 봐도 어딥니까? 저는 사실은 축구 경기를 전에는 끝까지 다 이렇게 중계방송하면 보고 그랬는데요. 이젠 정말 웬일인지 너무 가슴이 조마조마해가지고 수염들하고 못 보겠어요. 그래서 몇 명이 가다가 아우 나 가슴 떨려서 못 보겠다 하면서 슬슬 다 일어나는데 저도 그런 사람 중에 요즘은 한 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남아서 그래도 태극기 흔들면서 막 이제 하는 분들 우리 선생님들 계신데요.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결과만 저도 봅니다. 그래서 이겼구나. 그러면 좋고 또 졌으면 아유 할 수 없구나. 그렇구나. 뭐 이런 정도로 아, 네 참 스포츠는 어떤 때는 우리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는 좋은 매개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희노애락이 막 갈라지죠. 네. 아무튼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네. 이기형님, 네. 어서오세요. 서울에서 11시부터 각자 일 보고 아내와 파오로와 같이 인천집으로 가기 전 출석 후 가족들과 함께 듣기 모드로 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이제 그러면 차 안에서 한 가족이 다 같이 듣는가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네 하늘이도 또 귀가 쫑긋해서 또 듣고 있겠네요. 예 오늘도 또 하루를 마무리 잘 하시면서 축복 속에서 주님 과 함께 편안한 하루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준비한 기도 함께 마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제들을 부르시어 복음을 전하고 성사를 집전하며 주님의 백성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사제들의 마음을 늘 당신 성심 안에 머물게 하시어 지치고 힘든 순간에도 처음 부르심의 기쁨을 잃지 않게 하소서. 복음 말씀을 전할 때에는 주님의 진리가 담기게 하시고 고해소에서는 자비의 얼굴이 되게 하시며 제대 앞에서는 겸손한 사랑의 봉헌이 되게 하소서. 외로울 땐 위로가 되어주시고 고단한 순간에 힘이 되어주소서. 실망과 어려움 앞에서는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소서. 특별히 병고와 노쇠함 가운데 있는 사제들과 선교지와 열악한 곳에서 봉사하는 사제들, 그리고 우리 곁에서 묵묵히 사목하는 모든 사제들을 주님의 손길로 지켜주소서. 예수 성심의 사랑으로 사제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모 마리아의 전구로 착한 목자의 삶을 항구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소서.

나정신 최은영 프로젝트 노래로 주님을 만나면 듣고 왔습니다. 예,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하고 싶은가요? 밥 차려주고 싶은 분도 계시겠죠? 네. 아, 1462님, 네, 응원 문자네요. 사무엘 형제님 축하해요. 아기가 무럭무럭 자라서 주님 영광 드러내길 바랄게요 하셨어요. 그 가족에게도 큰 기쁨이 될 문자입니다. 그리고 티나님, 사무엘님, 천한 하느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항상 가족들을 챙기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요즘 다 본인 살기 바쁘고 힘든데요. 출산하는 동생과 또 태어난 아기가 모두 건강하길 함께 기도합니다. 사무엘님 경사네요 하셨어요. 그러게요. 요즘 나 아기들 안 날려고 막 그러는 가정이 많은데 정말 경사죠. 또 나라에 또 한몫한 거예요. 계혜정 스텔라님, 네, 어서 오세요. 아멘. 조카의 출산을 축하드리며 조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성가장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셨어요. 네, 스텔라님 건강 잘 유의하시고요. 네, 오늘도 잘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069 하나님 정말 오랜만에 오셨는데 제가 요즘 사연 참여를 못하지만 휴대전화를 새로 바꾸고 처음 보내는 문자는 기도의 오솔길이어야 하기에 새 휴대전화로 인증 문자 보냅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할 정도로 바쁘시거나 인간적인 의지가 약하다 보니 자신의 건강을 뒷전으로 두고 일하시는 신부님들의 육체적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신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영육간 건강하게 사목활동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셨네요. 와,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시다 보면 건강이 막 나빠지는데도 그걸 모르고 막 사목을 하신데 열중하시는 분들 계신데 네, 좋은 말씀 고맙고요. 기도 계속해서 해주세요. 8755님, 저희 남편이 웬만하면 안 아픈 강철 체력인데 밤새 오한 때문에 너무 고생을 했어요. 출근하면서 병원 꼭 갔다 오라고 하고 나왔는데 안 갈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럴 나이가 아닌데 하고 점점점 하셨는데 맞아요. 예. 아우, 얼른 전화하세요. 갔냐고. 예, 얼른 낫게 수녀님 기도해 주세요. 와, 강철 체력이라도 아플 때가 있죠. 너무 무리를 하셨나요? 오한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꼭 병원 가서 얼른 이게 감기 몸살인지 아니면 뭔지 진단받고 뭐 필요하다면 약도 잡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남편 되시는 분 이름이 없어서 그냥 8755님 남편하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솔길 단상 들어가겠습니다.

오솔길 단상. 향기 나는 사람.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사제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들의 냄새가 나는 목자가 되십시오. 처음 들으면 조금 우스운 표현 같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좋은 향수를 뿌리고 싶어하지 양 냄새를 풍기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교황님은 사제가 책상 앞에만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 기뻐하는 사람 곁에도 울고 있는 사람 곁에도 병실과 장례식장과 시장 골목에도 함께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어마어마한 궁전보다 평범한 사람들 사이를 걸으셨고 우아하고 완벽한 사람들보다 상처 입은 사람들 곁에 더 오래 머무르셨습니다. 교황님은 사제들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라고 하기보다 사람들의 땀과 눈물까지 함께 품어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곁에서 묵묵히 그 사명감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제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자도 가난한 이들도 다 함께 보듬어 이 지상에서 먼저 하느님 나라를 미리 알고 느끼고 맛보게 하는 일은 주님의 축복을 부르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네, 문자가 몇개더 남아 있었는데요. 5387님, 와이프 말안 듣고 안 간다고 그러셨네요. 그리고 0383님, 어머, 그럼 신부님들 오늘 사제의 성화의 날이라 단체로 축구 못 보셨나? 개인으로 다 보셨겠죠? 안 보신 분도 계지만, 네, 안경은 스테파노님 또 늦게나마 인사를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사실 촛불은요, 혼자 타지만 누군가 바람을 막아주어야 더 오래 빛을 낼수 있듯이 사제들도 신자들의 기도 속에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치는 기도가 사제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주님의 성심 안에서 축복과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곡으로 포가 부르는 성전이 되리라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기도의 오솔길, 저는 성바오로 딸수의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였습니다. 평화로운 저녁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반야월 성당 보좌 조원포 신부입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성심대축일과 사제성화의 날에 대해서 생각하니 예전에 재미있던 한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어떤 할머니께서 손자와 함께 성당에서 주보 보는데 손자가 할머니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할머니, 사제 성화의 날이 뭐예요? 그러자 할머니는 손자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제 성화의 날이란 신부님께서 신자들에게 성내고 화내는 날이야. 성화. 신부님이 신자들에게 성내지 말고 화를 덜 내게 기도드리자. 사제로서 살면서 성내지 말고 십자가를 겸손히 지기보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제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며 제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모습을 발견하고 납니다. 제 모습을 볼 때마다 제자리로 돌아가야지 하면서도 그 속도가 더딜 때가 많습니다. 제 부족한 부분을 보며 주님께서는 당신이 맡기신 양떼를 잘 돌볼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복음을 통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내가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그 십자가는 무겁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힘들고 고된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분명 힘든 순간이 찾아오겠지만 그분께서 그것을 함께 지고 가는 은총도 또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성심 대축일을 맞아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그분과 함께 성실히 지고 가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불평하지 않고 그 길을 열심히 걸어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을 조금씩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거룩한 마음으로 그분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기쁜 날 되길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반야월 성당 보좌 조원포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조원포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드론부 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 교육장 드론 일종 자격증 무료 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 교육으로 미래 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0: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주님의 품에 맡겨드리며 기도 안에서 부활의 희망을 간직합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영천성당은 그리움이 머무는 자리로 영천성당 묘원 안에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천성당은 미사 중에 세상을 떠난 이들이 주님의 평화 안에 머물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천성당 사무실 054-338-338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3: 예, 지금 이웃이 어디 나라에서 와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 사실 한국에 오자마자 한국인 될 수가 없어요. 자기 나라에서 살아왔던 문화나 행동이나 이런 거 있었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그분들에게 나를 너의 나라 문화와 행동 좀 배우고 싶지만 너도 나라 한국의 문화를 같이 배워가자 하면서 서로 문화 교환하면 나중에 나는 한국인이라 느껴줄 수 있게끔 바꿔줄 수 있습니다.
4: 귀화 한국인인 안산 다문화 의용 소방대장 김아준 씨의 이야기였는데요. 에스프레소에 우유가 섞이면 부드러운 라떼가 되듯이 서로 다른 배경과 피부색이 우리 사회를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닐까요?
2: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7: 가톨릭 평화방송.
5: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서울에 160번 버스가 있는데요. 이 한 증권회사가 이 160번 버스에 광고를 했더라고요. 이 증권회사를 이용하는 회원이 160만 명이 넘어서 160번 버스에 160만 명이 탔어요 라는 의미의 광고랍니다. 160만 명이 한 버스를 탔어요. 그 말이 재밌더라고요. 우리는 몇 번 버스를 탈까요? 대구 650번 버스 아니면 410번 버스는 어떤가요?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의미라기보다도 이 버스를 타면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으로 오는 버스입니다. 버스 타도 도착할 수 있지만 버스를 타지 않아도 도착할 수 있어요. 5시면 우리가 여러분께로 달려갑니다. 우리 같이 타볼까요? 뭘 타냐고요? 바로바로 전파요. 즐겁게 전파 타보는 시간. 여기는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설디 장유주입니다.

0: 금요일 첫 곡, 임현정, 사랑의 향기는 설레임을 타고 온다,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설레임 좀 타고 가볼까요?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라,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너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대뜸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의 소식을 뜸들이지 않고 퀴즈로 내니까요. 정답도 바로 보내주시고요. 이어지는 금요일 코너 설디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설디와 라디오로 할 수 있는 다양한 게임 해볼 건데요. 오늘은 저희가 초성 퀴즈 준비를 했습니다. 저랑 이제 좀 텔레파시가 통해야 되는 그런 게임 준비해왔으니까요. 저랑 어떻게 하면 좀 텔레파시가 통할지 지금부터 귀 기울이고 마음도 좀 쏟고 하면서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큼한 라디오에서의 비타민 5C도 이어지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너튜브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 함께 해주셔도 좋고요. CPBC 빵 통해서 참여해주셔도 좋고 문자 번호는 샵 0931 번으로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데요. 오늘도 선물 가득 준비해왔으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이 프로그램은 IS 동서와 함께합니다.
1: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일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오픈 예정 0537522000번 IS동서.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몰을 주목하라.
2: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1: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동서.

자, 오늘 월드컵 첫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저희가요 예상 스코어 받는 이벤트 진행을 했는데요. 아, 여러분들 스코어 너무 잘 맞추신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예상해 주신 2-1로 우리나라가 이겼습니다. 박수! 많은 분들이 예상 스코어 문자로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몇 개만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일단 너무 깜짝 놀란 2464님의 문자. 축구 우리나라가 2-1로 이길 거래요. 울집 꼬맹이들이 라고 해주셨는데 아우 꼬맹이들이 딱 맞췄습니다. 2-1로 우리나라가 승리했죠. 4287님도 대한민국이 체코 1 하시면서 딱 맞춰주셨고요. 그리고 7654님이 2-1로 우리가 이길 것 같아요. 짝짝짝짝짝 대한민국 이렇게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오늘 역전승을 거뒀잖아요. 짜릿한 승부를 통해서 승리를 맛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2-1을 딱 예상을 해주셨더라고요. 8892님도 체코전 2-1로 우리가 이길 겁니다. 대한민국 해주셨고 5012님도 한국이 체코 1 대한민국 화이팅 이라고 해주셨는데요. 다들 너무너무 스코어를 잘 맞춰주셨어요. 아쉽게 이제 틀린 분들도 계시는데요. 스코어 맞추는 게 뭐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다 우리나라의 승리를 모두들 점쳐주셨습니다. 오늘 이 스코어 맞춰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제과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손흥민 빵 선물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그 손흥민 빵 받으시는 분들은 저희가 문자로 바로 사용이 가능한 기프티콘으로 갑니다. 그래서 방송 끝나면 저희가 보내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윤도현 밴드가 부릅니다. 나는 나비.

윤도현 밴드 나는 나비 듣고 왔습니다. 김기현 미카엘님께서 우리나라가 체코에게 북중미 월드컵에서 2-1로 첫 승을 거둬서 저 미카엘도 아주 기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온 국민이 기뻤죠. 영민님께서 첫 승했더라고요. 어떻게 맞춰요? 저는 모르겠던데 TV 보니까 기분 좋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거 이거 많이들 맞춰주셨어요. 다음은 멕시코전이라고 해주셨는데 다음 주 금요일 6월 19일 10시 또 대한민국과 멕시코의 경기가 이어집니다. 요 기세를 몰아서 또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이 기세를 몰아서 퀴즈 풀러 가볼까요?

해뜸 퀴즈. 우리 지역의 소식을 뜸들이지 않고 대뜸 퀴즈로 냅니다. 오늘의 대뜸 퀴즈는요, 지명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6월 13일 토요일, 내일이죠. 경북에 있는 이 도시, 경북에 있는 이 도시입니다. 이 도시의 장기면 일원에서는 제5회 땡땡 장기 유배 문화제가 열립니다. 이곳 장기면이 다산 정약용의 첫 유배지란 점을 되살려서 자발적 유배체험, 유배 문학길 투어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다산 정약용의 첫 유배지가 바로 이 도시였군요. 경북에 있는 도시고요. 이곳에 가면 호미곶도 있고 구룡포도 있고 월포해수욕장도 있는 이 도시 과연 어디일까요? 보기 나갑니다. 1번 공항, 2번 포항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저는 이 도시 하면은 바다가 가장 먼저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바다 노래로 준비를 했습니다. 과연 오늘의 정답은 공항일까요? 포항일까요? 정답을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받아보면서 로지의 바다가자 듣고 올게요.

로즈의 바다 가자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대뜸 퀴즈는 지역 이름을 맞춰주시는 겁니다. 오늘의 정답인 이곳이요. 다산 정약용의 첫 유배지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유학자였고 실학자의 대표적인 인물이면서 형 정약종은 우리나라 가톨릭의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죠. 한국 최초 순교자 중 한 명이셨고요. 1801년 신유박해 당시 천주교 관련 가문이라는 이유로 정치적으로 처벌을 받게 됐는데요. 한국 천주교의 초기 역사에 맞닿아 있는 분 다산 정약용이 첫 유배지로 가게 된 그 도시는 어디일까요? 이곳을 찾는 분들은 바다를 보기 위해서 또 일출을 보기 위해서 찾는 분들도 있고요. 과연 어디일까요? 1번 공항, 2번 포항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제과점에서 이용 가능한 아이스크림 이용권 드릴게요. 하드 있죠? 하드 보내드릴게요. 과연 오늘의 정답은 공항일까요? 포항일까요? 샵 0931번으로 저희 정답 받아보면서 이 도시하면 저는 바다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적의 바다를 찾아서 듣고 올 건데요. 공항, 포항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보내주세요. 바다!

0: 계속 해볼까요?
1: 끝났는데.
2: 이적 바다를 찾아서 듣고 왔습니다. 바다가 있는 이곳 오늘의 대뜸 퀴즈 정답은요 포항이었습니다. 6월 13일 토요일 포항 장기면 일원에서요 제5회 포항 장기 유배 문화제가 열립니다. 자발적 유배 체험 그리고 유배 문학길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나라 천주교 역사도 되짚어보면서 포항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 통해서 제과점에서 사용이 가능한 하드 이용권 보내드릴 건데요. 막대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막대 아이스크림 보내드릴 텐데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좀 살펴볼까요? 우리 6733님이 남양주시에 위치한 생가에 갔다가 마침 월요일 문이 굳게 닫혀 밖에서 안을 들여다본 기억이 떠올라요. 고즈넉한 느낌이 좋았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0016님께서 퇴근길 음악 감상하는 이 시간 너무 좋아요. 정답은 포항이고요.

0: 정확히는 포항 장기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정확히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퇴근길에 또 신나는 음악 들으면 기분이가 좋죠. 9.14님도 퇴근길 7번 국도 달리다 보경사가 있는 송라에 주차하고 답보네요. 장기, 양포, 모포, 산서 이곳에 장기 중학교를 다녔죠 이 말씀이시죠? 포항으로 놀러오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와 완전 포항 토박이시구나. 보경사가 있는 송라에 주차하고 보경사 저 아직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이 보경사 근처에 계곡 이 되게 좋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 7번 국도가 바닷길 따라 있는 그 국도인가요? 바다 보러 가고 싶다. 날씨가 오늘 덥고 쨍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파랗고 뻥 뚫려 있고 시원해 보이는 바다를 좀 찾아서 떠나가 보고 싶네요. 4807님이 2번 포항, 1166님도 대뜸 퀴즈 포항하고 보내주셨고요. 4023님도 정답 2번 포항하고 보내주셨고요. 8445님께서 포항 하시면서 택시 영업 중 참여해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아유 또 바쁜 와중에 퀴즈 정답까지 보내주셨군요. 포항 정답이었고요. 항상 운전 중에 늘 안전운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8445님 저희 오늘 대뜸 퀴즈 정답은 바로 포항이었습니다. 우리 영민님도 포항 하시면서 포항에는 해병대가 있죠. 설디도 해병대 체험하러 가볼래요. 갑자기 귀신 잡네 해병대라고 해주셨는데 영민님 혹시 군대 다녀오셨나요? 해병대 다녀오셨을까요? 몇 끼야? 요즘 이 몇 끼야 이거 해병대 나오신 분들 기수가 있잖아요. 그 기수제별로 되게 위계질서가 확실해서 가수 로이킴 씨가 해병대를 나왔다 보니까 축제나 아니면 콘서트 같은데 공연하러 가서 로이킴 씨가 나오면 이제 몇 끼야 하고 이제 좌석에서 관객분들이 소리쳐서 묻는 그런 유행? 밈?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한 외국인이 몇 끼야 하고 로이킴 씨한테 물어봤다는 그런 유머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미데르스님도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 남겨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아우 주말에는 포항을 한번 다녀올까 봐요. 어때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주말에 포항 다녀올래요? 그래서 우리 월요일에 포항에 어디 다녀왔나 자랑도 좀 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포항 다녀오시는 분들은 월요일에 저희한테 문자나 빵톡 좀 보내주시고요. 오늘의 정답 포항 보내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 통해서 제과점에서 사용이 가능한 막대 아이스크림 이용권 보내드릴 건데요. 저희가 보내드리는 이 이용권은 바로 사용이 가능한 기프티콘으로 문자로 갑니다. 그래서 문자 받으시면 여러분들 사용 기한 내에 무조건 등록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잊지 말고 등록하시고요.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막대 아이스크림 요긴하게 시원하게 드시면 좋겠네요. 당첨자 분들께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문자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뜸 퀴즈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옵니다.
1: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

우리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 게임, 랜덤 게임 시간입니다. 일상에 살짝의 긴장감 필요하신가요? 저와 소소한 승부를 해보시죠. 승부욕을 자극시키는 신나는 랜덤 게임, 매주 다른 게임 할 건데요. 설디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오늘의 게임은 바로 초성 퀴즈입니다. 여러분과 이 설디 과연 누구의 승리로 끝날 것인가? 오늘은 근데 뭔가 이렇게 vs 대결 구도이기도 하지만 저랑 좀 통하셔야 돼요. 제가 초성으로 통하는 텔레파시 게임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이 설디가 좀 이렇게 머릿속을 같이 공유하는 느낌으로 띠띠띠띠띠 하면서 텔레파시가 통하나 알아볼 텐데요. 정답은 일단 두 글자고요. 두 글자 초성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초성을 들으시고 제가 생각한 정답을 정확하게 맞춰주신 분이 있다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물은 저희 더우니까 막대 아이스크림, 제가 좀 막대 아이스크림으로 통일해 보도록 하고요. 저는 오늘 방송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 초성에 대한 정답을 미리 적어뒀습니다. 미리 정해뒀기 때문에 요거는 정답을 공개를 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라디오에도 제가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하면서 동시에 공개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고민해보시고 빠르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래 나가는 동안 초성으로 생각나는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아니 그래서 초성이 뭔데 지금 궁금하시죠? 자, 초성 나갑니다. 초성은 비읍 시옷입니다. 제가 초성으로 낼 문제는 바로 비읍 시옷입니다. 비읍 시옷 두 글자 단어, 과연 제가 어떤 단어를 생각했을지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지금부터 보내주시고요. 여러분들 정답 받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쿨이 부르는 운명 듣고 올게요. 비읍 시옷 두 글자입니다.

쿨 운명 듣고 왔습니다. 초성 퀴즈 첫 번째 비읍 시옷 보내드렸잖아요. 근데 이거 많은 분들이 저 빼고 통하신 것 같아요. 저랑은 안, 지금 정답이 제가 쫙 보는데 정답은 안 들어왔거든요. 정답은 안 들어왔는데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 우리 가족 여러분들끼리 되게 통했어요. 제일 많은 게 보석을 보내주신 분이 많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버스 보내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오늘의 정답은 나오지가 않았고 그리고 우리 9088님은 비읍시옷 착한 생각? 착한 생각이라고. 뭐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를 생각하시는 건가요? 9088님. 뭔지 모르겠지만 그거 전혀 아닙니다. 영민님이 비읍시옷 모르겠어요. 설디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해주셨고 이미대레사님은 이미대레사님도 봐봐요. 보석이라고 해주셨고 부산. 부산도 좋네요. 그죠? 그리고 BTS 특집이라서 영민님이 부산인가요? 우리 주봉님은 정답은 정말 아리송해요. 달림 님이 그럼 박수 박수도 그러니까 비읍시옷이죠. 그리고 우리 빈첸시오님께서 방석 부속 이미대라사님이 버섯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보석도 있고 또 뭐 있죠? 비수 박사 그런 거 또 뭐 있어요? 부산도 아까 우리 나왔었고 박식 이런 것도 있고 이런 다양한 단어 가운데 제가 이제 선택한 비읍시옷은요. 보이는 라디오 오신 분들은 지금 화면과 함께 공개를 해드리고요. 동시에 제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디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초성 퀴즈 정답은요. 바로 복사였습니다. 복사. 제가 생각한 이 복사. 복사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종이를 복사하는 그 복사를 말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요. 미사 예식을 돕는 봉사자, 복사였다는 사실 여러분들이랑 안 통했어요. 어떡하지? 이게 통하는 분이 진짜 단 한 분만 있어도 제가 선물을 탁 드리려고 했는데 버스랑 보석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7565님은 빙수군요. 하면서 아유 빙수군요. 더운 날 시원한 빙수 좋지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좋긴 한데 땡이지요. 빙수 아니고 복사였습니다. 복사 동음 이의어 복사 중에 종이 복사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기말고사 기간이라고 어제 수요일에 용신부님이 와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예전에는 대학가에 그 복사를 하는 가게들이 진짜 문전성시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게 태블릿으로 공부들을 많이 해서 공부하는 풍경이 많이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우리 빈첸시오님이 저도 국민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복사 섰어요. 아우 잘하셨어요. 청주교구 내수성당에서 복사 서셨군요. 잘하셨습니다. 주봉님이 아 복사라고 해주셨고 영민님이 복사 어렵다 라고 그러니까 이게 단어를 딱 듣고 아 설디랑 똑같은 생각을 해야지만 되는 게임이라서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한 번도 우리가 이렇게 같이 머리를 모아볼까요? 저랑 통한다고 생각하면서 자, 두 번째 텔레파시 초성 퀴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글자 단어고요. 초성으로 또 초성을 들려드릴 테니까 정답을 단어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아시겠죠? 아까는 복사가 정답이었으니까 이번에도 비슷하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초성 나갑니다. 시옷, 디귿 시옷, 디귿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시나요? 저도 이제 미리 정답을 다 생각을 해뒀고 적어뒀으니까요. 시옷, 디귿 중에 생각나는 단어 저랑 어떤 게 통할지 유추해서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첫 번째 판은 정답자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겼거든요. 두 번째 판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의 정답 문자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0931번으로 시옷 디귿 단어 보내주시는 동안 김원준의 너 없는 동안 듣고 올게요.

김원준 넘는 동안 듣고 왔습니다. 자, 초성이 시옷 디귿이었잖아요. 이 초성이 들어간 단어 뭐가 있을까요? 사단, 뭐 수단, 소다, 상도, 속닥 뭐 이런 많은 단어들이 있을 테지만요. 오늘의 정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정답을 보내주셨는데 요거는 좀 정답에 맞춰주신 분들이 꽤 있고요. 그리고 수도 보내주신 분들 많네요. 수도. 시옷 디귿하면 수도가 떠오를 수도 있겠다. 오늘의 정답은 바로 성당이었습니다. 시옷 디귿 성당이 정답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당인 스페인 바르셀로나 사그라다 파밀리아 주탑의 준공식이 현지 시간으로 10일 거행됐는데요. 레오 14세 교황님께서 성당을 찾아 축복해 주셨어요. 1882년 대단한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의 설계로 공사가 시작되고 무려 144년 만인데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자, 저와 텔레파시가 통한 성당 보내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1등으로 보내주신 분이 3698님 성당 보내주셨는데 맞아요. 아깝게 2등으로 보내주신 분이 0818님 성당 맞죠 라고 해주셨고 7565님도 성당이요 이번에 맞춘 듯 크크크 하고 보내주셨는데 맞아요 성당 맞았습니다. 7654님은 수단이라고 보내주셨고 7647님이 수다 라고 보내주셨고 4815님은 수달이라고 보내주셨고 우리 5591님은 양으로 승부를 봐주셨어요. 서당 서독 서대 휴 이 중에 하나는 있겠지. 서당 서독 서대 근데 다 아니었다 땡땡땡이었고요. 5285님이 시동이라고 해주셨는데 지금 혹시 시동 걸고 계신가요? 7565님은 답 들으려고 도착했는데도 시동 못 끄고 노래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원준 오빠 착각 그만 이라고 해주셨는데 이제 정답 들으셨죠? 정답 성당이었습니다. 7565님 아 우리 8445님은 아까 수도하고 보내주셨고요. 실시간 채팅창으로 우리 이영진 빈첸시오님도 상담하고 보내주셨고 또 누가 보내주셨죠? 달림님께서 성당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영민님이 정답자가 있구나 축하드려요 하시면서 축하까지 보내주셨네요. 두 번째 초성 퀴즈는요. 바로 성당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퀴즈 성당 맞춰주신 분들 중에 선착순 한 분 저희가 원래 요거 선물 보내드리는데요. 오늘 첫 번째 초성 퀴즈에 아무도 정답을 못 맞추셨잖아요. 그래서 좀 제가 고민해보다가 선물을 몇 분께 드릴지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당 1등으로 보내주신 분께는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 거예요. 아까 1등 누구셨지? 아까 1등 제가 불러드렸는데 1등 어디 갔죠? 1등 3698님께는 저희가 제과점에서 사용이 가능한 막대 아이스크림 이용권 보내드릴 테니까요. 문자 받으시면 사용 등록 기한 내에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요긴하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저희 대뜸 퀴즈래 저희 랜덤 게임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니까요. 저는 놓쳤어요. 너무 아쉬워요. 틀렸어요. 이런 분들 다음 주에 또 설디와 함께 랜덤 게임 하러 와주시면 됩니다. 랜덤 게임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의 비타민 5시. 화성 탐사선 메이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화성 궤도를 돌면서 대기를 추적해온 미국 항공우주국의 화성 탐사선 메이븐이요, 적지 않은 시간의 활동을 마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메이븐이 지구를 떠난 게 2013년 11월이었는데요. 약 12년 반의 시간이 흘렀네요. 원래 계획된 임무 기간은 1년이었는데 무려 10년을 더 일했다고 해요. 생각보다 아주 긴 시간 일을 해준 메이븐은 화성 뒤편으로 탐사를 간 뒤에 신호가 끊어졌습니다. 모든 시스템은 정상 작동 중인데 교신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네요. 애초에 1년을 계획하고 갔는데 12년이 넘는 시간을 일해준 화성 탐사선은 생명이 없는데 그럼에도 참 기특합니다. 자신의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겠죠? 최선을 다한 모든 이는 다 아름답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주도 최선을 다한 우리에게 이 비타민 말을 외쳐줄까요? 오늘의 비타민 말, 오늘도 임무 완수!

오늘도 임무 완수. 우리의 일상에는 임무가 있고 주일에는 사명도 받죠.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이 임무이자 사명도 완수하셨을까요? 기분 좋게 임무 완성하고 외칠 수 있는 금요일 오후가 되길 바라봅니다. 이영진님께서 완수라고 보내주셨고요. 영미님께서도 주말 잘 보내세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주말도 잘 보내시고 주일도 알차게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끝곡으로 SES 노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Just a Feeling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에 아까 그 랜덤 퀴즈의 여운들이 지금 남아가지고 5591님이 크크크크크 하시면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5591님 저는 이거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를 일단 보내보는 거. 내가 이제 여러 가지를 보내보는 거 좋다고 생각하니까 다음 주에도 또 놀러와 주시고요.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곡으로 SES의 Just a Feeling 들려드리면서 설레는 라디오는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도 함께 설레기로 해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신부님 방금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0: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3: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2: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3: 뭐라고요?
2: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4: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2번, 구세주의 성심이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기사님, 시사천국으로 가주시죠. 김준일의 시사천국.

0: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6부는 오늘 일반 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평양 무인기 작전은 비상계엄 선포 상황 조성을 위한 작전으로 인정된다며 정당한 군사작전으로 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2024년 3월 윤석열 대통령은 김용현 장관과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있는 자리에서 비상대권을 언급하는 등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하려 했습니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부양하지 않은 시기에도 김 장관이 작전을 지시했고 합동참모본부가 반대 의견을 냈는데도 강행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용현이 윤석열 승인 없이 장관 권한으로 작전을 감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권력욕 때문에 국가와 국민을 전쟁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으려 했습니다. 여소야대 전국 타결을 위해 계엄군을 국회로 보내 야당 의원들 체포를 시도한 행위와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 전쟁을 일으키려 한 행위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의 영원한 오점으로 남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윤 어게인을 외치는 무리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치 의사 표현의 자유는 존중합니다만 그들의 목소리가 주류가 될 수 없도록 민주공화국의 시민들이 단결해서 막아야 할 겁니다. 우리의 자유는 소중하니까요. 어떠한 전쟁도 단호히 반대하며 6월 10일 금요일 CPBC FM 김준일의 시사천국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도 김준일의 시사천국 찾아주신 엔지스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천국 같은 세상을 위해 앞장설 대천사 김준일입니다. 함께하면서 나누고픈 다양한 의견과 응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1053이나 유튜브 인스타그램으로 보내주십시오. 저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0: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똥떨어 똥.

0: 발효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4: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4: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5: 나비엔.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0: 요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세상의 모든 시사 김준일의 시사천국에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당 지도부 책임론을 둘러싼 내용 격화되고 있습니다. 요동치는 여론의 향방, 민심천국에서 두 분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예.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 지금 많이 빠지고 있어요. 일단 여러 여론조사가 지금 다 일괄적으로 보면 오차범위 밖으로 지금 큰 폭으로 빠졌는데 좀 대표님의 소개 좀 해주시죠.
2: 예. 한국갤럽을 먼저 말씀드리면 한국갤럽에서는 이제 오늘 발표됐죠.
1: 예.
2: 오늘 발표됐습니다. 57로 빠졌으니까 직전 조사 대비 7%포인트 빠졌고요. 전고점이 67이었으니까 10%포인트 빠졌습니다. 예. 그러면 뭐 적게 빠진 건 아닙니다. 한국갤럽 조사는 6월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 대상으로 무선 전화 가상 번호 전화 면접 조사로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보시게 될 것 같으면 부정률은 또 7%포인트 또 올랐습니다. 28. 직전 조사 28에서 35까지 뛰었으니까 이것도 5,000명을 넘은 그 변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 정도면 꽤 빠진 거죠.
1: 예.
2: MBS도 한번 보시면 MBS는 엠브레인 퍼블리케이스터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6월 8일부터 10일 이것도 이번 주 조사입니다. 전국 1,001명 조사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무선전화 가상번호 전화면접 조사인데요. 여기서도 좀 빠졌습니다. 여기서도 57 나왔는데요. 그런데 직전이 대통령 긍정률 66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월 3주에서 66이었다가 지금 6월 2주 그러니까 선거를 지나고 바로 조사한 조사에서 57이니까 여기서도 이제 꽤 빠진 거죠. 9%포인트 빠진 건데 근데 여기 조사에서는 전고점이 69였습니다.
1: 예.
2: 57이니까 고점 대비 12%포인트 가파르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단기 하락세는 맞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를 한국갤럽에서 어디서 좀 빠졌는지 좀 봤습니다.
1: 예.
2: 그러니까 긍정률 빠진 것도 5점위를 벗어났고요. 부정률이 올라간 것도 5점위를 벗어났는데 서울에서 무려 15%포인트 5점위 밖에서 긍정률이 빠졌습니다.
1: 15%포인트 예, 많이 빠졌네요.
2: 많이 빠졌습니다.
1: 예.
2: 그래서 이건 좀 놀랄 정도가 됐고요. 보수 성향자 중에서 부정률은 13%포인트 높아졌는데 이것도 5점위를 넘어선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지게 될 것 같으면 5, 60대에서 긍정률 두 자릿수로 빠졌습니다.
1: 예.
2: 전반적으로 이제 서울에서의 선거 결과가 대통령 긍정률의 직격탄이 됐고요. 이렇게 따지면은 그 정원호 후보가 이제 명픽이었는데 명픽의 부메랑에 대통령 긍정률이 굉장히 강한 하방 압력을 받고 빠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종합을 해보면은 지금 이제 그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게 지금 시위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 서울 그 이제 송파구에서 지금 잠실대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여기가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좀 서울에서 영향을 받다 보 서울이 영향을 받다 보니까 좀 민감하게 더 이게 반응을 한 것 같고 대통령이 일을 잘한다라고 생각했던 보수층에서도. 뭐 진보층 아니라 보수층에서도 상당 부분이 이탈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선관위는 헌법기구고 이제 독립기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행정부의 책임이라고 좀 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박정우 기자 어떻습니까?
3: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제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것을 이번에 아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행정부가 책임지는 그런 게 선거다라는 인식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정부를 향한 또 집권 여당을 향한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취임 1주년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여기에 대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는 모습
1: 예.
3: 그다음에 뭐 감수성이 부족했다는 이런 표현까지 나오면서 이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김민석 총리가 청년들도 만나고 계속해서 선관위 질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수습에 나서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정조사나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진행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런 것들이 여론에 영향을 좀 주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그렇군요. 뭐 ARS 조사도 대부분 다 이제 50% 중후반으로 다 비슷하게 빠진 거 보면은 이거는 뭐 조사 방식의 차이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이래도 높아요. 대표님, 그죠? 지금 57% 이것도 사실 높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2: 맞습니다. 57%. 그러니까 일부 전직 대통령들은 진짜 20%대까지 집권 초기 6개월 만에 뭐 빠지고 이랬었거든요.
1: 뭐 이명박 대통령 뭐 광우병 그렇죠. 소고기 파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때 20%.
2: 윤석열 예. 대통령은 집권한 해 2022년에만 24%를 두 번 기록했죠. 그래서 예. 20%대까지 빠지면은 거의 반토막으로 빠졌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게까지 빠지는 거는 지금까지는 없었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이제 여당 지지도와의 갭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순수 국정 동력인데 그것도 아직은 유지가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빠진 게 이제 확 빠지고 다시 바닥을 보고 튀어오를 것인지 그거는 예. 이제 봐야 됩니다.
1: 알겠습니다. 뭐 지금 국정조사도 조만간 들어갈 것 같고 지금 뭐 수사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정말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분출되는 거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양당에서 공이 이렇게 책임론이 다 불거 나오는 것도 굉장히 신기하게 봤는데 수치상으로는 이제 12-4로 더불어민주당이 앞섰지만은 보궐선거에서 이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패배를 3석을 더 이제 국민의힘에 내준 것도 여파가 있고 서울을 뭐 민주당이 탈환하지 못한 것도 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여론조사가 꽤 있더라고요, 대표님.
2: 예예. 정당 지지도 말씀이신가요?
1: 예예.
2: 예예. 정당 지지도 MBS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포인트 하락해서 41, 국민의힘은 5%포인트 상승해서 25, 한국갤럽 더불어민주당 역시 41인데요. 여기 4%포인트 역시 동일하게 하락했는데 국민의힘이 한국갤럽에서는 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29니까 30% 선을 코앞에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은 국민의힘이 가파르게 7%포인트 상승했으면 이번에 상승폭은 이번 정부 들어서서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로는 가장 높은 비율로 보이고요.
1: 예.
2: 이 정도라면 국민의힘은 그러면 상승 동력을 회복했나 해서 조금 더 뭐 한두 주 더 봤을 때 이 속도로 만약에 회복하면 그러면은 오차범위 이내까지도 쫓아갈 듯한 느낌마저 주는 거예요.
1: 예.
2: 왜냐하면 지금 격차가 12%포인트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거의 더블 스코어로 지고 있다가 지금 12%포인트 격차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50대 중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16%포인트 빠졌는데
1: 예.
2: 국민의힘은 14%포인트 올랐습니다. 둘 다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50대라고 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 비율이
1: 예.
2: 그 지지하시는 분들이 두텁게 포진하고 있는 그런 연령대로 알려졌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한국갤럽에서는 이게 정치에 평소에 관심이 있느냐 했을 때 관심이 있다는 분들 중에서 민주당 지도가 16%포인트 빠졌습니다.
1: 고관여층에서
2: 예. 그러면은 고관여되어 있는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여론조사 응답 적극성이 확 낮아졌다, 약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그거는 아무래도 방금 말씀 주신 그 이유가 맞는 것 같아요. 선거 시기에 사실 신승을 거둔다 하더라도 이게 가지고 있는 밴드웨건 효과는 상당하다고 봐야겠죠.
1: 예.
2: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쪽으로 조금 더 힘이 쏠리는 것이고 그동안에 이탈해 있던 윤석열, 윤어게인 이런 이슈로 많이 빠져있던 여론사에서 응답 적응성이 상당히 약화됐던 보수 성향이신 분들의 심장을 누군가는 두드려 준 거죠.
1: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결과를 보면서 정말 항상 느끼는 건데 야당은 받아먹기를 잘해야 된다. 야당이 스스로 뭔가를 막 굉장히 창출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부 여당의 실책이 있을 때 이 받아먹을 능력이 되는 것도 이 야당의 능력이다 그 생각이 듭니다. 예.
2: 네.
1: 어떻게 보세요, 박종욱 기자?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선거에 진 것에 대한 실망은 있으면 항상 그 지지율이 빠졌어요. 정당
2: 그렇죠.
1: 지지율이. 그렇기도 한데 지금 이렇게 정당 지지율이 특히 민주당이 흔들리고 있는 건 하나는 지금 당내 갈등도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확실히.
3: 그러니까 이제 선거 결과와 이제 결부가 돼가지고 당내 갈등이 더 증폭이 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뭐 출구조사 뭐 그전부터 있었던 여론조사 쭉 보면은 맨 처음에 뭐 15대 1 얘기도 있었고 14대 2 이 정도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그 결과 안 나오다 보니까 특히 서울을 지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 정말 힘이 빠지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선거 결과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이번 선거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가 진 것 같다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선거 결과를 봤을 때 기분이 뭐 좋지 않다. 이른바 이제 좀 기분이 더럽다.
1: 예.
3: 그러면 진 건데 이번에 그렇다는 거예요. 수치는 12-4로 이겼는데 기분이 좋지가 않다는 겁니다.
1: 예.
3: 그런데 당 지도부는 국민의 승리입니다. 전국적인 승리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이 민주당 지지층에 좀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겨야 될 곳을 졌다. 국민의 경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고개를 숙였는데 어? 대통령의 이 워딩 기자회견 내용이 내 생각과 같네. 근데 당 지도부는 왜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반발이 또 나오는 것이죠.
1: 예.
3: 그래서 이 당내 이제 갈등, 당내 경쟁, 당권 경쟁을 두고 뜨거워져가고 있는 이 민주당 안팎의 모습. 이거는 뭐 여론 수치에 상관없이 점점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그렇군요. 이제 전당대회를 이제 8월 네. 17일날 앞두고 있는데 더 이제 경쟁이 치열해져서 정당 지지율의 영향을 받을지 떨어질지 아니면은 좀 잘 마무리가 돼서 올라갈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전국의 최대 내관은 투표 용지 부족 사태입니다.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됐지만 잠실 7동 핵심 증거물이 폐기됐다. 이게 보관함이죠. 그 보관함이
3: 네, 투표용지 네, 보관함.
1: 이게 딱히 뭐 증거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것도 좀 논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국민의 85%가 국정조사에 찬성했다 이런 여론조사도 나왔는데 이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대표님.
2: 예, 예. MBS 조사입니다. 그래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가 85, 필요하지 않다는 10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르는 응답 5%니까요. 필요하다 85면은 이거는 여론이 완전히 그쪽으로 간 거죠. 필요하다
1: 이런
2: 쪽으로.
1: 정치적인 현안의 85%면 거의 저는 네, 100% 정말, 느낌이 그렇죠,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2: 왜냐하면 뭐, 네. 지금 필요하지 않다 이 말씀 주시는 분들도 의견도 소중하기는 하지만 보통 75를 넘어가면 이제 다수인데 85라고 하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예전에는 여기다 여론조사 하시는 분들은 압도적이라는 표현은 안 쓰는데 예. 이건 진짜 거의 굉장히 우세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81,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92입니다. 중도에서 87 나와 이 정도면 그 정치적인 그 성향 내지는 지지하는 정당하고 무관하게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굉장히 우세하다라고 평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1: 그렇군요. 지금 뭐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국정조사는 지금 여야 협상이 좀 들어간 상황인가요?
3: 네, 그렇습니다. 보고가 됐고요. 아마 이제 다음 주 중에 뭐 합의가 돼서 결과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1: 예.
3: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고 수사도 진행 중이기도 한데 일단은 이 투표용지 상자가 좀 분실됐다. 7개가 분실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서 다시 선관위의 잠실 투표지 보관 상자 폐기 사실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선관위에도 내놓을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전한길 씨가 이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1: 예.
3: 사라진 투표용지 상자 7개 가운데 한 개를 제보로 확보했다라고 그걸 가지고 나왔어요.
1: 아 그래요?
3: 예, 그렇습니다. 그걸 보여주면서 이거 부정선거 증거 자료다 이렇게 또 주,

0: 그다음에 투표용지 인쇄부터 그다음에 선관위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하나하나 지금 국민들이 계속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좀 우리 청취자분들 헷갈리실 수 있어서 제가 좀 설명드리면 투표함이 아니에요, 이거는.
0: 예, 예. 그러니까
1: 투표를 이렇게 우리가 넣을 때
0: 투표용지 그 보관상자
1: 아니라 이거가 다 끝나면 이제 그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투표 함체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상자를 따로 별도로 이제 거기에다가 투표 용지를 넣어가지고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건 종이 박스 같은 거죠.
0: 종이 박스입니다.
1: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증거 능력이 있는 거냐 아닌 거냐는 이제 뭐 수사를 해봐야 되지만은 약간 관봉권 띠지 같은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겠다 그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예민한 시점이면은 이거를 보관을 잘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또 하나가 뭐 폐기됐다가 지금 전환 개시가 되고 나오면은 야 이거를 좀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여론조사가 되게 궁금해요. 지금 장동혁 대표나 일부에서는 지금 전면 재선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나경원 의원도 오늘 뭐 기자회견을 통해서 내가 오세훈이라면 나도 재선거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뭐 막 이렇게 굉장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지금 전면 재선거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2: 예, 예. 한국갤럽에서 전면 재선거 주장에 대해서 이제 찬반으로 물어봤습니다. 아주 간명하게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 찬성 44, 반대 예? 48입니다.
1: 이야, 이건 반반이네요, 그냥.
2: 딱 붙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65%가 반대,
1: 예.
2: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62%가 찬성. 아, 이렇게 되면 이거는 지지하는 정당, 그 지지 정당 균열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1: 예.
2: 예, 그러면은 정치권에서는 이걸 가지고 되게 다툼이 있을 수가 있죠. 정치적으로 이제 어깨싸움이 있을 수가 있는데 특이한 거는 이제 세대별로 좀 그래요. 18에서 29세 그러니까 20대에서 67%가 찬성한답니다.
1: 예.
2: 전면 재선거를 찬성한다. 30대에서 62%가 전면 재선거로 찬성한다예요. 자, 40대, 50대, 60대, 70대 중에서 찬성 비율이 40%가 넘어가는 연령대는 없습니다. 그런데 20대와 30대는 60%가 넘어가요.
1: 오.
2: 이건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20, 30대 청년 중에서는 지금 이 사태가 전면 재선거에 해당이 된다라는 인식이 3명 중에 2명이고요. 이렇게 따지면은 굉장히 이 선거 관리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아니고 이게 조금 더 가면 이 체제에 대한 대한민국 정치 체제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질 법한 비율입니다.
1: 그렇군요. 근데 박정호 기자, 네. 재선거를 하려면은 자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서 그러면 재선거 한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법적 절차라는 게.
0: 그럼 선거 소청을 해야 되고 예. 뭐 이미 됐지만은 선관위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게 대법원으로 가거든요.
1: 예.
0: 그럼 그것도 이제 대법원에서 판단하게 될 텐데 이런 법적인 과정들이 뭐 있긴 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만약에 서울 지역만 보더라도
1: 예.
0: 서울 지역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결정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물러나겠다라는 얘기를 하든지 재선거 합시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1: 예.
0: 법적으로도 그렇고 절차적으로도 그렇고 어려운 상황이다. 또 정원호 전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승복선을 했습니다. 이미
1: 예.
0: 했고 뭔가 소청을 제기해서 재선거 해보자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한 계속해서 물음 뭐 행동해라 이런 목소리가 오히려 보수 쪽에서 나올 가능성도 있다. 청년층에서 계속 물어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2: 근데 재선거를 한다고 해서 그 후보들이 다 똑같이 나와야 그렇죠. 될 거는 아닌 거죠.
1: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용어를 사태를. 정확하게 네. 해야 되는데 재선거와 재투표가 다르거든요. 재선거는 쉽게 얘기하면 한 번 더 치러야 되는 거고 이게 모든 후보자가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각 정당이 공천 과정도 다시 다 밟아야 되고 후보자가 다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0: 그러니까, 평택을 재선거처럼.
1: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예. 서울에 정원호와 오세훈이 아니라, 이를테면은 뭐, 예를 예입니다. 뭐, 나경원과 박주민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고, 제 투표는 이제 투표만 다시 하는 거죠. 이 후보자를 놓고 이거에 원인이 무효가 됐다라고 이제 보는 거니까. 그래서 법원이 뭐 이거를 재선거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0: 높지
1: 보는데
0: 않은 상황인데
1: 어쨌든 이 정도로 사람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고 불신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도 감수성 얘기를 했듯이 청년층은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정치권이 이번에 국정조사 합의해서 실시를 하겠고 그다음에 선관위 개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하면 청년층의 강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1: 그렇군요. 같은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 사태 인식에 대해서 부실

0: 선거가 67%, 부정 선거가 25%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네. 이게 재밌는 게 대부분 상당수가 3분의 2는 이게 부정 선거가 아니라 부실 선거라고 하지만은 재선거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재선거가 되려면은 이거는 완벽하게 다 무효, 원인 무효가 돼야 되는 정도인데 이거를 또 이 사태를 또 부실 선거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보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되네요. 그러면
1: 맞습니다. 예예. 부정 선거라고 하시는 응답이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50%입니다.
0: 아, 절반이나 지금 네. 부정 선거라고 보세요.
1: 부정 선거 시도 증거다 이건 예. 불법적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참정권 침해 문제가 있는. 부실한 선거 관리다라고 하는 응답은 더불어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87%로 굉장히 높죠.
0: 예.
1: 부정선거라고 하시는 분들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8%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전체 평균으로 따지면 부실 67, 부정 25 이렇게 갈립니다.
0: 그렇군요. 참. 근데 저는 뭐 다른 거 떠나서 선관위가 굉장히 무능한 거를 봤잖아요. 이 정도 무능한데 부정선거를 할 수 있을까? 이 정도 능력으로 이 어려운 부정선거를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너무 무능하다, 선관위가. 네, 그 정도 생각이 듭니다. 여야 양당 대표에 대한 책임론. 지금 뭐 여론조사가 굉장히 흥미로운 게 여러 개가 나오더라고요. 소개 좀 해주시죠, 대표님.
1: 예예.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토마토가 6월 8일부터 9일까지 조사를 했고요. 전국 1,036명 무선전화 가상번호 활용한 ARS 조사입니다. 이 조사에서 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지선의 진정한 승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전체 평균에서 국민의힘이 40.3, 예. 더불어민주당이 34.3으로 국민의힘이 약간 더 높은 비율로 나왔습니다.
0: 국민의힘이 승자다.
1: 예예. 예. 예, 예. 물론 이건 이제 1,000명이니까 5,000명을 안에서 팽팽하지만 국민의힘이 앞자리 수가 다르죠. 40.3인데
0: 예.
1: 자 여기서 재미있는 거.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진정한 승자다. 61.3입니다. 근데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국민의힘이 진정한 승자다. 74.2예요. 그러니까 서로서로 자기 정당이 진정한 승자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런데 최대 패자는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장동혁 30.3, 정청래 네. 25.6이에요. 평균적으로. 자 여기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34.7이 정청래가 최대 패자다. 1등 나왔습니다.
0: 예.
1: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41.2가 장동혁이 최대 패자다.
0: 예.
1: 이 얘기는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건 국민의힘을 지지하시건 당은 이겼다. 그런데 지도부, 당대표는 패자다. 서로서로 그렇게 지목을 하는 거죠.
0: 그렇군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 복잡한 지금 거취를 놓고 지금 양당에서 네, 되고 있는데 그 오마이뉴스로 STI가 지난 6월 9일부터 10일까지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조사한 게 있는데 국민의힘 지지층 중 선거 불륜 만족층의 장동혁 지도부 책임이 동의한다.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게 36%. 동의하지 않는다가 59.4%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책임론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은 거예요.
1: 근데 이게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선거 결과 불만족이지 않습니까?
0: 예.
1: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선거 결과 불만족일 때 불만족 이유는 사실은 많이 당선이 안 돼서입니다.
0: 아.
1: 그래서 여기서 이거 조금 이거를 여기 이제 339명이거든요.
0: 예.
1: 이게 STI 조사에서 이거를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전체로 했으면 약간 달라져요. 약간 달라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1: 여기서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선거 결과 불만족층 불만족. 대상으로 물어보면
0: 예.
1: 지도부 책임론이 71.7인데 너무 높죠. 완전히 대조되죠. 이 경우에는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선거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다.
0: 예.
1: 이 경우는 지도부를 탓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많이 이기긴 했는데 그나마 이길 수 있는 곳을 졌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지도부가 더 잘하지 왜 그랬느냐라는 거는 이거는 맞는 건데
0: 예.
1: 국민의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 앞서서 말씀드렸던 토마토 조사
0: 예.
1: 그 흐름은 그 불만족층 대상이 아니고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만 제가 한번 읽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당 지지자들 모두 다 자신의 지도부에 대해서는 좀 서운한 거예요.
0: 아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지지층의 선거 불만족층에서 정청래 대표한테 책임을 물은 사람이 책임이 크다고 본 사람이 71.7%, 장동혁 대표한테 국민의힘 지지층 선거 불만족층에서 책임 물은 사람이 36%면 거의 더블이에요.
2: 그렇습니다.
0: 네, 반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쨌든 나 이번 선거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 보면은 나 이거 이번 선거 불만족스러워.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야? 이거 정청래 때문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고 국민의힘에서 나 이번 선거 불만족스러운데. 근데 이번 선거는 왜 이렇게 된 거야? 글쎄 누구 때문이지? 장동혁 때문도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요인도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2: 맞습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지도부 입장에서는 뼈아플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도 이렇게 높고 예. 여론조사도 이렇게 잘 나오고 이런데 이 판을 이렇게 흔들어 버린 건 누굴까? 결국에는 격전지보다는 뭐 전북 선거.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공천한 후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그런 지도부가 떠오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격전지에 제대로 지원 안 한 당 지도부의 전략 부재, 특히 서울 같은 경우도 아니 이렇게 이길 가능성이 큰 걸 뒤집은 건 또 누구야? 지도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0: 그렇군요. 그래서 재밌다. 그냥 여론조사만 봐도 굉장히 흥미롭다.
1: 진짜 엄청나게 높은 비율입니다. 71.7이 예. 예, 지도부에 대해서 책임에 동의한다라고 하는 거는.
0: 게다가 이제 대통령이 사실상 직접적으로 당대표에 대한 책임을 물은 거 기자회견에서 물은 거 아니냐. 그게 또 이제 좀 그 민주당 지지층 특히 친명 지지층을 조금 많이 움직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 차기 대권 주자 지형도 여론조사가 있네요. 근데 사실 이제 대통령 임기가 1년 조금 지났는데 벌써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지적도 있지만 어쨌든 요게 좀 많이 수치가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해서 요걸 좀 소개해 주시죠, 대표님.
1: 예, 예. 방금 그 지방선거 지도부 책임론과 지금 말씀드리는 그 대통령 적합과 관련된 거는 오마이너스 의뢰로 STI가 조사를 했습니다. 6월 9일부터 10일까지 전국 1002명 무선 가상번호 ARS 조사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STI 조사로 보시면 아마도 STI 조사는 이게 선택지를 제시한 걸 겁니다.
0: 예.
1: 그렇게 되면 오세훈은 16.4로 1위. 2위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김민석 15.3, 한동훈 15.0. 여기까지가 선두 그룹입니다.
0: 예.
1: 그러니까 오세훈, 김민석, 한동훈. 그 뒤로 장동혁 9.7, 조국 7. 7.7인데요.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자유응답식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0: 그러니까 알아서 본인이 생각해서 말하는 거죠.
1: 그렇죠. 머리에 딱 떠오르는 사람을 이야기를 한 건데 여기서 두 자릿수가 없어요. 일단은.
0: 예.
1: 예. 오세훈 9, 한동훈 8.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오세훈 9, 한동훈 8은 당선자들이죠. 이번에.
0: 그렇죠.
1: 예. 그 뒤로 조국 7. 원래 조국이 그 전 조사까지만 해도 이게 한 자릿수였지만 맨 앞에 있었거든요.
0: 예.
1: 근데 조국 7. 그리고 김민석 5, 장동혁 3. 뒤에 강훈식 2, 송영길 1, 이준석 1, 황교안 1, 이진숙 1, 김부겸 1.
2: 예. 이진숙.
1: 예, 정청래 1, 홍준표 1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렇게 보시게 될 것 같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정청래 대표는 좀 빠졌습니다.
0: 예.
1: 같은 한 자릿수지만 4, 3, 1, 1 이렇게 빠져 있고요. 장동혁 대표도 빠졌습니다. 빠진 게 예, 기존에 이제 빠지는 게 한 자릿수에서 예, 7, 4, 4 지금은 3입니다.
0: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를 봐도 이번 선거 결과로 정청래 대표가 더 타격을 많이 입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리고 조국 대표는 어쨌든 7은 나온다. 무슨 조사를 돌려도 단단하다. 선거를 네. 지든 이기든 뭐 어쨌든 7은 나온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2: 역시 뭐 이제 인지도 면에서도 조국 전 후보 전 대표가 뭐 단단한 지지층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민주진보 진영에 역시 조국에 대한 조국 전 대표에 대한 기대감, 지지는 여전히 좀 남아 있다 이렇게 예. 볼 수 있겠습니다.
0: 그리고 예. 이제 오세훈 시장이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의 주연이네요. 예. 주연 배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2: 결국에는 역전승을 이뤄낸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앞으로도 보수 진영 내에서는 각광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한동훈 의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예. 되면 결국 장동혁 체제가 어떻게 될 거냐 이 조사만 보더라도 국민의힘 내부가 많이 흔들리지 않을까 이 생각이 네. 듭니다.
0: 네. 오세훈, 한동훈, 장동혁 삼국지 보수 삼국지가 굉장히 흥미로워지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심천국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0: K-POP 데몬 헌터스 주제곡 중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골든.

0: 오늘 오전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대표팀의 첫 경기 치러졌습니다. 평일 오전 월드컵이긴 하지만 온 나라가 붉게 물들던 과거에 비하면 올해의 체감 온도 유독 서늘하게 느껴지는데요. 오늘 천국의 서재에서는 낭만이 옅어진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그리고 축구 고관여층 서효인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네.
1: 아니, 저 고관여 하는 게 왜 이렇게 많죠? 그러니까. 인생 피곤하네.
3: 아이돌 전문가, 아니 야구 전문가, 축구 전문가.
0: 아니,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씨 빼고 다 잘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1: 그거 제가 하는 말입니다.
2: 아, 네. 그 무슨 말씀이세요?
1: 네. 씨가 제일 약해요.
3: 아니요. 네. 진짜 잘 쓰세요.
0: 자, 오늘 일단은 경기. 아, 제가 먼저 일단은 고백과 사죄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기대가 좀 낮았습니다. 홍명보 대표팀 감독에 대한 불신도 있었고 그 쓰리백 막 논란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질 것 같다. 다른 방송에서 0-1로 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 함부로 요즘에 지가지 마요. 75분까지 맞췄네.
0: 그러니까요.
1: 75분까지 맞췄어요.
0: 아, 제가 뭐 지기를 원했던 건 아니지만 역시 아, 내가 또 잘 축구 좀 본다 이 생각했는데 두 골을 연속 넣으면서 대한민국. 그래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제가 뭐 그것 때문에 열받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굉장히 기뻤는데 어쨌든 애국 예측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축구?
3: 아니요, 정말 우리 축구 수준이 많이 높아졌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우리가 또 거꾸로 축구를 대하는 태도도 많이 달라졌구나.
0: 예.
3: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느꼈고요. 마지막에 한 골 더 먹는 줄 알았다가 김승규 선수가 막아줘가지고
0: 와.
3: 그건 진짜 한 골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그럼 뭐 완전 분위기 반전될 뻔했어요.
0: 오프사이드 아니었으면은 먹을 뻔한 거 선방으로 한 거 와.
3: 마지막으로 한 골 진짜 손끝에 간신히 걸려가지고 막아내는 거 보면서 진짜 가슴 쓸어내렸어요.
0: 기가 막히더라고요.
3: 네. 네.
0: 어떻게 보죠, 시인님?
1: 저는 이거라도 좀 웃자. 요즘 인상 찌푸릴 일 너무 많고 복잡한 일 많잖아요. 근데 축구에 관심이 없다 안 될 거다 해도 오늘 경기 후에 반응들을 보니까 아, 그래도 축구가 우리나라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구나. 그래서 저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0: 아니 그래서 홍명보 감독에 대한 재평가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후반 24분에 주장인 손흥민 선수를 뺐어요.
3: 맞아요.
0: 네, 교체 투입된 선수. 네.
1: 그 오형규 선수입니다.
0: 예. 그분이 넣었잖아요, 그 사람이.
1: 네, 그렇습니다. 예,
0: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네. 야 대단하다. 주장을 손흥민 같은 월드클래스를 빼는 게 쉬운 거냐 이런 또 그래서 뭐 홍명보에 대한 재평가 막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1: 예. 네, 이제 홍명보 2기라고 할 수 있죠. 1기는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 1기였는데 그때 큰 실패를 했고 이번에도 평가전까지 과정이 너무 안 좋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전술도 급격한 변화가 아니냐 하는 말이 있어서 기대치 상당히 낮았는데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체코가 롱볼로 나올 거란 건 다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수비진을 굉장히 라인을 올리는 걸로 해결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장을 후반 절반 정도 안 됐는데 빼고 젊은 오영근 선수를 넣어가지고 역전골까지 만들어내는 게 진짜 재평가 깜짝 놀랐어요. 기대 바뀌었습니다.
3: 저는 이제 선거 예측 틀리고요.
0: 예.
3: 함부로 예측하거나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해서.
0: 네.
3: 그 다음에 또 다음 경기 지면 어떡해요.
0: 아니,
3: 우리
0: 그렇죠.
3: 너무 흥분했다가 요즘 약간 그런 거에 좀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함부로 얘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0: 근데 평론가들은 좀 틀려줘서 조롱 좀 당해야 맛입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위안을 얻어요. 쟤도 또 맨날 틀리네. 그러면서
3: 얘기하자면은요. 히딩크 감독도 그렇게 욕을 먹었잖아요. 그 월드컵 딱 진출하고 난 다음부터 평가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0: 예.
3: 결국 선거나 스포츠나 다 마찬가지지만 결과로 보여주는 거다.
0: 그러니까요.
3: 결과가 좋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걸 지휘하는 입장에선 감독은 잘 견디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겠다 싶어요. 그동안에 사실 마음고생한 걸로 따지면 엄청 많이 했을 거예요.
0: 예. 뭐 아직 이제 32강이 확정된 건 아니니까 하지만은 굉장히 청신호가 커졌다. 체코가 지금 뭐 왜냐면은 다른 우리부터 뭐 지금 예정된 선수들이 보면은 뭐 다음 경기 출장 정지된 선수들도 있고 지금 멕시코라든지
1: 네, 지금 멕시코의 주전 수비수가 레드카드를 받았기 때문에 두 경기 출장 정지라서 우리에게 못 나오고 남아공도 두 명이 퇴장당해서 우리 경기 나오질 못합니다.
0: 한 명이 못 나온다고.
1: 네, 네. 뭐 그래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유리한 상황이긴 합니다.
0: 그렇군요.
3: 근데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다음 경기를.
0: 예. 예. 오늘 그래서 뭐 이걸 우리가 축구 전문가나 해설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이제 내용을 뭐 얘기하는 거는 이 정도로 하고 월드컵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오늘 이겨서 그나마 이게 약간 붐업이 되기는 했지만은 이 정도로 관심이 없나? 그젠 그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뭐 저도 솔직히 관심이 많지 않아 가지고 지금 뭐 나라가 어지럽다 보니까 관심이 없었는데 정말 이번에는 좀 너무 열기가 낮았어요. 네. 원인을 뭐라고 보십니까?
1: 그 제가 소문난 월드컵 덕후예요.
0: 아, 그래요?
1: 제가 그 관심 고관심 중에 예. 특히 월드컵에 관심이 많아서
0: 10 빼고 다 네. 잘한다는.
1: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월드컵 스코어랑 골 넣은 사람을 제가 86년 멕시코 월드컵도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0: 오, 진짜요?
1: 네, 정말로. 그랬는데 근데 저도 그래서 월드컵 하기 한 시간 전부터 막 심장이 막 떨리거든요. 맥박이 많이 올라가요. 네. 근데 이번엔 그렇지 않는 거예요. 보긴 봤는데 그냥 약간 편안한 거예요. 그만큼 응원한 마음이 사라진 거죠. 근데 아까 홍명보 감독의 재평가 얘기를 했는데 아마 재평가가 되더라도 다음 감독을 연임하지 못할 거예요.
0: 예.
1: 왜냐하면 이번에 문화체육 체육부에서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그 징계를 내린 게 정몽규 회장이 클린스만 감독과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 선임을 할 때 과정이 잘못됐다, 과정이 불법이 있었다.
3: 네.
1: 이거를 징계를 하는 걸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가 법원에서 그 징계가 유효하다라고 결정이 났거든요.
0: 네.
1: 그리고 정몽규 회장은 사의를 표명하고 아마 이번 월드컵 끝나면 그만두는 걸로 네네.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이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축구 팬들의 염원을 저버렸으면 물론이고 중간 과정이 너무나도 공정과 상식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예전 히딩크 감독이 비판받던 것과는 결이 좀 달랐던 거예요. 경기력뿐만이 아니라 이 행정을 우리 팬이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불신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응원하는 마음도 적고 그 과정에서 홍명보 감독의 경기력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의 관심이 저하된 상태가 나왔겠죠.
0: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외국인 감독을 선임한다고 해서 반드시 잘하는 건 아니고 여러 번 실패도 겪었지만은 그렇다고 홍명보 감독을 프로팀에 있었던 홍명보 감독을 이렇게 데려오는 과정 자체가 이게 좀 불투명했던 거 그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고 이제 그 축협의 이제 마피아들. 뭐 고대 마피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피아,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에 네. 대한 좀 불만들도 굉장히 맞아요. 이번 축구 열기에 영향을 준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3: 네, 네. 그건 뭐 예전부터 비판받아왔던 건데 바뀔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죠.
0: 예.
3: 우리 예전에 스포츠 협회들이 뭐 그런 마피아 비슷하게 일종의 뭐 패거리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었잖아요.
1: 이번에 정몽규 회장이 사선 도전할 때에도 사실 축구인의 투표를 통해서 압도적인 표차로 회장이 된 거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축구인들이 생각하는 축구협회와 축구팬들의 민심의 괴리가 너무 큰 거죠. 말하자면 어떤 당의 당대표와 국회의원들의 뜻과 국민들의 뜻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럼 그 당이 지지받겠습니까? 지금 축구협회가 그래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0: 그렇군요.
3: 돈이 많으면 이렇게 네. 되잖아요.
1: 제가 알기로 정몽규 회장이 사재를 털어서 네. 뭐 축구협회에 기여를 한 거는 그리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체로 스폰서와 광고 그리고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0: 뭐 사재를 꼭 털어야 되나요?
3: 아니 보통 그런 거 기대하잖아요.
1: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고 대기업 회장을
3: 예, 보통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0: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런 사정들이 있었고, 근데 전 세계적으로도 물론 이제 매우 뜨거운 나라도 있지만은 이런 대형 스포츠 이벤트,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열기가 예전만 하지 못하다라는 게 외신에서도 좀 나와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거는?
3: 근데 이번에 이제 경기할 때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라고 있었잖아요.
0: 예.
3: 저 처음 봤거든요. 그 4쿼터제 같이
0: 맞아요.
3: 만들어놨잖아요 축구를.
0: 이제 물 수분 보충.

0: 시간인데 네,
1: 수분 보충 시간인데 중간에 전후반에 한 번씩 들어가 있잖아요.
0: 광고하려고 그거 넣었구나 이 분석들이 많았어요.
1: 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나치게 상업적으로 바뀌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비판이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엔 또 결국은 32강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48강에서 시작하는 것도 그렇고
0: 예.
1: 물론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부여하는 거는 또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게 경기 숫자를 늘려서 수익을 더 많이 얻기 위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스포츠 협회나 이런 것들의 지나친 상업화 이걸 첫 번째로 지적할 수 있겠고요. 둘째로는 그 어떤 경기를 보는 패턴이라고 해야 되냐 해야 될까요? 소비 방식이 달라진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0: 예.
1: 옛날에는 다 모여서 우르르 뭐 그 막 열광의 동아리로 스포츠를 관람하고 TV도 TV 하나 큰 거 갖다 놓으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가족들이 또 모여서 뭔가 경기를 보는데 요즘은 그냥 휴대폰으로 중계하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소화하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개인화됐다. 그러니까 집단적인 뭐 광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흥분해서 사람들께 함께 뒤섞이는 문화가 좀 많이 없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0: 그렇군요.
1: 예, 그것도 스포츠 열기를 좀 쉽게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0: 예. 시인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2: 미국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0: 아, 미국이에요?
2: 이게 다 트럼프 때문입니다. 아니,
0: 기승전 트럼프군요. 예.
2: 아니 이번 뉴스 중에 그 개막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소말리아 출신 국제 심판인데 소말리아에서 미국 대사관에 다 비자도 받고 입국을 했어요. 그런데 공항에서 입국이 불허됩니다. 소말리아 출신이라는 이유로.
0: 예.
2: 근데 트럼프가 아이스를 이용해서 가장 주목해서 보고 있고 많이 쫓아내는 난민이 이민자가 소말리아 이민자죠. 그거랑 연관돼 있는 걸로 보여요.
0: 그러니까 심판인데 못 심판인데요.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2: 못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대체 심판이 배정됐고요. 그 못 들어오는 걸로 결론이 났어요. 맞아요. 너무 놀랍죠. 그리고 이란이 경기를 하는데 월드컵 진출해서 경기를 해야 돼요. 미국에서.
0: 예.
2: 근데 미국 비자를 안 내줘서 선수들에게만 내줘서 스태프들은 못 들어오고 선수들마저도 경기 하는 날만 들어오라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가까운 멕시코 북부의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경기하는 날 와서 게임을 하고 다시 가야 돼요. 그래서 전 세계 축제가 되려면 전 세계를 환대해야죠.
0: 예.
1: 그렇죠.
2: 네. 그런데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누구는 쫓아내려고 하고 이렇게 차별하는 거는 이게 축제 열기를 올라갈 수가 없다.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전쟁 때문에도 그렇고 트럼프 외에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서 물가가 굉장히 세다고 해요. 그래서 보니까 그 월드컵 경기장 안에서 생수 한 병 이렇게 생긴 생수 한 병이 예. 12,000원.
0: 12,000원이요?
2: 맥주 큰 병이 거의 30,000원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숙소비도 당연히 너무 비싸고요. 그래서 월드컵을 즐기려 하는 전 세계인에게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래서 축제 분위기가 좀 안 오르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0: 와, 그러면은 이제 현장에 월드컵 보려고 해외에서 가려면은 숙박비, 항공료, 거기에서 체재비, 체류비 하면은 몇 천만 원 써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2: 심지어 피파에서 티켓비를 네. 그 티켓비를 책정할 때 정해서 뭐 4강, 8강 얼마 이렇게 정한 게 아니라 들어온 사람의 클릭 수에 비례해서 알고리즘에서 AI가 티켓비를 책정하도록 해놨어요.
0: 아까 관사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경쟁이 높으면 무조건 올라가게 되는
2: 네,
0: 거예요.
2: 그렇죠. 와. 그래서 대기자 수가 몇만 명이다 그러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인기 있는 티켓 값은 천만 원을 호가한다고 해요. 안표가 아닙니다. 실제 가격이.
0: 실제 가격이.
2: 네, 네. 그러니까 48개국으로 늘렸기 때문에 뭐 IT도 진출했고 뭐 아프리카 어떤 나라도 진출했어. 그래서 다양해라고 하기에는 그 나라 국민이 이걸 보기에 너무 어렵죠.
0: 그렇군요.
2: 네.
1: 아니 뭐 이제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0: 원래 미국은 프로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티켓 가격이 완전히 천차만별이고 비싸요. 지금 NBA 미국 프로농구가 네. 이제 파이널 마지막 결승전 하고 있는데 뉴욕 매디슨 스퀘어 여기서 하는데 제일 앞자리 있잖아요. 그 선수들 뛰고 바로 앞에서 이제 그 보면 연예인들 많이 앉아 있고 그 3만 달러가 넘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한 4천만 원, 5천만 원 이 정도 될 정도로 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축구 가격은 그래도 너무 천만 원은 네. 너무 비싼데 이거. 와, 네. 그렇군요. 예.
2: 피파가 예전에 그 노벨 평화상을 트럼프가 수상 실패했을 때 피파 세계 평화상을 만들어서 트럼프에게 수여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피파 회장이랑 트럼프랑 굉장히 밀월 관계가 깊고
0: 예.
2: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그 미국의 입맛에 따라서 그리고 자본의 입맛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대체 사실 스포츠의 정치화 문제는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예전에 올림픽도 그랬고 그다음에 피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0: 정치화됐던 문제들이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기는 했는데요.
1: 예.
0: 근데 우리가 좀 허탈하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일 그러니까 그런 규범을 가장 적극적으로 만들어 왔던 미국이거든요. 근데 미국이 이번 월드컵 하면서 말씀하셨듯이 심판의 국적을 시비 삼아서 입국을 못하게 막는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실망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게 일종의 이제 전범이 돼버리면 다음번에도 계속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1: 예.
0: 마음에 안 들면은 저긴 들어오지 마.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스포츠 자체가 일종의 정치로 오염된다고 해야 할까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계속 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1: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서 보편적 시청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월드컵 중계는 우리나라에서는 JTBC하고 KBS만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2: 그래도 보편적 시청권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KBS에서 함께 네. 중계를 해서 어느 정도는 해소되지 않았나 싶긴 한데 문제는 뭐 다음도 계속 JTBC가 중계권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제도적인 해결 필요하겠죠.
0: 그러니까 저를 보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보편적 시청권을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1: 예, 예.
0: 그나마 좀 낫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랬잖아요. TV 시청에 불편을 느끼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채널은 뭐 이제 다 큰 KBS 채널이나 아니면은 JTBC나 큰 차이는 없을 수 있겠지만
1: 예.
0: 그러니까 채널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KBS가 그나마 중계권료를 뭐 지불하고
1: 예.
0: 이번에 중계한 건 다행이다. 전 잘한 일이다. 라고 보고요. 앞으로도 스포츠에 있어서 최소한 KBS 정도는 그런 책임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은 수신료를 받잖아요.
1: 예, 예.
0: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KBS라도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1: 마지막으로 축구 고관여층께서
2: 네. 네,
1: 슬기로운 월드컵 생활 국민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2: 이 월드컵이 가장 큰 국제 행사가 된 이유는 축구가 재미있기 때문이에요.
1: 예.
2: 근데 저는 오늘 오전에 한국과 체코의 경기를 보고 오랜만에 아 축구가 진짜 재밌구나 생각했거든요.
1: 예.
2: 그래서 거의 한 달 동안 경기가 이어지니 축구의 즐거움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럴 생각이고요. 니콤비의 영국 작가인데 피버 피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축구에 미친 이야기거든요.
1: 예.
2: 그래서 축구하는 기간이니까 축구책도 한 권 소개해드려
0: 봅니다. 8강까지 가면 될 것 같아요.
1: 네,
2: 이렇게 너무 국가적으로 말고 축구 자체를.
1: 네. 네. 자, 잘해서 다들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한 평론가 서효인 시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6월 12일 금요일 김준일의 시사천국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선전해서 기쁘고요. 계속 잘해서 좀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시 만나요.
3: Catholic 평화방송입니다.
4: 엄마 나이가 되면 엄마 나는 더 잘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엄마,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5: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6: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7: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 폴리텍 대학 로봇 캠퍼스. 한국 폴리텍 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8: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 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9: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 함모를 주목하라.
10: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9: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신부님 방금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2: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오전부터 응원했더니 하루가 더 빨리 지나간 것 같죠? 아, 역시 이렇게 모두가 한 마음이 되는 일은 뜨거운 에너지를 만들고 또 가슴을 뛰게 해준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언제나 과정보다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가 좌지우지 되지만 과정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도전하는 이들의 꿈과 노력이 담겨 있기 때문일 겁니다. 꿈을 위해 달리고 또 기분 좋은 결과까지 만든 우리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 오늘 정말 멋있었습니다. 여기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0: 6월 12일 금요일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 첫 곡 The Friends가 부른 I Love Korea. 예,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팀 응원곡이었습니다. The Friends는 015B의 객원 싱어들이 모여서 만든 저와 그리고 조성민 씨와 이장우 씨가 함께 모여서 결성했던 프로젝트 팀이었어요. 네, 오늘 아침부터 월드컵 축구 대표팀 경기 다들 보셨나요? 응원하느라고 난리도 아니었을 것 같은데, 야, 경기 너무 재밌었죠, 여러분. 선제골을 내주는 순간 아, 이번에도 그렇게 되는 건가 살짝 걱정했는데, 와, 정말 후반에 너무나 멋진 경기로 대역전극을 펼쳐줬습니다. 우리 대표팀 너무 멋있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정말. 아니, 아파트단지에서는 골 들어갈 때마다 그 함성 소리 때문에 뭐 막 쩌렁쩌렁 울리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참 오랜만에 진짜 이렇게 한 마음으로 열광할 수 있었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첫 경기일 뿐이에요. 다음 경기가 또 다음 주 금요일이네요. 오전 10시에 멕시코와 펼쳐진다고 하는데, 네, 계속 멋진 경기 바라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월드컵 개막식 공연도 보신 분들 많으시죠? 와, 대단하더라고요. 그 개막식 공연 무대에 너무나 익숙한 분이 나와서 살짝 놀래면서 자랑스럽기도 했어요. 골든을 부른 이재 씨가 안드레아 보첼리와 듀엣 무대를 꾸몄는데 참 정말 너무 멋있었고, 와, 우리 K-POP 확실히 위상이 달라졌구나. 너무 자랑스러웠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아, 그것도 자랑스러운데 축구 첫 경기까지 이겨가지고 이거 뭐, 아, 이게 어디 가서 이걸 이 기분을 숨길 수도 없고 말이죠. 자연스럽게 입이 이렇게 시익하고 웃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월드컵 대표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멋지게 다치지 말고 멋진 경기 하시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광고 듣고 갈게요.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바삭해.
5: 맛있는 60개 치킨.
6: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5: 맛있는 60개 치킨.
6: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5: 맛있는 60개 치킨.
6: 크크크.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듣고 왔습니다. 요즘 뭐 가장 핫한 노래죠. 덩달아서 그 프로야구 선수 양의지 선수까지 함께 화제가 되고 있어서 참 재밌기도 하더라고요.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서 9시 음악 안에서 일상과 마음을 나누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1부에선 오늘 하루를 음작품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하는 내 마음의 풍경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소소하고 평범한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주말을 앞둔 여러분들의 뭐 계획 같은 것도 보내주셔도 돼요. 어떤 이야기든 좋으니까 보내주세요.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작품 홈페이지 게시판으로도 사연 보내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실 때 성함 꼭 함께 적어서 보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음접풍에 이렇게 함께 해주신 분들을 위해 저희가 마련한 선물 있죠? 소개해 드릴게요. 재즈가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재즈피플에서 드리는 월간 재즈피플, 굿 인터내셔널에서 제공하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에 플룻 연주가 더해진 유럽의 낭만이 느껴지는 앨범 Suite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 베사메 무초, 마리아 엘레나 등 20곡의 라틴 아메리카 명곡을 네킹콜의 목소리로 만나는 앨범 깐타 에스파뇰, 홍두깨 살 그대로를 천연 재료로 양념해 맛을 낸 오니제에서 드리는 수제 육포 세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부 생태계를 연구하는 바이옴 액티베이트에서 기미 없는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비타민C 스틱을 선물로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의 사연 좀 볼게요. 김지원님께서 사연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쭝디. 오랜만에 정시 출첵합니다. 쭝디 노랫소리가 더 청량하게 들리는 기분 좋은 금요일이네요. 그러니까요. 금요일은 뭐 워낙 이제 주말을 앞둔 날이니까 기분이 기본적으로 다른 평일보단 좋긴 하죠. 그런데 아침부터 너무 좋은 소식을 우리 국가대표팀이 전해줘서 가장 좋은 금요일 중에 하루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 드네요. 이재진님께서 축구 2대1 역전승. 네, 하루가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재진님 어서 오세요. 1500님께서 뉴스에서 오현규 선수가 열이 38도에서 공을 넣었다고 해서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이구, 저 이거 몰랐네요. 오현규 선수가 좀 몸이 좀안 좋았군요.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 와, 진짜 너무 대단하네요. 예, 너무 대단하고 다행히 이제 다음 경기까지 일주일 정도가 있으니까 그동안 빨리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너무 애쓰셨네요. 양수정님께서 회식 중이지만 틈틈이 음접풍 듣방할게요. 아이고, 수정님 회식인데 회식에 집중하셔야죠. 아이, 회식하면서 라디오 들으면 같이 회식하는 동료들이 좀 섭섭해할 수도 있잖아. 수정님, 오늘은 제가 이해해 드릴 테니까 회식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4288님께서 안녕하세요, 형진 오빠. 이 시간대 원래 배철수의 음악 캠프 미니로 듣는데 동네 오빠 방송 있다고 해서 참여해봐요. 가끔 들르겠습니다. 네, 배철수의 음악 캠프를 들으시는 분들 뭐 이미 많으시니까 네, 조금 이렇게 골고루 좀 분산시키고 골고루 좀 나눠 듣자는 의미로 음접풍 들어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4288님, 앞으로 4288님은 그냥 음접풍에 집중하는 걸로 매일 이 시간은 네. 개혜정님께서 쭝대 안녕하세요. 벌써 금요일이에요. 쭝대는 오늘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고민이 있어서 하루 종일 무기력하게 보냈네요. 그래도 오늘 저녁에 쭝대 목소리 들으면 해피하게 마무리합니다. 아이고, 혜정님. 네, 어떤 고민이신지 모르겠지만 네. 아, 빨리 그 고민이 좀속 시원하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힘내세요, 혜정님. 화이팅!
배주원님께서 쫑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출석 인사드립니다. 주원님 어서 오세요. 8915님께서 안녕하세요. 수산나입니다. 이번 주는 86세 친정엄마 예비자 교리 갑니다. 28일 영세 받으시니 기쁩니다. 와, 86세이신데 새신자가 되시는 거예요? 와, 너무 대단하시네요. 네, 너무 대단하시고 멋있다고 꼭 전해주세요. 28일 영세 받으시면 그때 또 축하드릴게요. 아, 너무 대단하시다 정말. 자, 오늘도 불금인데 어디 안 가고 잊지 않고 음저풍에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노래 두 곡 들려드릴게요. 신승훈의 나비효과, 그리고 나비효과의 첫사랑.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제가 관심과 애정을 듬뿍 담아 제 마음껏 준비해보는 중디의 내 맘대로 플레이리스트. 매주 금요일은 신곡들과 함께하죠. 자, 오늘은 오랜만에 완전체로 모인 K-POP 그룹의 새 노래를 만나볼 텐데요. 자, 그 첫 번째 주인공은요, 마마무입니다. 그간 멤버들의 솔로 활동이 아주 큰 사랑을 또 받았었죠. 3년 8개월 만에 완전체로 뭉치게 됐다고 하는데 타이틀곡의 제목은요, Four Flowers입니다. 화려하게 피고 지는 꽃들이 결국 하나의 뿌리로 연결돼 있듯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관계와 가치에 대한 메시지를 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완전체를 기념으로 다음 주 서울을 시작으로 대규모 월드 투어도 펼친다고 하는데요.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마마무의 반가운 신곡 잠시 후에 들어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 신곡을 발표한 완전체의 주인공은 2AM입니다. 조건, 이창민, 임수롱, 정진훈 이 네 명의 멤버가 이제는 가요계를 넘어 다방면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죠. 한창 바쁜 시간을 보내다가 의기투합해서 발표한 이번 신곡은요, 정진훈 씨가 작곡을 했고

제목은 영화처럼입니다. 사랑에 빠진 순간을 마치 한 편의 영화를 찍은 듯한 감성으로 풀어낸 그런 곡인데요. 자, 벌써 궁금해지네요. 바로 들어보죠. 먼저 마마무의 Four Flowers 그리고 2AM의 영화처럼.

음악 있는 찬여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번 주 신곡 완전체로 뭉친 마마무 2AM 이 두 팀의 노래를 만나봤습니다. 지금 이 IOI도 10년 만에 완전체로 뭉쳐서 만든 곡이 차트 1위를 하면서 너무 큰 사랑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각자 활동하다가 각자 왕성하게 활동하다가 이렇게 오랜만에 완전체로 다시 모여서 앨범 내는 모습 무대에 같이 서는 모습 참 정말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마마무 노래는 참 언제 들어도 어떤 곡도 이 보컬 이 멤버들의 매력이 물씬 묻어있는 그런 곡들인 것 같아요. 2AM도 진짜 얼마만이야. 와, 진짜 오랜만인 것 같죠, 여러분? 이 2AM도 각자 너무 다들 활동 잘하고 있잖아요, 그죠? 창민 씨는 최근에 트로트 경연대회에 나와서 노래에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진훈 씨는 왕과 사는 남자에 출연했는데 아무도 몰라봐서 아쉽다고. 잠깐만, 나도 왕과 사는 남자 봤는데 정진훈 씨를 본 것 같기도 하고 살짝 기억이 안 나네요. 어디에 나왔는지. 아마 무슨 그 호위무사 이런 걸로 나오지 않았나요? 그죠? 그죠? 왕실의 무사 뭐 이런 걸로 나왔죠? 그랬던 것 같아. 아유, 못 알아보다니. 정진훈을 어떻게 못 알아봐요. 영화가 워낙 큰 성공을 거둬서 다른 그 출연자들 캐릭터들이 눈에 너무 확 들어와서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참 이렇게 너무 열심히 잘 활동하다가 멤버들이 다시 이렇게 뭉쳐서 음원도 내고 활동도 하고 참 너무 멋있고 부럽기도 하고 그러네요. 위정희님께서 안녕하세요 중디, 날씨가 좋아 버스에서 몇 정거장 미리 내려 걸으며 음접풍 함께해요. 아, 정희님 너무 잘하셨네요. 진짜 이런 날은 좀 걸어줘야 돼. 이런 날씨는 진짜 밖에 이렇게 햇빛만 없으면 거리 걷는 게 너무 좋거든요. 이런 날 그 지금 이 시간에도 아직 밝잖아요. 약간 미명이 좀 남아 있죠. 아, 이런 때 선선한 바람 맞으면서 걸으면 아우 기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김미라님께서 30년 지기 베프 생일이라 얼굴 보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그 시절 친구가 아직도 제 곁에 있어서 참 행복한 하루입니다. 30년 지기, 야, 너무 좋네요. 더군다나 이 여자분들은 그 오래된 친구들끼리 이렇게 생일도 꼬박꼬박 챙기고 진짜 가깝게 잘 지내더라고요. 자주 만나서 막 수다도 떨고. 저도 사실 아직도 친하게 지내는 제가 그때가 몇 살 때인 거야? 초등학교 때니까. 초등학교 때 친구를 지금까지도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거든요. 거의 뭐 40년 된 친구네요. 그 친구하고 가끔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수다 떨고 그건 하는데 남자들은 생일은 잘 못 챙기겠더라고. 친구 생일 챙기는 건 약간 좀 쑥스럽고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의 우정이 더 이렇게 친근해. 좀 더 돈독한 것 같아. 네. 친구분 생일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박진경님께서 미리 남겨주신 사연인데 오늘 꼭 소개해달라고 남겨주셨어요. 볼게요. 안녕하세요 쭝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기아자동차가 어느 사단법인 기업과 함께 손을 잡고 장애인의 여행 지원을 하는 여행사가 있는데 그 여행 기회를 신랑 덕에 최근에 선정이 돼서 금요일 오늘 6월 12일 1박 2일로 미소천사 이모네로 여행을 왔습니다. 멀리 광주에서 경기도까지 날아왔는데 여행 지원에 차량과 기사와
소액의 경비까지 지원받아 왔어요. 친정아빠를 보내고 한 번도 못 온 납골당을 이번 기회에 다녀오게 됐고 아빠를 보고 나니 괜히 마음이 시큰하고 아른거렸어요. 또한 미소천사가 너무 가고 싶어하던 크나큰 실내동물원도 다녀오게 됐고 그리고 오랜만에 친정 식구들이 모여 밥과 그동안의 회포를 푸는 자리가 마련돼서 지금 가족들과 함께 라디오 듣고 있어요. 늘 많은 제약으로 자주 못 보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를 통해 만나게 돼서 어찌나 반가운지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입니다. 그 즐거운 시간에 음저풍이 함께하고 있어서 더 좋고요. 사랑하는 우리 엄마 윤주 씨 그리고 엄마를 지켜주시는 듬직한 상류 아버지 그리고 하나뿐인 내 동생 진선이 그리고 동생의 짝꿍 제부 승현 그리고 오늘 여행의 히어로 미우나 고우나 신랑 승렬 오빠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의 마스코트 미소천사 도균 우리 모두 오래오래 건행하면서 살아요 사랑해요 S조원업의 김진호씨 S조원업의 김진호씨의 노래 가족사진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유 너무 좋은 시간이시겠네요. 너무 행복하시겠어요. 자 신청해 주신 노래 S조원업의 김진호씨의 가족사진 들려드릴게요.

오늘 하루를 음작품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해 봅니다. 내 마음의 풍경. 내 마음의 풍경. 오늘은 1403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쫑디 안녕하세요. 오늘로써 아들이 입대한 지 한 달이 지났네요. 지난 몇 달 동안 무슨 정신으로 살았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마음이 많이 힘들었는데 내 손 안에 까까머리 꼬마 아들이 국군 장병 아저씨가 되어 받아보는 사진에 울컥. 음저풍과 쫑디와 함께라서 저의 오늘 저녁도 마냥 슬프지만은 않아요. 감사해요. 윤상의 나의 꿈속에서 들려주시면 펑펑 울게요.

내 마음의 풍경 사연 보내주신 1403님의 신청곡 윤상의 나의 꿈속에서 듣고 왔습니다. 이제 입대한 지 한 달이 지났다고 하는데 뭐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전화할걸? 훈련 지나면 자대 배치 받으면 휴대폰 쓸 수 있잖아요. 전화하고 뭐 문자하고 막 그럴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아 참 우리 1403님이 그 입대한 아들이 그 같은 부대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함께 보내주셨는데 입대 전 모습과 머리를 까까머리 머리를 한 모습 같이 보는데 야 아들이 잘생겼네 진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잘생겼어요. 와 좀 좀 눈에 밟히긴 하겠다. 군생활 아마 잘하고 올 겁니다. 군대 갔다 와서 훨씬 더 어른스럽고 늠름한 그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되실 텐데 그때 또 울컥하시겠죠? 진짜 애기였는데. 자, 내 마음의 풍경 이렇게 사연 보내실 분들은요 CPBC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접품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김미라님께서 아들 엄마라 사연이 남일 같지가 않네요. 건강하게 군생활 잘하길 기도할게요. 김지원님께서 이 곡 라디오에서 듣기 어려운 곡인데 감사합니다. 저도 아들이 아직 고등학생이지만 군대 보낼 생각하면 벌써 걱정이. 네. 저는 조카가 아직 초등학생이긴 하지만 그 녀석 군대 보낼 생각하면 설레요. 너무 귀여울 것 같아서 군 입대하는 그 모습도 너무 귀여울 것 같아서 저는 설레요. 이 얘기하면은 그 녀석이 섭섭해할까? 배주원님께서 아드님 건강하게 군생활 하시길 바래요. 얼마나 보고 싶으실까요? 힘내세요. 아유, 참 그 아들 둔 엄마들은 다 이 사연에 공감하는구나. 나는 엄마가 아니라서 내가 공감해주지 못하고 이렇게 혼자 좋아하고 막 설렌다고 그러고 그러는 거구나. 자, 군생활 진짜 잘하고 올 겁니다. 오면서 이 녀석 큰돈 모아서 올 거예요. 기대하세요. 큰돈 모아서 제대하면서 엄마 선물 뭘 사줄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부 마칠 시간이 됐어요. 1부 끝곡으로요. 스웨덴 세탁소의 선셋 준비했습니다. 오늘 2부는 영화와 드라마의 폭삭 빠져수다 마련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2부에 뵐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뚝! 뚝하면 아빠가 한우 사줄게.
2: 정말?
1: 우는 아이도 뚝 그치게 하는 맛. 김천 한우 우뚝. 김천의 청정 자연에서 자란 품질 좋고 맛있는 한우. 우직하고 뚝심 있게 김천 한우 우뚝. 대한민국 1등 한우로 우뚝 서겠습니다.
3: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주님의 품에 맡겨드리며 기도 안에서 부활의 희망을 간직합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영천성당은 그리움이 머무는 자리로 영천성당 묘원 안에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천성당은 미사 중에 세상을 떠난 이들이 주님의 평화 안에 머물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천성당 사무실 054-338-338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4번 주의 성심 홀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 끝에 언박싱. 지금 이 시간에 BTS의 부산 공연이 펼쳐지고 있는 중인 거죠? 아, 부산은 이제 세계인이 손꼽는 국제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알고 보면 부산에도 작은 어촌마을이 있습니다. 마침 해양수산부에서 6월에 여행하기 좋은 어촌마을로 부산의 공수마을과 제주의 하도마을을 선정했는데요. 이 두 마을이 어떤 곳인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먼저 부산의 공수마을은 송정해수욕장에서 차량으로 10분 정도만 가면 나타나는 고즈넉한 동네인데요. 이곳에 사는 140여 가구의 주민들은 대부분 미역과 다시마 같은 그 양식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특산물이 그 유명한 기장미역이라고 해요. 다른 지역보다 맛이 쫄깃쫄깃해서 임금님 수라상에도 오른 이 기장미역을 바로 맛볼 수 있고요. 해양환경 정화를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또 마을에서 운영 중이라고 하니까 작은 어촌마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숨은 명소일 듯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추천 어촌마을은 제주도의 하도마을인데요. 이곳은 제주에서 가장 많은 해녀가 사는 해녀마을입니다. 40년 경력의 해녀와 함께 똑같이 옷을 입은 채 해녀 체험도 할 수 있고요. 또 소라와 문어를 나눠 먹으면서 해녀의 삶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도 들을 수 있으니 이것처럼 특별한 경험도 없겠죠. 또 이 바다, 이 마을에서 바다 건너로 우도의 전경이 보이고요. 해돋이 명소 성산 일출봉과 인접해 있어서 제주의 여름 정취를 만끽하고자 하는 여행객들에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조용한 어촌마을에서 보내는 국내 여행도 멋도 있고 또 맛도 가득한 경험일 텐데요. 지금도 뭐 여행 떠나신 분들 계시겠죠? 어디서든 안전하게 좋은 추억들만 가득 담아 오시길 바랍니다.

0: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2부의 시작과 함께 여러분 하루 끝 언박싱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BTS의 Swim이었습니다. BTS 공연이 오늘 내일 부산에서 펼쳐지는데 와 정말 진작부터 뭐 화제가 됐었고 부산이 들썩들썩 했었죠. 지금 얼마나 북적일까 싶은데 이 부산에 볼거리 먹을거리 참 많잖아요. 근데 그 부산에 여기는 저도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작은 어촌마을 그 공수마을이라고 하는데 다음에 부산 쪽 가면 여기 마을을 한번 꼭 가보고 싶네요. 그리고 저는 이 제주의 해녀마을 하도마을 여기 진짜 꼭 가봐야겠어요. 다른 게 아니라 여기 가면 해녀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끌리는데 저 약간 그 바다에서 스노클링 하는 거 바다에서 수영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해녀 체험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못 해봤어요. 해볼 수, 좀 쉽게 해볼 수 있는 체험이 아니잖아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도 지금 저는 몰랐는데, 야, 꼭 해보고 싶네요. 이두 마을이 6월에 여행하기 좋은 어촌 마을로 선정됐다고 해서 그 마을들에 대한 간단한 정보들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런 곳에서 진짜 조용하게 마을 주민들하고 그 지역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도 먹어보면서 체험도 해보면서 그렇게 보내는 시간이 글쎄 뭐랄까 약간 비현실적일 것 같아. 뭐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 장면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느껴지지 않을까요? 꼭 한번 저도 체험해보고 싶네요. 자, 잠시 후 영화와 드라마의 폭삭 빠져수다 시간 꾸며볼 텐데 영화 드라마 뮤지컬도 좋고요. 주말에 즐기기 좋은 작품들 추천해 주시고 듣고 싶은 그리고 좋아하는 OST 있으시면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요즘 재미있는 영화 많다고 하는데 뭘 봐야 할지 모르겠다면 일단 모여 앉아 수다를 통해 작품을 만나봅니다. 영화와 드라마의 폭삭 빠져 수다. 다시 보고 싶거나 추천하고 싶은 영화, 드라마, 뮤지컬과 듣고 싶은 OST 있으시면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이나 빵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의 추천작들 먼저 만나보셔야죠. 그죠? 오늘도 역시 자 오늘은 월드컵 월드스타의 공연 이렇게 세계적인 움직임이 있는 날인 만큼 영화도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영화 중에 하나를 선택해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영화 대부 갓파더. 이 대부에 대해서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시죠. 저도 사실 최근에 이 대부 시리즈를 다시 한번 1편부터 쭉 한번 봤는데 아유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이 영화를 범죄 영화라는 한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사실 너무 부족하죠. 이 안에 가족의 의미와 삶의 가치를 생각하게 해주는 하나의 예술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마리오 푸조의 1969년 동명 소설이 원작인데요. 이 판권을 구매한 영화사에서 30대 초반에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를 감독으로 낙점을 합니다. 이탈리아계 감독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개런티가 쌌기 때문이었대요. 그러니까 제작사에선 대부가 이 정도로 위대한 작품으로 탄생할 거란 예상조차 못했던 거죠. 그리고 제작사는 감독이 캐스팅한 말론 브란도에 대해선 한물 간 배우다. 알파치노는 너무 무명이다 이러면서 반대했지만 코폴라 감독이 끝까지 밀고 나갔고 말론 브란도가 볼에 화장지를 물어서 턱을 불룩하게 만들고 쉰 목소리를 내며 연기하자 영화사에선 결국 감탄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파치노는 아버지의 자리를 이어받는 막내 아들 마이클 역할을 통해 스타덤에 오르게 되죠. 대부 2편에서는 이 알파치노가 점점 냉혈한으로 변해가거든요. 아우 그 연기도 정말 너무 대단하고 이 대부 1편과 2편은 영화사 최고의 2부작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대부 이 전반에 흐르는 OST가 있었기 때문에 완성됐다고 할 수 있죠. 이탈리아의 거장 니노 로타가 음악 감독을 맡아 탄생시켰습니다. 유명한 사랑의 테마는 뭐 언제 들어도 너무 좋고 또 처연한 느낌마저 드는데 이 멜로디에 가사를 붙여서 Speak Softly Love라는 곡으로 만들어져서 앤디 윌리엄스가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부처럼 한 인물이 맨손으로 거대한 가족 왕국을 일으켰고 누가 이 제국을 이어받을 자격이 있는가 뭐 이런 저울질 속에서 이야기가 펼쳐지는 우리나라의 또 재밌는 드라마가 있었죠. 여러분들도 아마 다 보셨을 것 같아 왠지. 재벌집 막내 아들. 어후, 진짜 저도 너무 재밌게 봤던 드라마인데 이성민 배우가 연기했던 진양철 회장님. 글쎄 한국판 대부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놀라운 연기를 보여주셨죠. 이 회귀해서 시간여행을 떠나온 막내 손자가 다른 자식들 다 제치고 후계자로 떠오르는 이야기도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이 영화는 이 드라마는 90년대가 배경이라서 서태지와 아이들 노래도 등장해서 또 추억 돋게 했었고 OST로 폴킴의 노래 기적같은 너가 또 사랑받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럼 저의 추천작 속 OST 두 곡 함께 듣고 갈까요? 먼저 영화 대부 OST 중에 앤디 윌리엄스가 부른 Speak Softly Love 준비했고요. 이어서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OST 폴킴의 기적같은 너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영화와 드라마에 폭삭 빠져 수다. 오늘 저의 추천작들은 세계적인 명작 대부와 우리나라 드라마죠. 재벌집 막내 아들 이 두 작품 그 음악들 함께 만나봤습니다. 먼저 대부 이 작품은 3시간 정도 되거든요. 러닝타임이 엄청 길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도 길게 안 느껴져요. 그 정도로 영화에 몰입하게 되고 너무 재밌게 그 3시간을 즐길 수 있는 작품인데 진짜 그래서 그런지 대부 다 보고 나면 뭔가 그 위대한 서사 한 편을 만난 것 같은 그런 감동까지 막 느껴지거든요. 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 진짜 안 본 사람들 너무 부럽다. 와, 처음으로 이 작품을 보는 그 감동, 와, 저도 다시 느껴보고 싶긴 한데 어쨌든 진짜 강추하는 작품입니다. 1, 2편이 다 너무 좋고요. 이 두 편을 한꺼번에 다 보려면 좀 주말엔 가능하겠다, 몰아보기. 예, 1편 보고 나면 2편이 너무 궁금해서 너무 보고 싶어서 참기 힘든 그런 작품일 테니까 주말에 한번 날 잡고 1, 2편 몰아보기 해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재벌집 막내 아들 이 드라마 여러분들 다 보셨죠? 안 보신 분들 계신가? 다 보셨다의 한 표. 진짜 너무 좋은, 너무 재밌는 작품이죠. 이성민 씨의 연기에 약간 소름까지 돋는, 그리고 송중기 씨의 연기도 너무 뛰어나고, 여기 드라마에서 장소은의 아내 역할로 박지연 배우가 나왔었죠. 이 박지연 배우가 그때는 이 작품이 거의 이 팬들하고 만나는 첫 작품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신인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 뒤 몇 년 사이에 아주 스타가 됐습니다. 주말에 혹시 이 두 작품 안 보신 분들 계시다면, 아니면 재밌는 거 뭐 없을까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두 작품 한번 챙겨보셔도

지금까지 몇번 봤을까? 몇 번 봤을까? 한 10번은 봤을 거예요. 진짜. 이번 주에 또 화제의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바로 스티븐 스필버그의 신작이죠. 디스클로저 데이. 숨겨진 외계 생명체에 대한 비밀을 둘러싸고 펼쳐지는 이야기라고 하는데 아 스필버그 감독 영화라면 사실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가서 보게 되는 감독님이잖아요. 오랜만에 이 영화를 찍으신 것 같은데 그것만으로도 꼭 한번 보고 싶어지는 영화네요. 그리고 참교육이라는 OTT 드라마가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화제입니다. 주연을 맡은 김무열 배우에게 쏟아지는 글로벌 관심이 아주 폭발적이라고 하는데 무너진 교육 현장을 바로잡는 이야기죠. 김무열 씨의 연기, 액션 연기가 특히 또 더 대단한 그런 작품입니다. 저는 이건 참을 수가 없어서 처음 1편 보고 너무 재밌어서 이틀 만에 다 본 것 같아요. 너무 재밌으니까 여러분들께도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드라마입니다. 자, 여기서 노래를 한 곡 들려드릴 텐데 3042님께서 여름에 들어도 추울 것 같은 노래 드라마 스카이캐슬 OST 들려주세요 하시면서 하진의 We All Lie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함께 들어볼까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영중입니다. 영화 드라마에 폭삭 빠져 수다 함께하고 계신데요. 배주원님께서 저도 참교육 주말에 보려고요. 볼까 말까 했는데 재밌다고들 하시니 봐야겠어요. 꼭 보세요. 진짜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드라마가 그 OTT 사이트에서 그 비영어권 드라마 중에 전 세계 1등 현재 1위입니다. 1위 전 세계.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굉장히 사랑받고 있는, 다들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 드라마라는 뜻이죠. 진짜 이 교육 관련된 문제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소재인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는 게 바람직한 교육이 될지 어른들은 항상 그게 고민이잖아요. 그 고민에 대한 해법이 뭘지 사실은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어서 그 해법을 찾느라 이렇게 우왕좌왕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어른들의 마음을 이 드라마 참교육이 제대로 시원하게 약간 해소시켜주는 느낌?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을 드라마에서 보여주니까 약간 대리만족?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참교육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추천작들, 추천 OST들 만나보죠. 8458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울 엄마 아빠의 학창시절을 엿볼 수 있는 영화 써니나 세시봉 좋아하는데요. 써니의 OST 보니엠의 써니 오랜만에 듣고 싶네요 해주셨어요. 그리고 7471님께서 저는 영화 맘마미아 재밌게 봤어서 늘 생각이 납니다. OST도 자주 흥얼거리게 되네요. 아바의 댄싱 퀸 신청해요. 이렇게 두 분이 추천작 그리고 OST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두 분의 추천곡들 함께 들어볼까요? 먼저 8458님의 추천곡 버니엠의 써니 그리고 7471님의 신청곡 아바의 댄싱 퀸.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영중입니다. 영화와 드라마에 폭삭 빠졌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추천작들 함께 만나볼게요. 먼저 김혜영님께서 혼자서 운전하며 퇴근할 땐 창문 닫고 음접풍 틀고 어깨 으쓱 엉덩이 실룩 신나게 같이 부르는 나만의 디스코장. 네, 금요일이라 퇴근길이 조금 막힐 것도 같은데 이런 때는 이렇게 좋은 음악들 함께 하면서 이 라디오에서 들려주는 재밌는 이야기들 또 수다 같이 떨면 운전이 지루하지 않죠. 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춤 신나게 출시돼 안전운전. 배주원님께서 저는 이곡 써니만 들으면 어릴 때 롤라장 갔던 생각이 나요. 아, 저도 한 롤라 했었는데. 저도 롤라장 갔던 기억이 나네요. 아, 참. 근데 가다가 어느 순간 그 롤라장에 무서운 형아 누나들 무서워가지고 못 갔었어요. 아, 이게 그렇게 아쉽더라고 이게. 네, 롤라장에서 뒤로 타는 것까지 마스터를 했어야 되는데 뒤로 타는 걸 마스터를 못했어. 롤라장은 뒤로 타야지 멋인데. 아, 정말. 형 누나들이 좀 무섭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게 참 아쉽네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추천작들 만나볼까요? 이번엔 9107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쫑디, 최근에 장근석 씨 예능 프로그램 나오는 거 보니까 예전에 장근석 씨 영화 즐거운 인생이 생각났어요. 이준익 감독님 영화인데 정진영, 김윤석 배우님이랑 밴드를 하는 이야기거든요. 극중 밴드 이름이 활화산이고 장근석 씨가 보컬이었어요. 활화산에 터질 거야 듣고 싶어요. 와, 이 영화 못본 영화다. 일단 그러면은 이 노래 들어보고 노래가 좋으면 한번 볼까 볼지 말지를 저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2601님께서 저는 가끔 기분이 우울하면 화이트 칙스 같은 코미디 영화를 보는데요. 화이트 칙스의 마룬 5의 This Love가 흘러나옵니다. 듣고 싶어요 해주셨어요. 이 영화도 제가 안본 영화네요. 이 마룬 5의 노래가 나온다면 음악은 일단 합격인데 말이죠. 영화는 어떨지 궁금하긴 하네요. 자, 그럼 두 분의 추천곡들 함께 들어볼까요? 8458님이 추천해주신 영화 써니 OST, 아니 써니 OST는 아까 했죠. 9107님이 추천해주신 영화 즐거운 인생 OST 활화산에 터질 거야 준비했고요. 이어서 2601님이 추천해주신 영화 화이트 칙스 OST 중에 머른 5의 This Love

이지영님께서 오랜만에 This Love 오늘 유난히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해주셨습니다. 자, 음악 있는 찬의 풍경 김형중입니다. 영화와 드라마에 폭삭 빠졌수다 함께하고 계신데 이번에는 6139님이 추천해 주신 곡이 있어요. 로버트 레드포드와 미셸 파이퍼 주연의 영화 Up Close and Personal에 나온 셀린 디온의 Because You Love Me 신청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아, 이 영화도 진짜 오래된 영화인데 아, 저도 이 영화를 안 본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는 배우들인데 갑자기 옛날 영화가 땡기는 요즘 같은 때 제가 놓쳤던 이런 영화 챙겨보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OTT 찾아봐야겠어요. 자, 6139님이 추천해 주신 영화 Up Close and Personal OST 중에 셀린 디온의 Because You Loved Me

영화 Up Close and Personal OST 셀린 디온의 Because You Love Me 6139님의 추천곡 함께 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하고 인사 나눌 시간이 벌써 됐어요. 두 시간이 오늘 또 특히 더 빨리 간 것 같네요. 자 끝곡으로 3235님이 추천해 주신 곡 함께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 풀 몬티 영국의 실직 남성 노동자들의 댄스 쇼를 보십시오. 영화에 삽입됐던 핫 초콜릿의 You Sexy Thing 신청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아, 풀 몬티도 너무 좋은 작품인데 저도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자, 3235님의 추천곡 영화 풀 몬티 OST 중에 핫 초콜릿의 You Sexy Thing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주말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에도 음저풍 함께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모두 최고였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신부님 강론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2: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5번. 사랑의 성신.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하루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당신을 위한 BGM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드론 부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교육장 드론 일종자격증 무료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교육으로 미래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주님의 품에 맡겨드리며 기도 안에서 부활의 희망을 간직합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영천성당은 그리움이 머무는 자리로 영천성당 묘원 안에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천성당은 미사 중에 세상을 떠난 이들이 주님의 평화 안에 머물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천성당 사무실 054-338-338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9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신부님 방금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0: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199번, 예수 마음,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예수 성심이여, 누군가를 위로하느라 애쓴 마음을 품어주소서.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느라 지친 귀를 쉬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느라 메마른 가슴에 당신 사랑의 샘물을 흘려주소서. 제가 당신을 찾기 전에 이미 저를 기다리고 계셨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예수 성심 대축일에 붉은 장미 한 송이를 오솔길 가족님들과 사제들의 마음에 살며시 놓아드리고 싶은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도 오솔길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당신 이름의 석서용의 목소리로 듣고 왔습니다. 예, 오늘은 예수 성심 대축일인 거 다들 아시죠? 예, 예수님이 가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은 내가 나를 위해서 뭘 할지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먼저 생각해 보아라. 와, 갑자기 오늘 또 그 생각이 나서 묵상을 좀 했네요. 신앙은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요? 사랑도 용서도 위로도 평화도 먼저 많이 받아본 사람이 나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모두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사랑도 받고 또 돌봄을 받는 양한 가운데 예, 한 마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00원 드는 문자 샵1053이나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방으로 들어오셔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이고요.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문자 볼까요? 4908님, 네, 수녀님 생각나서 들어왔어요. 네, 지금까지 밥 먹을 시간도 없었네요. 속도 쓰리고 조금 어지럽기도 하고요. 밥 먹으면서 잘 경청하겠습니다. 새로운 걱정이 하나 생겼는데 생각해 보고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수녀님 하셨어요. 와, 무슨 걱정이길래 이렇게 뜸을 들이시나요? 다음 주 말씀해 주신다니까 기다려 볼게요. 그리고 생각해 보고라는 그 말이 참 밑줄을 그어드리고 싶네요. 뭐든지 뭐가 또 걱정스럽거나 뭐가 불만스럽거나 뭐 이런 게 마음속에 떠오르면 사실은 금방 누구에게 확 얘기해버리는 것보다 이렇게 조금 뜸을 들이면서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뭘 원하시지 하는 것도 참 좋은 생각입니다. 예, 다음 주에 무슨 생각을 하셨었는지 기다릴게요. 네, 푸른 하늘 사무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수 성심 대축일에 오늘도 일을 조금 일찍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함께 됐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걸어가는 날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유, 뭐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생각하고 싶지만 때로는 내 어떤 아집이나 고집이나 뭐 이상한 생각이 또 끼어들어가지고 주님은 저리로 내던져버리고 내 생각에 골몰해가지고 씩씩거리다가 저녁편에나 돼서 아이쿠 아이쿠 내가 왜 이랬을까 뭐 이런 때도 있잖아요. 저는 가끔 그러는데요. 예, 예수님 사랑은 뭐 늘 우리를 떠나지 않으니 제가 마음의 방향을 딱 돌리면 항상 거기 계시는 주님이시죠. 그래서 감사드리게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예, 하하 대사님, 네, 세실리아 수녀님 오늘도 오솔길 함께 산책합니다. 아침 일찍 포항으로 출장 갔다가 서울로 올라오면서 졸음 쉼터에서 잠깐 문자 남기고 듣기 모두입니다. 와, 포항, 아이고, 멀리까지 갔다가 이제 또 서울로 올라오시는군요. 예, 졸음 쉼터에서 잠깐 약간 쉬시는 거 정말 좋죠. 졸다가 또 사고 나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또 이렇게 방송에 예, 오솔길 같이 걸으시려고 귀 쫑긋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유, 오늘은 좀 쉬시는 마음으로 정말 듣기 모드로만 하시고 문자 안 하셔도 되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예, 무사히 잘 운전 조심조심해서 서울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팍스가 부릅니다. 주님의 계절.

박스의 주님의 계절 듣고 왔습니다. 예, 2037님, 네. 오늘은 대한민국이 하나 되는 하루였네요. 남녀노소 누구나 가슴 벅차게 응원했던 월드컵 1차전을 역전승으로 이겼어요. 오늘은 모든 사람이 들뜬 마음으로 불금을 보낼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월드컵도 중요하지만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네시의 기도의 우설길 들어왔어요. 네, 감사 기도 드리러 오셔야죠. 네, 아 이게 불금인데 네 월드컵 1차전 역전승으로 이겼다는 걸 저는 오면서 깜빡하고 그 저는 참 축구를 좋아하고 다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오늘은 막 바쁜 일들이 막 있고 선생님들하고 모임도 있고 그래서 잊어버리고 있다가 전철 안에서 우연히 이렇게 검색을 뭘 하다가 어? 월드컵? 어떻게 됐지? 하고 보니까 어머 역전승이네요. 정말 2-1. 아유 너무나 잘했어요. 수고하셨어요. 우리 선수들이. 예, 자, 이거 월드컵 하면은 옛날 2002년이 생각나잖아요. 뭐 그 난리를 치면서 온통 정말 열광에 들떴던 그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아이고 이번에도 좀 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렇게 문자까지 올려주신 2037님도 어지간히 정말 열정적인 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유스티나님, 아이고 이분도 네 수녀님 오늘 월드컵 축구 경기 이겨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들도 오늘 오 필승 코리아 외치면서 어린이 집에 갔는데요. 저도 회사에서 보는 시간을 마련해줘서 즐겁게 봤어요. 모두 즐거운 주말 주일 되세요. 어머 아드님이 너무나 이쁘네요. 어린이 집에 가면서 이렇게 정말 유니폼도 위에 뭐 티셔츠도 입고 또 우리 대한민국 국기를 또 이렇게 딱 앞에다가 이렇게 해서 또 사진 찍고 그렇게 또 인증까지 하고서 어린이집 갔나요? 와 이러니까 이런 열성들이 있으니까 이겼나 봐요. 아유 너무 이뻐서 좋으네요. 정말 사진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빼꼼히 태극기 너머로 얼굴 반만 보여줬네요. 귀공자 같은 얼굴이네요. 예, 고맙습니다. 튕겨벨님, 찬미예수님, 치과 와서 진료 대기 중에 들어요. 끝까지 듣진 못하겠지만 마음은 함께합니다 하셨어요. 그러게요. 치과 진료 중에는 뭐 안 되잖아요. 입 딱 벌리고 선생님하고 같이 진료를 하시는데 아이고 마음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문자만 보내주신 것만도 너무 감사하고요. 네, 지금쯤은 뭐 진료 중이실 것 같기도 하네요. 진료 잘 받으시고 이제 또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티나님, 네, 어서 오세요. 예, 아는 지인 박인경님 어머니께서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오늘 발인이라고 울면서 전화 왔네요. 하느님 품으로 잘 가셨으리라 생각하며 복지기도 드렸답니다. 오솔길 가족분님들 화살기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아유 그렇군요. 오늘 발인이면 이미 이틀 전에 하늘나라로 가신 거잖아요. 예 주님, 예 박인경 어머니 영원한 안식을 빌어주소서. 아멘. 아유 이렇게 날씨 좋아서 그래도 발인이 참 괜찮습니다. 비 오는 소식이 없어서 예, 뭐 슬픈 마음으로 가족은 다들 그러시겠죠? 그래도 주님께서 아마 천국에서 꼭 안아주셨으리라. 평소에 정말 자녀들 때문에 가족을 위해 희생하신 모든 걸 다 갚아주시길 기도합니다. 예,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최보병 사무엘 형제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녀님. 저는 최보병 사무엘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기도를 청하는 것은 하나뿐인 사랑하는 동생이 오늘 아이를 출산합니다. 수술로 출산하게 되는 아이지만 귀한 생명이 동생의 가정에 찾아오게 된 것에 감사하며 정말로 아름답고 귀한 아이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세요. 또한 이 세상에서 자라고 있는 모든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기를 바라며 동생의 가정과 저희 부모님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들도 신앙의 빛을 받고 신앙 안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8783 3위일 형제님. 예, 동생이 아기를 출산했군요. 와, 주님의 축복 속에서 탄생을 했으니 얼마나 기쁠까요? 이렇게 가정에 새 생명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저도 축하드립니다. 아기와 산모의 건강을 주님께서 꼭 지켜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온 가족이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을까요? 생각하면 제 마음도 기쁘고 설레네요. 노심초사 부모님 마음은 온통 아기에게 쏠려 있었는데요. 사실 신생아를 돌보는 일, 아이고 무척 힘들잖아요. 밤에 잠도 안 자고 계속 빽빽빽 울고 노심초사 정말 밤잠 설치면서 그래도 아기가 하루가 다르게 예쁘게 크는 걸 보면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린다고 하잖아요. 와, 그 고통 못 느낀다고 하니 이게 또 부모님들의 마음이겠죠. 예, 외삼촌인 사무엘님의 마음도 얼마나 조카가 예쁘고 무탈하게 잘 자랄 수 있길 기도하는 마음일지 짐작이 갑니다. 예, 사무엘 형제님의 동생과 아기가 은총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면서 잠시 기도 바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무엘 형제님의 가정에 새 생명의 기쁨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쁜 아기를 출산한 동생과 새 생명을 품에 안은 가족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보살펴 주소서. 산모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아가도 주님의 축복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게 하소서. 특별히 아직 신앙을 갖지 못한 가족들의 마음에도 당신의 빛을 비추어 주소서. 주님의 사랑을 만나 믿음의 기쁨을 알게 하소서. 언젠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미하며 살아가는 성가정이 되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화목함을 나누며 살게 하소서. 아멘. 예, 기쁜 마음으로 함께 노래 들어볼까요? 심플리시티의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네, 여러분이 소망하는 기도 사연 기다리고 있어요. 작은 바람도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은총을 내려주시죠. 음성기도 신청하실 분은 100원 되는 문자 샵 1053에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꼭 필요해요 하는 그런 문자 있으면 더 좋겠죠. 네. 예, 프로라널 사무엘님, 아이고, 오늘 주인공이셨는데, 음성기도, 예, 문자로 또 올려주셨네요. 하하, 하하하하. 예, 사연의 주인공 사무엘입니다. 아이가 무사하게 잘 태어났으니, 예, 감사드리고, 이제 이렇게 대독을 통한 음성기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평화를 빕니다. 하셨네요. 그러게요. 사무엘님, 뭐, 목소리를 딸라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멋진 분이 대신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뭐, 기도의 오솔길, 우리 가정님들은 다 기도를 하고 계실 테니까, 네. 아무튼, 아기가 태어나면 너무너무 진짜 온 가족이 얼마나 큰 축복으로 마음이 온통 아기에게 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축복입니다. 무럭무럭 잘 자라길 바라고요. 이렇게 좋은 문자 올려주셨기 때문에 더욱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기쁨을 나누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황베드로님, 네, 수현님 안녕하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청취합니다. 축구 경기 엄청 짜릿하게 이겼습니다. 아유, 네, 정말... 아, 지면 정말 안 되죠. 네, 이겨야죠. 어떻게든지 해서 승리, 뭐, 4강까지는 좀 어렵더라도 뭐 8강, 16강은 가야 되지 않겠나요? 주님께서 꼭 도와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아무튼 기쁜 마음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5487님, 다들 축구 보셨군요. 수녀님도 축구 좋아하시나요? 저는 진짜 좋아하는데 오늘은 바빠서 끝나고 결과만 봤네요. 유유, 아이고, 뭐 끝나고 결과만 봐도 어딥니까? 저는 사실은 축구 경기를 전에는 끝까지 다 이렇게 중계방송하면 보고 그랬는데요. 이젠 정말 웬일인지 너무 가슴이 조마조마해가지고 선생님들하고 못 보겠어요. 그래서 몇 명이 가다가 아우 나 가슴 떨려서 못 보겠다 하면서 슬슬 다 일어나는데 저도 그런 사람 중에 요즘은 한 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남아서 그래도 태극기 흔들면서 막 이제 하는 분들 우리 선생님들 계시

계신데요. 아,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결과만 저도 봅니다. 그래서 이겼구나. 그러면 좋고 또 졌으면 아유 할 수 없구나. 그렇구나. 뭐 이런 정도로. 아, 네, 참 스포츠는 어떤 때는 우리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는 좋은 매개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희노애락이 막 갈라지죠. 네. 아무튼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네. 이기형님, 네, 어서오세요. 서울에서 11시부터 각자 일 보고 아내와 파오로와 같이 인천집으로 가기 전 출석 후 가족들과 함께 듣기 모드로 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이제 그러면 차 안에서 한 가족이 다 같이 듣는가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네, 하늘이도 또 귀가 쫑긋해서 또 듣고 있겠네요. 예, 오늘도 또 하루를 마무리 잘 하시면서 축복 속에서 주님과 함께 편안한 하루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준비한 기도 함께 마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제들을 부르시어 복음을 전하고 성사를 집전하며 주님의 백성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사제들의 마음을 늘 당신 성심 안에 머물게 하시어 지치고 힘든 순간에도 처음 부르심의 기쁨을 잃지 않게 하소서. 복음 말씀을 전할 때에는 주님의 진리가 담기게 하시고 고해소에서는 자비의 얼굴이 되게 하시며 제대 앞에서는 겸손한 사랑의 봉헌이 되게 하소서. 외로울 땐 위로가 되어주시고 고단한 순간에 힘이 되어주소서. 실망과 어려움 앞에서는 희망의 빛을 비추어주소서. 특별히 병고와 노쇠함 가운데 있는 사제들과 선교지와 열악한 곳에서 봉사하는 사제들, 그리고 우리 곁에서 묵묵히 사목하는 모든 사제들을 주님의 손길로 지켜주소서. 예수 성심의 사랑으로 사제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모 마리아의 전구로 착한 목자의 삶을 항구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소서.

나정신 최은영 프로젝트 노래로 주님을 만나면 듣고 왔습니다. 예,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하고 싶은가요? 밥 차려주고 싶은 분도 계시겠죠? 네. 아, 1462님, 네, 응원 문자네요. 사무엘 형제님 축하해요. 아기가 무럭무럭 자라서 주님 영광 드러내길 바랄게요 하셨어요. 그 가족에게도 큰 기쁨이 될 문자입니다. 그리고 티나님, 사무엘님, 천한 하느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항상 가족들을 챙기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요즘 다 본인 살기 바쁘고 힘든데요. 출산하는 동생과 또 태어난 아기가 모두 건강하길 함께 기도합니다. 사무엘님 경사네요 하셨어요. 그러게요. 요즘 나 아기들 안 날려고 막 그러는 가정이 많은데 정말 경사죠. 또 나라에 또 한몫한 거예요. 계혜정 스텔라님, 네, 어서 오세요. 아멘. 조카의 출산을 축하드리며 조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성가장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하셨어요. 네, 스텔라님 건강 잘 유의하시고요. 네, 오늘도 잘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069 하나님 정말 오랜만에 오셨는데 제가 요즘 사연 참여를 못하지만 휴대전화를 새로 바꾸고 처음 보내는 문자는 기도의 오솔길이어야 하기에 새 휴대전화로 인증문자 보냅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할 정도로 바쁘시거나 인간적인 의지가 약하다 보니 자신의 건강을 뒷전으로 두고 일하시는 신부님들의 육체적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신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영육간 건강하게 사목활동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셨네요. 와,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시다 보면 건강이 막 나빠지는데도 그걸 모르고 막 사목을 하신데 열중하시는 분들 계신데 네, 좋은 말씀 고맙고요. 기도 계속해서 해주세요. 8755님, 저희 남편이 웬만하면 안 아픈 강철 체력인데 밤새 오한 때문에 너무 고생을 했어요. 출근하면서 병원 꼭 갔다 오라고 하고 나왔는데 안 갈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럴 나이가 아닌데 하고 점점점 하셨는데 맞아요. 예. 아우, 얼른 전화하세요. 갔냐고. 예, 얼른 낫게 수녀님 기도해 주세요. 와, 강철 체력이라도 아플 때가 있죠. 너무 무리를 하셨나요? 오한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꼭 병원 가서 얼른 이게 감기 몸살인지 아니면 뭔지 진단받고 뭐 필요하다면 약도 잡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남편 되시는 분 이름이 없어서 그냥 8755님 남편하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솔길 단상 들어가겠습니다.

오솔길 단상. 향기 나는 사람.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사제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들의 냄새가 나는 목자가 되십시오. 처음 들으면 조금 우스운 표현 같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좋은 향수를 뿌리고 싶어하지 양 냄새를 풍기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교황님은 사제가 책상 앞에만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 기뻐하는 사람 곁에도 울고 있는 사람 곁에도 병실과 장례식장과 시장 골목에도 함께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어마어마한 궁전보다 평범한 사람들 사이를 걸으셨고 우아하고 완벽한 사람들보다 상처입은 사람들 곁에 더 오래 머무르셨습니다. 교황님은 사제들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라고 하기보다 사람들의 땀과 눈물까지 함께 품어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곁에서 묵묵히 그 사명감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제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자도 가난한 이들도 다 함께 보듬어 이 지상에서 먼저 하느님 나라를 미리 알고 느끼고 맛보게 하는 일은 주님의 축복을 부르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네, 문자가 몇개더 남아 있었는데요. 53, 5387님, 와이프 말안 듣고 안 간다고 그러셨네요. 그리고 0383님, 어머, 그럼 신부님들 오늘 사제의 성화의 날이라 단체로 축구 못 보셨나? 개인으로 다 보셨겠죠? 안 보신 분도 계시지만, 네, 안경은 스테파노님 또 늦게나마 인사를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사실 촛불은요, 혼자 타지만 누군가 바람을 막아주어야 더 오래 빛을 낼수 있듯이 사제들도 신자들의 기도 속에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치는 기도가 사제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주님의 성심 안에서 축복과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곡으로 포가 부르는 성전이 되리라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기도의 요솔길, 저는 성바오로 딸수의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였습니다. 평화로운 저녁 되세요.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반야월 성당 보좌 조원포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성심 대축일과 사제 성화의 날에 대해서 생각하니 예전에 재미있던 한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어떤 할머니께서 손자와 함께 성당에서 주보 보는데 손자가 할머니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할머니, 사제 성화의 날이 뭐예요? 그러자 할머니는 손자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제 성화의 날이란 신부님께서 신자들에게 성내고 화내는 날이야. 성화. 신부님이 신자들에게 성내지 말고 화를 덜 내게 기도드리자. 사제로서 살면서 성내지 말고 십자가를 겸손히 지기보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제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며 제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모습을 발견하고 납니다. 제 모습을 볼 때마다 제자리로 돌아가야지 하면서도 그 속도가 더딜 때가 많습니다. 제 부족한 부분을 보며 주님께서는 당신이 맡기신 양떼를 잘 돌볼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복음을 통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내가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그 십자가는 무겁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힘들고 고된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분명 힘든 순간이 찾아오겠지만 그분께서 그것을 함께 지고 가는 은총도 또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성심 대축일을 맞아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그분과 함께 성실히 지고 가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불평하지 않고 그 길을 열심히 걸어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을 조금씩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거룩한 마음으로 그분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기쁜 날 되길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반야월 성당 보좌 조원포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조원포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

0: CPBC FM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 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성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손을 사용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알람을 끄고 문을 열고 밥을 먹고 누군가에게 인사를 건네기도 하는데요. 너무 익숙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지만 손은 참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쩌면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마음보다 먼저 움직이는 게 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미술 작품 속에서도 손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의 손과 인간의 손이 닿을 듯 말 듯 마주하고 있는 미켈란젤로의 아담의 창조는 서양 미술사에서 가장 유명한 손이라 할 수 있는데요. 끝내 닿지 않는다는 게 인상적인 그 그림처럼 어쩌면 우리도 이루고 싶은 무언가가 있기에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재밌는 건 신의 손이라는 표현이 축구 역사에도 남아있다는 건데요. 누군가에게는 창조와 희망의 상징이었던 것이 누군가에겐 논란의 순간으로 기억되는 걸 보면 같은 손이라도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손이란 참 많은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비밀 DJ입니다. 오늘 고해소 첫 곡으로 코리아나의 손에 손잡고 듣고 오셨습니다. 네, 손이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 교수님께서 문화의 전당 사장으로 계실 때 기획했던 공연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그거는 12명의 피아니스트를 가지고 이제 함께 했던 공연인데요. 24 Hands라고 해서 이제 피아니스트의 손에 집중해서 사진을 찍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또 함께 했던 공연이더라고요. 손이라는 게 참 많은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손으로 참 많은 것들을 하니까요. 신학적으로도 사제의 손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재병을 성체로 축성할 수 있는 바로 그 손인 거죠. 손이라는 것 그래서 너무나 우리가 되게 느끼는 게 많기도 합니다. 또 작년에 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로마에 갔을 때 시스티나 성당에 가서 그 그림을 한참 동안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뭐라고 할까? 그런 부분들이 이 천장에 그려져 있고 사람들이 많고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을 넘어서 우리에게 다가온 그 부분들, 우리 역시 그렇게 창조된 작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또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또 하느님의 뜻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월드컵이 이제 오늘 열리잖아요. 신의 손 하면 떠오르는 그것은 바로 마라도나였죠. 지난번 월드컵은 축구선수 메시가 이끄는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했고 이번 월드컵은 또 어떻게 될까 우리가 또 지켜보게 되는데요. 미켈란젤로의 그림 속 신의 손은 끝내 닿지 않았지만 축구장 위에서는 늘 누군가가 그 간격을 좁히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바로 그렇게 개막한 오늘 앞으로 한 달 동안 어떤 손이 또는 어떤 발이 기적 같은 순간을 만들게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대한민국 대표팀의 선전을 응원하면서 우리가 또 한 마음으로 또 함께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6월 12일자 비밀들을 열어보기에 앞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의 비밀이 열리는 비밀 고민 상담소,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비밀을 나누고 그 비밀 사연을 풀기 위한 미션을 드립니다. 편안한 비밀 고백을 위해 사연자와 DJ 모두 익명으로 운영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비밀 사연 보내시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샵 1053, 샵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비밀 사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비밀 고민들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고 정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비밀 고민들 모두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마음속엔 평안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2PM의 Hands Up.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의 수업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의 수업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그럼 비밀 사연 만나볼게요. 6001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성당에서 예비신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신앙을 준비하는 시간이 깊어질수록 마음속에 오래 묵혀둔 것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하루빨리 저의 죄를 고백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한데 고해 성사는 세례를 받은 신자만 할 수 있는 걸까요? 예비신자 신분으로는 고해 성사를 받을 수 없다면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왠지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세례를 받고 싶은데 세례를 받기 전까지 이대로 무거운 마음을 안고 가도 괜찮은 건지, 또한 세례 이후에 고해 성사를 해도 늦지 않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얼른 죄를 털어내고 가벼워지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커서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 무겁게 느껴집니다. 비밀 사연 잘 들었습니다. 예비 신자 신분으로는 고해 성사를 받을 수 없는지, 세례 이후에 고해 성사를 해도 늦지 않은 건지 물어봐 주셨습니다. 깨끗한 사람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 되게 우리가 원하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건 사실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체감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들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능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깨끗해진 사람이면 사실 하느님이란 존재가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저는 사제품 받을 때보다 부제품 받을 때 사실 더 마음에 가지고 있던 감정이 컸는데요. 왜냐면 제가 좀 방황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부제품 받을 때 사실 너무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었어요. 사실 저는 너무나 큰 죄인이고 지금도 신부로 살아가고 있지만 제가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권한을,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는 다만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제가 사제로 살아가기에 합당한 인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항상 마음속으로는 그런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주님의 손 대신 제가 그 역할을 하면서 이 부족한 제가 주님의 제단에서 미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도 또 주님께서는 그런 저를 용서하실 것이라 조금 믿으면서 죄책감을 가지기도 하지만 또 그 용서의 힘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라는 성사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세례성사예요. 세례성사 이전에 다른 성사를 받을 수는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사연자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마음, 그 갈망이 어쩌면 세례성사 받는 당일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의 은총으로 다가오는 준비된 마음일지도 모르겠어요. 세례 자체는 인생에 있어서 딱 한 번 모든 죄를 씻어주는 그리스도교의 입문 성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세례 이전에 지은 모든 죄가 세례 성사로 용서받는다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항상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고 그 무거움을 안고 살아가고 싶지 않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내가 어디 가더라도 떳떳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지만 그건 세례받고 나서도 마찬가지로 무거움을 안고 살아가야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무겁지 않게 살려고 노력하겠지만 이 현대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성찰하다 보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 중에도 정말 성찰 잘하시는 분들은 거기 안에서도 또 내 마음에 조금 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가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분들을 보면 저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스스로 반성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미션은 지금 이 마음 그대로 하느님께 기도하는 직접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세례성사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마음일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세례성사를 받을 준비가 안 된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성사를 받을 준비가 더 잘 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편 5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깨끗한 마음을 제게 만들어주시고 굳건한 영을 제 안에 새롭게 하소서. 네, 예비신자 기간 잘 준비하셔서 정말로 세례받는 당일에 큰 은총 받으시면서 그렇게 나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샵 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아이유의 마음을 드려요.

여기는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저는 여러분의 익명 DJ 신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의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 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드릴게요. 5683님, 지하철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길을 헤매고 계신 것 같아서 어디 가시냐고 물어봤더니 딸 병문안 간다고 하시면서 주소를 보여주시더군요. 제가 길 안내해드리고 지하철 어디서 어떻게 타야 하는지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이거 천주교에서 말하는 선행 맞죠? 네, 선행 맞죠. 사실 요즘에는 길 물어보는 것도 사실 다 불편해서 길 물어보는 사람이나 길을 물어보는 것을 응답해주는 사람이나 뭔가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아, 이것도 사이비가 질문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또 느끼면서 어려운 건데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정말로 큰 선행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께서도 이제 딸 병문안 가셔서 오는 길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고맙더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작은 사실 선행을 받고 선행을 줄 때 이미 우리가 가진 것들, 그것이 정말로 큰 은총이고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 엄청난 선행이 아니라 사실 일상의 작은 선행이 이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만들어주는 건 아닐까 하면서 오늘 또 느끼신 그 부분 속에서 또 기쁨 속

0: 네, 그 전주독 미팅이 많아서 커피를 많이 마셨다고 했는데, 이 자야 될때못 자는 것만큼 힘든 일이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잠을 자야 될 때는 시간을 정해서 커피를 안 마시려고도 하는데, 또 그게 마음처럼 안 되죠. 우리에게 커피는 카페인이라는 약인 거니까요. 쉽지가 않네요. 그래도 잠을 청해면서 자긴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요즘에 또 어떤 분들은 멜라토닌이라던가 여러 가지 또 수면을 위한 것들을 또 함께 섭취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참잠못 드는 밤, 여러분의 그 밤이 참 길다는 게참 우리에게 너무나 안타까우면서도 또 그래서 이 시간 함께하는 또 라디오의 방송이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밤을 잘 자실 수 있기를 또 청하면서 내일 또 하루가 원하는 만큼은 잠은 못 자셔도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9043님, 참 나이 먹고 딸을 키우면서 우리 엄마가 나 키우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부쩍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된 딸이 입시 스트레스에 친구 관계에 스트레스 받는다면서 제 말도 안 듣는데 아주 미치겠네요. 나도 저때 저랬나 싶으면서 괜히 엄마 생각이 나서 미안해졌답니다. 양희은 씨의 엄마가 딸에게 신청할게요. 네. 생각이 안 나는 우리의 과거를 떠올려 보면 우리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확실히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학교나 뭐 그런 시간이 끝나고 나서 저는 항상 말 없이 방에 계속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그 공간이 함께 공유하지 않고 나만의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나면 사실 너무나 미안하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말에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부모님의 마음은 이랬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자녀의 마음도 조금은 알아볼 수 있고 부모님의 마음도 알아볼 수 있으면서 나의 마음은 어떤가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성숙해지는 과정은 그래서 항상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어가는 거니까요. 또 부모님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또, 아, 내게 있어서 참 소중한 존재였구나 하면서도 또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과 그런 나 자신을 모두 기억하면서 오늘 이 밤을 함께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올게요. 양희은의 엄마가 딸에게.
1: 난

한 주의 끝을 마무리하며 기분 좋은 나들이 어떠세요? 여유있게 한 걸음. 여유있게 한 걸음. 오늘 함께 가볼 곳은요, 전남 여수시에 위치한 고소동 벽화마을입니다.

고소동 벽화마을은 여수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 중 하나로 언덕 위에 자리해 바다와 돌산대교, 거북선대교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탁 트인 전망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또한 임진왜란 당시에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작전을 세우고 명령을 내리던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한데요. 그 의미를 살려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벽화를 그리면서 여수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조성 초기에 1,004m의 골목길을 벽화로 장식하면서 천사 벽화 골목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데요. 현재는 1,650m의 10개 구간으로 구성되어 각 구간마다 여수의 역사, 문화, 생활 및 지역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10개의 구간 중 3구간에는 여수 출신 만화가 허영만 화백의 작품들로 꾸며져 있는데요. 허화백이 마을 조성을 위해 캐릭터 사용을 흔쾌히 허락하면서 벽화 골목의 명소인 허영만 벽화 갤러리가 탄생했습니다. 이어지는 루프탑 카페 옆 골목 계단으로 내려오는 길이 4구간의 시작인데요. 거북선 건조 장면과 여수 지역 아이들의 타일 그림으로 꾸며져 있고 계단을 조금 내려가면 정자와 포토존이 있어서 케이블카와 여수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걷다 보면 중간중간 쉼터도 마련되어 있고 전망대도 있어서 낮에는 반짝이는 남해 바다를, 밤에는 낭만의 여수 밤바다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7구간에는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와 여수의 옛 사진이 타일로 꾸며져 있는 것은 물론 이순신 장군의 전적을 기리는 좌수형 대첩비와 장군의 덕을 추모하는 타루비가 있어서 역사적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벽화길의 끝자락에는 여수 시민들이 즐겨 찾는 여수 해양공원이 펼쳐지는데요. 야경이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장소라고 하니까요. 노래로만 듣던 여수 밤바다의 풍경을 직접 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장범준의 여수 밤바다 듣고 오셨습니다. 저는 4년 전에 여수를 한 번 더 가봤었는데요. 그때 다른 동계 신부님과 함께 각 본당의 부재님들과 함께 여행을 다녀왔었어요. 되게 오랜만에 가서 여수 밤바다라는 그 노래가 유행하고 나서 사실 저는 처음 가봤던 건데요. 그렇게 해서 여수 참 맛있는 음식들이 많고 볼 것도 많고 또 여러 가지 개발되어 있는 곳이어서 참 재밌게 놀다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사실 그 4명 중에 2명이 나중에 코로나에 걸려서 좀 골치가 아팠는데요. 그럼에도 저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아서 전 사실 지금까지 코로나에 한 번도 안 걸려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안 걸리는 걸까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여수라는 도시 이순신 장군의 그런 부분들로도 너무나 유명하고 또 너무나 가볼 곳도 많으니까요. 또 우리가 함께 그런 우리나라에 아직 가보지 않은 곳이 있으시다면 또 함께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유 있게 한 걸음 가볍게 나들이 가기 좋은 곳이 있다면 어플리케이션 빵톡이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에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에이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에이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6002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초등학생 시절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또래 아이들 사이에서 혼자 겉돌고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고 내가 없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느낌은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에 너무 크고 무거운 경험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아무렇지 않은 듯 지내왔지만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그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있어서 가끔 그때가 떠오르면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또한 왕따를 소재로 한 드라마나 영화도 보기 힘들더라고요. 어릴 때의 트라우마 때문인지 확신하기 어렵지만 지금도 여러 사람 앞에 서면 이유 없이 위축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자리가 유독 힘겹습니다.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는데 막상 그 자리에 서면 몸이 먼저 굳어버리고 괜히 내가 어떻게 보일지 신경이 쓰이고 저도 모르게 한 발 물러서게 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뒤로 물러나다 보면 결국 또 혼자가 될까 두려운데 이런 제 성격을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비밀 사연 잘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따돌림을 당했던 기억 때문에 트라우마로 남아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인간관계를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네, 요즘 왕따를 소재로 한 드라마나 영화도 참 많죠. 그만큼 우리 사회 안에서 과거의 그런 일들이 그냥 지나갔던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지금 사연자님께서 신체적으로까지도 어떤 반응이 오기도 하고 아직까지도 내가 무언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 이게 과거의 그런 것들 때문인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은 분명히 아직 거기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거죠. 그리고 그 자유롭지 못한 것은 사연자님의 잘못이 아닌 겁니다. 그 시절의 기억들, 누군가에게는 뭐 별거 아닌 기억일 수도 있지만 나에게는 너무나 아직 기억에 남는 뭐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와 같은 거죠. PTSD라고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고 싶진 않잖아요. 누군가 나를 명확하게 괴롭힌 거라고 할 수

다만 우리가 거기 안에서 내가 경험했던, 내가 공기와도 같았던 그런 느낌, 내가 존중받지 못하고 친구들로부터 무언가 따돌림 당했던 그런 경험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과거의 것들이 오늘의 우리를 괴롭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미션은 비슷한 경우들이 항상 나오게 되는데 상담을 한번 받아볼 수 있으면 좋긴 하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 한 번의 상담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구조이기도 해요. 여러 번, 여러 회차가 필요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는 아직 상담받기가 망설여진다면 20년 전 혼자였던 그 아이한테 내 잘못이 아니었다고 내가 써보기입니다. 지금의 내가 그 시절 그 아이한테 건네는 겁니다. 아직 자책하고 있는 그 시절에 나에게 보내는 편지를 쓴다면, 내가 그래서 과거의 그 어렸던 나를 안아줄 수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 마음 안에 그 아이를 조금은 더 상처를 치유해줄 수 있는, 보듬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시절에 우리는 참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또 다른 친구에게도 말하기가 참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지금이라면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조금은 더 가까워지는 아이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때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그거는 우리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시대가 그랬던 거죠. 다만 우리가 거기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신 것만 해도 분명히 과거의 그 시절에 느꼈던 것보다 조금은 더 나아갈 수 있는 한 걸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과거의 것들로부터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고, 그 시절의 나에게 그리고 오늘의 나에게 조금은 더 위로해 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기를 이겨내면 우리는 분명히 더 따뜻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나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까지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큰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길을 향해 함께 한 걸음씩만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부서진 이들에게 가까이 계시고 넋이 짓밟힌 이들을 구원해 주신다. 잠시 노래 듣는 동안 샵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박효신의 숨 듣고 올게요.

오늘도 많은 분들의 비밀을 듣고 또 비밀의 열쇠도 드렸는데요.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 안 된 사연들은 내일이나 모레 혹은 그 이후에도 소개될 수 있으니 매일매일 이 시간을 기다려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내일 이 시간 또 다른 비밀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Electric Light Orchestra의 Midnight Blue입니다.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 지금까지 진행해 저 비밀 DJ였습니다. 그럼 12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0: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1: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6: May I help you?
3: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0번, 열절하신 주의 사랑,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이면서요, 사제 성화의 날입니다. 예수 성심은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일 만큼 인류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을 일컫는 말이죠. 이날 사제들은 한자리에 모여서 사제직의 참 의미를 되새기고 신자들은 사제들을 위해 기도하며 보냅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 오늘 하루는 잠시라도 예수님의 마음에 머물러 보는 건 어떨까요?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닮으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은 어느새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겁니다.

갓등 중창단의 그 이름 사제로 그대에게 평화를 6월 12일 금요일 시작했습니다. 네, 또 1년에 한번 이렇게 사제성화의 날을 맞아서 저희 있는 이 명동은 이따가 신부님들로 거리가 가득하겠죠. 딱 그런 생각뿐인데 오늘 또 연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이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이기 때문에 사제성화의 날을 보낸다 말씀드리니까 사제의 어떤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본의 아니게 신부님들이나 학사님들 곁에서 이렇게 지켜볼 일들이 최근에 많이 있는데, 그 마음은 뭘까 싶어요. 저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어떤 혼인 성소를 받았다고 한다면 신부님들 또 학사님들은 어떤 큰 그런 사랑이면 정말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나의 개인적인 행복은 좀 미뤄두고 더큰 그런 사랑을 나눌 생각을 하셨을까? 정말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신부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대에게 평화를도 그런 곡들로 준비해 봤습니다. 열일곱이다의 사제 기도 듣고요. 이어서 나정신 최은영 프로젝트 예수 마음 듣겠습니다. 그리고 둘이나 셋이 모인 곳으로 이어갈게요.

0: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조금씩 함께 구약 성경 읽는 시간이죠.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오늘은 집회서 39장의 말씀입니다.
1: 그는 모든 조상의 지혜를 찾고 예언을 공부하는 데 몰두한다. 그는 유명한 사람들의 말씀을 보존하고 여러 격언의 뜻을 절절히 꿰뚫어 파악한다. 그는 금언의 숨은 뜻을 캐고 수수께끼 같은 격언을 쉽게 풀이한다. 그는 고관들 사이에서 봉직하고 통치자들 앞에 모습을 보인다. 그는 이방 민족들의 땅을 두루다니며 사람들 사이에서 좋고 나쁜 것을 체험으로 깨닫는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자신을 만드신 주님을 찾는 일에 마음을 쏟고 지극히 높으신 분 앞에서 기도한다. 기도 중에 입을 열어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청한다. 위대하신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는 지각의 영을 충만히 받으리라. 그리하여 그분 지혜의 말씀을 쏟아내고 기도 중에 그분께 감사드리리라. 그는 의견과 슬기를 올바로 갖추고 그분의 신비를 묵상하리라. 그는 자신이 배운 대로 교훈을 펼쳐 보이고 주님께서 주신 계약의 법을 자랑하리라. 많은 이들이 그의 지각을 칭찬하고 그 지각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으리라. 그에 대한 기억은 없어지지 않고 그의 이름은 대대로 살아남으리라. 문민족이 그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회중이 그에 대한 칭송을 드높이리라. 그가 장수

수하면 천명의 이름보다 큰 이름을 남길 것이요 죽더라도 여한이 없으리라.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내게는 아직 할 말이 많으니 보름달처럼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경건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시냇가에 피어나는 장미처럼 번성하여라. 유향처럼 향기를 내뿜고 백합처럼 꽃을 피워라. 소리내어 함께 주님을 찬미하고 그분의 온갖 업적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이름에 위엄을 드리고 그분을 찬미하며 그분께 감사하여라. 입술에 노래를 담고 수금을 타며 감사드릴 때 이렇게 말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위엄은 너무나 훌륭하고 그분의 모든 분부는 제때에 이루어지리라. 아무도 이게 무엇이냐, 어찌된 일이냐고 말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은 제때에 풀리기 때문이다. 그분의 말씀으로 물이 모여들고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그 물이 저수지가 된다. 그분께서 명령하시면 뜻하시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고 아무도 그분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막지 못한다. 모든 인간의 일은 다 그분 앞에 있고 그분의 눈앞에서 숨겨질 수 없다. 그분께서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내려다보시니 그분 앞에는 도무지 신기한 것이 없다. 아무도 이게 무엇이냐, 어찌된 일이냐고 말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이 필요에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분의 복은 강물처럼 넘쳐 흘러 마른 땅을 홍수처럼 적신다. 그러나 그분께서 물을 소금밭으로 바꾸실 때처럼 이 민족이 그분의 분노를 상속받으리라. 그분의 길은 경건한 이들에게는 평탄하지만 무도한 자들에게는 장애가 된다. 좋은 것은 처음부터 선인들을 위해서 창조되었지만 나쁜 것은 죄인들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것은 물과 불과 쇠와 소금, 고운 밀가루와 우유와 꿀, 포도즙과 기름과 옷이다. 이 모든 것이 경건한 이들에게는 선이 되지만 죄인들에게는 악으로 변한다. 징벌을 위해 창조된 바람도 있으니 화가 나면 채찍을 마구 휘두른다. 종말의 때에 바람은 제 힘을 떨치며 자신을 만드신 분의 진노를 가라앉히리라. 불과 우박과 굶주림과 죽음, 이 모든 것도 징벌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맹수의 이빨과 전갈과 독사와 불경스러운 자들에게 벌을 내려 파멸시키는 칼, 이것들은 주님의 명령을 기꺼이 받아들여 땅 위에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가 때가 되면 그분의 분부를 어김없이 실천한다. 그러므로 나는 처음부터 확신을 가지고 깊이 생각한 끝에 이러한 말을 글로 남긴다. 주님의 모든 업적은 좋으니 그분께서는 때에 맞춰 필요한 것을 모두 마련하시리라. 아무도 이것이 저것보다 나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이 때가 되면 좋은 것으로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제 온 마음과 입을 모아 찬미가를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10에서 39장의 말씀에 이어서 보스코 찬양단의 찬양 속의 주님 띄워드렸습니다. 네, 그대에게 평화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경산 해피맘님이 실디 오늘 연차 내서 어린이집 체험장 딸기 농장 막바지 작업 도와달라 하셔서 친정에 가는데요.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네요. 자연이 좋아서 자연 속에서 오늘 힐링하고 갈게요. 모내기하는 시골 풍경 너무 좋으네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경삼 해피맘님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서 예,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어린이집 다닐 때 딸기 농장 체험 갔었거든요. 근데 따서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그냥 달려있는 거를 그냥 입에다가 막 넣어가지고 첫째가 또 먹는 거를 좋아하니까 딸기를 또 애들이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럼 입이랑 옷이랑 막다 새빨개져서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귀여운 아이들 많이 보시고 친정 일손 좀 덜어주시고 행복한 하루 힐링하고 오세요. 이렇게 문자 메시지 또 방송 토크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어요. 하고 싶은 얘기 보내주시면서 신청곡도 함께 보내주시면 틀어드립니다. 샵 1053, 유료 100원이에요. 우물정 1053 통해서 문자 메시지 보내실 수 있고요. CPBC 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있으신 분들은 방송 토크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 혹시나 해서 말씀드려요. 이렇게 빵 검색했는데 다운이 안 돼요. 이상해요. 안 나와요.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새로운 또 애플리케이션을 최신형으로 개발하고 있거든요. 아마 올해 하반기에는 만나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이 빵톡 이용해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새로 나오면 또 다운로드 받으시고 혹시 저는 라디오로 들을 수가 없어요 하는 분들은 저희 CPBC 플러스 앱에서도 라디오 온에어 통해서 실시간으로 청취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점 알려드립니다. 얼른 새 어플 나와서 더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고영민과 손현이가 부르는 주의 성심을 바라보아라 듣고 올게요.

네, 고영민과 소년이가 부른 주의 성심을 바라보아라 띄워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성인 중에는요, 성 가스파르 베르토니가 있습니다. 이분은요, 신심 깊은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일찍이 사제가 되길 꿈꿨고, 또 사제가 된 후에는 젊은이들을 그리스도교적으로 양성하는 걸 목표로 하는 단체를 세웠습니다. 또 신학생들의 영적 지도를 하는 등 평생 교리 교육에 투신한 성인입니다. 오늘 또 사제성화의 날과도 아주 잘 어울리는 성인이기도 한것 같네요. 이 밖에도 오늘 축일 맞이한 성인, 성 나자리오, 성 치리노 등 15분이 계십니다. 오늘 축일 맞이한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혹시 축일 맞이한 분들이나 생각나는 분 있으시면 방송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시면 문자 메시지 방송 토크 통해서 축하 문자 보내주세요. 글리클럽의 주연아를 받으소서 듣고 올게요.

네, 글리 클럽의 주여 나를 받으소서였습니다. 오늘 들을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은 이들을 초대하십니다. 내 짐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걸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주님께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의탁하는 순간들이 우리를 더 주님께 가까이 이끌지 않을까 싶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주님이 계시다는 거꼭 기억하면서 이어진 오늘의 강론도 함께해 주시고요. 그런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한국 가톨릭 청년 성령 쇄신 연합이 부르는 내 모든 짐을 띄워드리면서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묵주기도.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2: 아멘.
1: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0: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1: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0: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1: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0: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1: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6월 13일 토요일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성심 기념일 오늘 미사는 한국교회사연구소 연구위원 김학수 바오로 신부 직전입니다.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오늘은 6월 13일 토요일, 티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 기념일입니다. 제 마음 당신 구원으로 기뻐 뛰리이다. 은혜를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1: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타시오 제타시오.

0: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1: 아멘.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마음속에 성령의 거처를 마련하셨으니 동정 마리아의 전구를 자비로이 들으시어 저희도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전이 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2: 오늘 제일 독서는 이사야서 6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3: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의 후손은 민족들 사이에, 내 백성의 자손은 결의들 가운데에 널리 알려져 그들을 보는 자들은 모두 그들이 주님께 복받은 종족임을 알게 되리라.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은 나의 하느님 안에서 즐거워하리니, 신랑이 관을 쓰듯 신부가 패물로 단장하듯 그분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로움의 겉옷을 둘러주셨기 때문이다. 땅이 새순을 도단하게 하고 정원이 싹을 솟아나게 하듯 주 하느님께서는 모든 민족들 앞에 의로움과 찬미가 솟아나게 하시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2: 하느님, 감사합니다.
3: 저의 구원자 주님 안에서 제 마음 기뻐 뛰나이다.
2: 저의 구원자 주님 안에서 제 마음 기뻐 뛰나이다.
3: 주님 안에서 제 마음이 기뻐 뛰고 주님 안에서 제 얼굴을 높이 드나이다. 당신의 구원을 기뻐하기에

0: 힘센 용사들의 활은 부러지고 비틀거리던 이들은 힘차게 일어선다. 배부른 자들은 양식을 얻으려 품을 팔고 배고픈 이들은 더는 굶주리지 않는다. 아이 못 낳던 여자는 일곱을 낳고 아들 많은 여자는 홀로 시들어 간다.
1: 저의 구원자 주님 안에서 제 마음 기뻐 뛰나이다.
0: 주님은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며 저승으로 내리기도 저승에서 올리기도 하신다. 주님은 가난하게도 가멸게도 하시며

0: 주님은 비천한 이를 땅바닥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가난한 이를 잿더미에서 들어 높이시어 존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히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1: 저의 구원자 주님 안에서 제 마음 기뻐 뛰나이다.
2: 알렐루야.
0: 알렐루야.
2: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당신은 하느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셨나이다.
0: 알렐루야.
3: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3: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0: 주님 영광 받으소서.
3: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예수님이 12살이 되던 해에도 이 축제 관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에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여기며 하룻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에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3: 찬미 예수님.
0: 찬미 예수님.
3: 인생의 거대한 소음에서 한 걸음 물러나 깊은 밤 홀로 스탠드 불빛 아래 앉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온통 더 많이 가지라 하고 더 소리 높여서 자신을 증명하라고 하지만 때로 가장 위대한 일들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고요 속에서 조용히 흘러가는 시간의 틈새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투명하고 깊은 한 여인의 마음을 묵상해 봅니다.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 성모님의 마음은 마치 오염되지 않은 깊은 샘 속 샘물 같아서 하늘의 별빛과 지상의 풍경을 왜곡 없이 그대로 비추어냅니다. 상처가 없어서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슬픔과 모순을 다 받아 안았으면서도 원망이나 미움으로 흐려지지 않았기에 깨끗한 마음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낯선 풍경을 만납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12살 소년 예수를 잃어버린 부모의 다급한 발걸음이 그것입니다. 사흘 동안 아들을 찾아서 헤매던 마리아의 가슴은 얼마나 차갑게 내려앉았을지 모릅니다. 축제의 환호가 떠나간 자리에 남은 고독과 불안.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각자 삶의 길목에서 마주하는 근원적인 두려움과 닮아 있습니다. 마침내 성전에서 아들을 찾아냈을 때 소년 예수님은 도리어 낯선 질문을 던지십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어머니의 가슴에 날카로운 못을 박는 듯한 이 한마디 앞에서 성모님은 다투거나 따져 묻지 않으십니다. 복음은 아주 나직한 어조로 성모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앞에서 인간은 흔히 분노하거나 절망합니다. 그러나 성모님은 이해되지 않은 하느님의 뜻을 자신의 마음에 담아서 마치 혹독한 겨울을 견디는 씨앗처럼 가만히 품어 안으십니다. 그것은 서두르지 않는 마음이며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거룩한 인내입니다. 창가에 떨어지는 고요한 햇살을 바라보며 우주의 섭리를 신뢰하듯 성모님은 그 신비의 무게를 오롯이 마음에 새기셨습니다. 그렇게 침묵으로 연근 마음은 마침내 예언자의 노래가 되어 피어납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고백하듯 주님께서는 성모님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로움의 겉옷을 둘러주셨습니다. 신랑이 관을 쓰듯 신부가 폐물로 단장을 하듯 말입니다. 땅이 싹을 돋아나게 하고 정원이 심어진 것들을 자라게 하듯 성모님의 깨끗한 마음이라는 대지 위에 온 인류의 구원이 자라납니다. 우리가 성모 성심을 공경한다는 것은 우리 또한 그분처럼 마음의 방을 청소하는 일입니다. 미움과 집착, 불안의 먼지를 털어내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생의 혹독한 겨울 속에서도 주님이 숨겨두신 봄의 약속을 믿으며 묵묵히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밤 우리 마음의 창을 열고 성모님의 투명한 마음을 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상이 주는 화려한 보석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을 기도로 바꾸어내었던 그 깨끗한 마음을 우리도 지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가장 거친 소음 속에서도 하느님이 연주하시는 나직하고 아름다운 평화의 선율을 들을 수 있는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든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0: 오늘이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수를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0: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1: 사제

0: 주소서.
1: 주님,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마리아를 기리며 드리는 기도와 제물을 굽어보시고 기꺼이 받아들이시어 저희를 자비로이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아멘.
1: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마음을 드높이
0: 주님께 올립니다.
1: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0: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하고 복되신 평생 동정 마리아의 축일에 아버지를 찬송하고 찬양하고 찬미하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성모님께서는 성령으로 외아들을 잉태하시고 동정의 영광을 간직한 채 영원한 빛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낳으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들이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고 주품 천사들이 흠숭하며 권품 천사들이 두려워하고 하늘 위 하늘의 능품 천사들과 복된 세라핌이 다 함께 예배하며 환호하오니 저희도 그들과 소리를 모아 삼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0: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합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0: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1: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의 피리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0: 아멘
1: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0: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1: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0: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1: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0: 아멘.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0: 평화를 빕니다.
2: 하느님의 어린 양,
0: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1: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천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0: 주님, 영원한 구원의 성찬에 참여하고 비오니 성자의 어머니를 기리는 저희가 주님의 충만한 은총에 감사하며 끊임없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1: 아멘.
0: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0: 묵주 기도 환희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0: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환희의 신비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환희의 신비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환희의 신비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환희 신비 4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환희의 신비 5단, 마리아께서 이르셨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0: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귀향살이 끝날 때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충분히 강론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1: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8번, 간절한 주의 사랑.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연극이나 뮤지컬과 같은 극 작품은요, 하나의 배역을 여러 명의 배우가 연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 명이 번갈아서 무대에 오르다 보니까 아주 가끔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배우가 교체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이 무대에도 대신 서줄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대역이 없으므로 우리 매일 주어진 무대에 올라야만 합니다. 인생은 그 어떤 이유로도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우리가 주인공인 작품이니까요.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그대에게 평화를 6월 13일 토요일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 DS Worship의 Special Ones였어요. 저도 최근에 연극 한 편, 뮤지컬 한 편 되게 오랜만에 보고 왔는데 그 한 역할을 더블 캐스팅, 뭐 트리플 캐스팅해서 여러 명이 연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또 좋은 거는

이 배우가 연기하는 걸 봤으면, 저 배우가 이 역할을 연기하면 어떤 느낌일까? 이런 게 궁금해서 또 보러 가고 싶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대역이 없잖아요. 더블 캐스팅도 아니고. 이 세상에 김수래는 저 하나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 나 몸이 한 10개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럴 때도 있지만, 그럴 수가 없다는 거. 오늘 또뼈 아프게 약간 뼈 때리는 얘기였어요. 오늘 연말은요. 우리가 정말 유일하고 하느님께서 하나밖에 없게 만드신 존재라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의 소중함을 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대에게 평화를 참여하시는 방법 샵 1053 유료 100원 문자 메시지 번호예요. 우물정 누르시고 1053 숫자 눌러서 문자 메시지로 신청곡이나 하고 싶은 얘기 보내주시면 소개해 드릴게요. CPBC 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은 빵톡 통해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홀리컵스의 거룩 듣고요. 이어서 김수현 내 곁에 띄워드릴게요.

제가 고른 생활성가의 가사를 곱씹어 보면서 새로움을 발견하는 시간이죠. 노래의 날개를 달고 오늘은 최준익 막시모의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함께합니다. 행복하여라.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는 사람. 행복하여라.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지 않으며 주님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며 살아가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겨 제때 풍성한 열매를 내며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아서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네, 노래 날개를 달고 오늘은 최준익 막시모의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가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곡은 또 이제 워낙 최준익 형제님이랑 또 친한 같이 투게더로 활동도 한 안성준 형제님이 작곡한 곡인데 가사는 사실 성경 구절이죠. 행복하여라 악인의 뜻에 따르지 않고 하는 근데 이 곡이 정말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는다는 거를 저도 알게 된게 신청곡을 보잖아요. 그러면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이곡 신청해요 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곡도 좋고 노래도 워낙 잘 부르지만 성경의 또 가사말이 우리에게 확 어떤 끌림을 주고 또 위로를 주고 또 희망을 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곡도 좋고 가사도 좋은 곡이라 오늘 한번 소개해드리면 좋겠다 싶었어요. 혹시 힘든 일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는 분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최근에 이제 라디오랑 영상 함께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또 다큐멘터리 영상은 제가 처음 제작을 해보는 거라서 PD로도 제작을 하니까 해보는 거라서 걱정도 많고 맨날 잠을 못 자고 맨날 막 하루에 막 두세 시간 자면서 막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이랬더니 이거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같이 일하는 이제 해외 통역 선생님이 너무 걱정돼요. 이랬더니 잘될 거예요. 피디님.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이 한마디가 그 어떤 걱정을 확 내려놓게 만들어주는 거 있죠. 뭐 그분이 뭐 해결을 해주거나 이런 거는 아닌데 어쨌든 그런 한마디가 우리의 걱정을 또 한번 확 내려놓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걱정이 있으시거나 고민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저와 같은 고민을 가지신 분들 이 곡을 들으면서 한번더 희망을 가져보고 용기를 내보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753님이 저희 딸이 수술을 받아요. 기도 부탁합니다. 꼭꼭이요. 하시면서 연락을 주셨는데, 다음 날 바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어제 처음 만나는데 기도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딸도 수술이 잘 되고 하니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하면서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처음 문자를 보고, 바로 화살 기도 해야지. 하고 화살 기도로 보내드리면서 수술 잘 됐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음날 또 이렇게 잘 됐다고 하니까 정말 너무 다행입니다. 엄마가 또 얼마나 걱정을 하면서 서울에서 한다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서울로 가시는 그 걸음이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겠어요. 수술 잘 끝나셔서 다행이고 얼른 회복 빨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한곡 띄워드릴게요. 송송이가 부릅니다. 사랑해.

네, 그들에게 평화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송송이의 사랑해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성인 중에는요,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성인이시죠. 사제였던 그는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겠다는 열망을 품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모로코로 향했지만 또 안타깝게도 병에 걸려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후 프랑스 남부 지역에서 강론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또 감동을 주었고요. 그 때문에 개종한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7세기부터는 성인에게 전구를 청하면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수 있다는 전설이 생겼는데요. 혹시 꼭 찾아야 하는 물건이 있으면 성인에게 전구를 청한 뒤에 찾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알고 계시죠? 안토니오 성인님하고 이렇게 저도 물건 잃어버리면 항상 기도를 하고 아이들한테도 엄마 나뭐 잃어버렸어 이러면 안토니오 성인님한테 기도해 이러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항상 할머니 나뭐 없어졌어 이러면 슬레야 안토니오 성인님한테 기도하면 다 찾아주신다. 그런데 사실 옛날에는 좀 반반이었거든요. 아뭐 그렇게 찾아주시겠어 약간 이런 믿음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크면서 정말 기도하면 항상 찾을 수 있어가지고 저는 진짜 물건 잃어버리면 무조건 안토니오 성인님 제발 제 물건 좀 찾아주세요 하면서 되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혹시 잃어버리신 물건 있는 분들 오늘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기도한 물건 찾아주신 안토니오 성인님 오늘 또 축일이고 기리는 날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려요. 이 밖에도 오늘 축일 맞이한 성인 성 루치아노, 성녀 아퀼리나 등 11분인데요. 축일 맞이한 분 계시면 꼭 알려주세요. 그대평화 가족들과 축하 인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구곤이 부르는 돌아왔구나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노비스 꿈 내가 보내니.

바구고네 돌아왔구나 이어서 노비스 꿈 내가 보내니 두곡 이어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선곡표를 이렇게 적잖아요. 제가 선곡을 하면서 근데 제목이 돌아왔구나 내가 보내니 재밌잖아. 돌아왔는데 내가 다시 보냈어 하는 네, 이상한 농담 좋아합니다. 네, 오늘 들을 복음 말씀은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것입니다. 부모와 함께 성전에 갔던 우리 소년 예수님, 홀로 예루살렘에 남아서 율법 교사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었죠. 품 안에 자식이 그렇게 남다른 모습으로 서서히 이렇게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아들이 잃어버렸다고 찾더니 성모님,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막 찾고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태연하게 율법학자들이랑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전 진짜 상상을 할 수가 없는데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비범한 능력을 갖고 있진 않아서 그런지. 성모님 아마 시메온의 예언 떠올리면서 두렵지만 그런 예수님의 모습마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성모님의 믿음, 우리로서는 차마 가늠할 수조차 없겠죠. 그렇게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뜻을 찾았던 성모님의 생애를 마음 안에 간직하면서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도 함께 해주세요. 저는 김수연이 부르는 너와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어디 찾아가지 않고도 신앙을 키울 수 없을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때 그 특강 참 좋았는데 녹음이라도 해둘 걸 아쉬우셨나요? 그럴 땐 유튜브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검색해보세요. 이상재 가스트 신부의 보듯게살, 사제의 수도자들의 신앙특강, 가비가 전하는 사람 사는 풍경들, 그리고 대구 CPBC의 라디오 방송 현장까지 다 골라볼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눈으로 보고 다시 들을 수 있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지금 유튜브에 검색해보세요.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509번 성심이여.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예수님이 12살이 되던 해에도 이 축제의 관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에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일행 가운데에 있으려니 여기며 하룻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에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들은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자매님께서 오셔서 자녀분에 관한 면담하며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신부님, 저희 아이가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집 밖에서 놀다가 늦게 들어오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매님의 이야기를 듣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자매님이 어렸을 때 엄마가 잔소리하고 자매님 하시는 일에 사사건건 신경 쓰면 마음이 어떠셨어요? 좋으셨어요? 싫으셨어요? 자매님은 싫었어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자매님의 대답을 듣고 자매님이 부모가 되어 보시니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셨을지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러자 자매님은 네, 느껴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매님이 어머니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다시 여쭤보니 자매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셨어요. 자매님의 대답을 듣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자매님께서도 어머니의 입장이 되어보니 어머니의 마음이 이해가 가시죠? 자매님의 어머니께서 하셨던 것처럼 자매님께서도 자녀가 올바른 길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아이가 철이 들면 자매님의 마음을 알고 돌아올 때가 있겠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부모님은 파스카 축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년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 아들을 찾아보았지만 사흘 동안 예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지요.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보통 부모님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애를 태운 자녀를 야단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모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셨다고 합니다. 성모님의 마음은 당장 눈앞에 드러난 모습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마음에 간직하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신 기념일을 맞아 우리도 각자의 삶에 있어서 십자가와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 하느님께 불평불만만 늘어놓기보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께 여쭈어보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함으로써 많은 은총의 열매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성모님의 성심을 닮아가는 기쁜 날 되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 기념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반야월 성당 보좌 조원포 신부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법물성당 황지현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집은 기와가 지키고 농사는 미기와가 지킨다.
2: 흑성병, 탄저병엔 미기와, 잿빛 곰팡이병에도 미기와, 병확산 막아주는 미기와.
1: 집은 기와가, 농사는 미기와.
2: 풍년을 지키는 이름
1: 경농 미기와. 경농이 만듭니다.
3: 충분히 방금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4: 미사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주님의 품에 맡겨드리며 기도 안에서 부활의 희망을 간직합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영천성당은 그리움이 머무는 자리로 영천성당 묘원 안에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천성당은 미사 중에 세상을 떠난 이들이 주님의 평화 안에 머물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천성당 사무실 054-338-338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6: 가톨릭 평화방송.
4: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컵에서 나는 물비린내를 없애는 방법. 올해도 어김없이 이런 기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비슷한 정보가 해마다 다시 공유되고 우리는 또 새삼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게 되지 않나요? 좋은 습관은 알면서도 잊어버리고 같은 실수는 또 반복하고 분명 어제도 했던 고민을 오늘도 하고 있는 우리들. 하지만 한편으로는 반복해서 배우고 반복해서 고쳐가는 존재가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컵을 다시 한번 깨끗이 씻어보듯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정리하고 잊었던 다짐을 다시 꺼내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오늘이 꼭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이면 충분하니까요. 행복을 여는 아침, 저는 복디, 오우 수진 아가다입니다.

0: 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4: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4: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경동 나비엔.
6: 바삭해.
7: 맛있는 60개 치킨.
8: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7: 맛있는 60개 치킨.
8: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7: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8: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9: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첫 곡 박지윤 아무것도 몰라요. 이 노래로 2026년 6월 13일 토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결국 컵을 씻어 말리는 것도 작은 습관이죠. 물기를 잘 말리고 또 말릴 때는 엎어두기보다는 세워두는 것이 통풍이 더 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세미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물비린내를 줄일 수 있다고 하니까 오늘은 컵도 마음도 뽀득뽀득 깨끗하게 잘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토요일 준비한 코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1부는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최대 주주인 우리 보기들이 보내주신 사연들 중에 소개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고마움을 전하는 시간 오복종회 감사보고서 함께 하는데요. 거기에 더불어 우리들 보기들 신청곡의 행여화에서 한 곡 더 얹어드립니다. 원 플러스 원으로 노래 선물을 배당해드립니다. 또 2부에서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나눈 오프닝들 그 중에서도 여운이 남았지만 못 나눈 이야기들 더 깊게 나눠보고요. 아쉽게 들려드리지 못한 선곡들도 만나봅니다. 지나치기 아까운 행복들을 다시 모아보는 시간 앙코르 오프닝 행복 조각 모음 앙꼬 모음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토요일 코너 오복총회 감사보고서 시작할게요. 노래 한로로 시간을 달리네 이무진 에피소드.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을 존재하게 해주시는 최대주주 우리 보기들의 사연 하나하나가 방송을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조금 늦었지만 더 정성껏 이번 주 다 소개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고마운 마음 꾹꾹 눌러담아 전하는 시간. 웃음과 공감 그리고 원 플러스 원 전국으로 배당해드립니다. 오복총회 감사보고서. 평화가 필요한 사연들이 몇 개 도착을 했었습니다. 7650님, 오늘의 계획은 퇴직한 남편 평화롭게 하루 일정 보내기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나저나 평화롭게 하루 일정을 잘 마치셨는지 궁금하네요. 퇴직을 한 당장에는 사실 뭔가 허무함이 들고 하루도 길고 무료하실 수 있겠지만 나름의 계획을 세워서 루틴을 만들어서 막 취미도 갖고 산책도 하고 그동안의 수고를 스스로가 토닥토닥 아 그동안 너무 고생했어 하는 시간들을 보내시면은 어떨까? 저 복디도 응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윤진님, 복모닝! 어제 친구가 밀어서 실내 놀이터에서 울 서화가 떨어져 너무 놀랐어요. 아무 사고가 나지 않아 주님께 감사하며 성호경을 그었답니다. 오늘 하루 사고 없이 잘 지내게 해달라고 하면서 감정일기도 쓰고 아침 기도도 했어요. 감정일기 쓰는 거 진짜 좋죠? 이거 감정일기 저는 이성원 교수님께서 처음 소개를 해주셨는데 감정일기 아침에 쓰는 일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마음이 뭔가 차분해지는 느낌이고요. 오늘 하루도 잘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해주는 시간이잖아요. 우리 행복을 여는 아침에도 이런 코너 있죠? 다 힘내볼 지니. 이 시간에 우리가 서로 다짐과 결심 놔두잖아요. 아침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그 코너 만들었어요. 다짐을 하면서 시작을 하면 왠지 하루가 뿌듯하고 진짜 해낼 수 있을 것만 같고 그렇잖아요. 너무 거창한 다짐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평일 오전에 문자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다짐, 감정일기 쓰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나저나 우리 서하가 떨어져서 너무 놀랐다고 그래도 별일 아니었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이에요. 평소에 이런 감정일기 쓰시면서 나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시니까 아마 감사한 마음으로 성호경을 그으실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여유가 있었던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의 평화가 가득한 윤지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노래로 배당을 해봤습니다. 림킴의 행복한 나를, 로이킴의 스마일 보이.

조금 늦었지만 더 정성껏 놓치기 아까운 사연들을 다시 꺼내보는 시간 우복총회 감사보고서 계속해서 보기들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별의별 공포증 이야기를 나눴었죠. 우리 보기들 정말 많은 종류의 무서움을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보내주셨는데요. 9294님, 저는 어두움에 공포증이 있어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잘 때도 불을 켜고 잠을 자요 라고 하셨는데 이건 좀 걱정되는 게 밤에 잘 때 불 켜고 자면은 숙면을 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원래 이렇게 깜깜한 암막커튼처럼 쳐가지고 빛도 하나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잠을 자야지 푹 잔다고 하던데 제가 요새 수면에 굉장히 숙면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읽어보는데 아, 불을 켜놓고 자면은 못 주무실 것 같아서 걱정이 되네요. 6534님께서는 저는 계단 공포가 있어요. 20대 시절 출근길 지하철에서 내리막 계단에서 넘어졌었어요. 환승열차 보고 뛰어가다가요. 아픈 거보다 창피함에 못 일어나고 철푸덕 엎어져 있었답니다. 완전 공감돼요. 넘어졌을 때 철푸덕하고 넘어졌을 때 막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보잖아요. 내가 넘어지는 장면을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저도 한번 넘어지면은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창피해서 이게 한 번에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진짜 넘어지자마자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막 아프지만 아픈 거 꾹 참고 그 자리를 현장을 빨리 벗어나거나 아니면 타이밍을 놓치면 너무 창피해서 일어날 수가 없죠. 자, 7525님, 저는 아이들이 모두 외국에 살아서 혼자 산 지 10여 년이 되었는데 그 즈음부터 밤에 택배기사님들의 물건 내려놓는 소리에 공포를 심하게 느껴요. 밖에서 물건 내려놓는 소리가 들리면 밤새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셨네요. 혼자 사는데 바깥에서 인기척이 들릴 때 인기척이 있을 시간이 아닌데 인기척이 들릴 때 진짜 걱정이 되죠. 저도 무서울 때 많죠. 집에 혼자 있을 때 뭔가 바깥에서 문고리를 이렇게 막 열려고 한다거나 뭐 그런 소리가 들리면 너무너무 무섭죠. 완전 공감 갑니다. 뭔가 무섭다고 했을 때 누군가가 에이 그게 뭐가 무서워 라고 하면 진짜 서운하죠. 아 내가 무섭다고 내가 무섭다는데 뭐가 무섭다니 그게 진짜 무서울 수 있겠다. 정말 무서웠겠다. 이 한마디만 들어도 그치 하면서 약간 공포심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우리 보기들의 무서운 마음 다 공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포가 조금은 줄어들 수 있도록 마음이 편안해지는 노래 두 곡으로 골라봤어요. 크러쉬 펀치의 잠 못 드는 밤, 썸데이 알고 있나요?

jeden gol sur tip in die Trennung.

보내드리는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이번 주 못다한 이야기 알차게 챙겨왔습니다. 오복종회 감사보고서 계속 진행해 볼게요. 자, 복작복작에서 김현철의 연애로 가사를 바꿔봤었죠. 두둥실 날아오를 것 같은 우리 보기들의 사연이 많이 도착했었는데 몇 개 더 소개해 드리려고요. 정은미님, 울 전이 듣고 있나? 너의 미소가 나를 날아오르게 한단다. 오늘도 파이팅! 사랑한다! 라고. 2946님, 배탈나서 화장실 찾다가 볼일 보고 나오면 정말 날아갈 것 같아요. 저 이거 완전 이해합니다. 제가 장트라볼타예요. 화장실을 자주 가요. 아니, 그래가지고, 막 산책하다가, 달리기 하다가, 막 이럴 때. 화장실이 있어야지 마음이 편하고, 진짜. 몸도 마음도 다 가벼워지잖아요.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맞아. 2946님 너무 공감합니다. 9294님, 친구가 맛있는 밥 사줄 때 날아올라. 좋아하는 사람이랑 맛있는 거 먹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데 심지어 그 밥을 친구가 사줬어? 날아오를 만도. 7654님, 나는 날아올라. 나는 날아올라. 무탈하게 하루가 원하는 대로 잘 풀려나갈 때 날아올라요. 오, 맞아. 이렇게 저도 일정이 빡빡한 날이, 특정 날이 요일이 있어요. 맨날 바쁜 것도 아니고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2주일에 한 번씩 진짜 빡빡하게 일정이 막 있을 때 이걸 하나하나 쳐내가는 그 성취감이 있거든요. 너무 바빠서 정신은 없지만 이왕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지. 그래서 하나하나 시간에 딱딱 맞춰서 쳐내갈 때 그때 약간 뭔가 짜릿하더라고요. 7654님 마음에 공감합니다. 이렇게 날아오를 것 같은 기분이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있다면 그 하루는 진짜 결국에는 좋은 하루로 마무리되지 않을까요? 날아오를 것 같은 보기들 제가 더 멀리, 더 높이 띄워드립니다. 노래 들으시는 동안은 그 가벼운 마음 더 즐기시길 바라요. 이승열의 나라, 선우정화의 상상.

초조한 햇살이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한 사연들 가운데 그날 그날 다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사연들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오복총회 감사보고서 계속해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2373님, 휴대전화 온에어로 듣고 있는데 자꾸 중단돼서 중요한 멘트를 못 듣고 있어요. 어떡해요? 디지털이 이래서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아날로그 라디오는 안테나 요리조리 하다 보면은 다시 잘 들리게 되고 또 쭉 잘 들리는데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잘 안 터지면 진짜로 뚝뚝뚝뚝 끊기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되는 것 같죠? 노트북으로 원고 보는 거. 복디는 원고를 노트북으로 보고 있어서 편하기도 한데 노트북 역시 배터리가 없거나 기계에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아침부터 두근두근 하거든요. 그때는 또 종이로 보는 게 역시 좋구나 싶을 때도 있고요. 아날로그 그리고 디지털 모두 경험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불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봐요. 2373님, 저 그렇게 막 중요한 멘트 안 하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노래 선물로 왕창 보내드립니다. 오석준의 웃어요.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토요일 1부는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나눠봤습니다. 2부에서는 이 아침을 조금 더 여유롭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저희가 시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잠시 후 2부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끝곡 박학기의 향기로운 추억 준비했어요. 2부로 건너오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2: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3: 주문식 교육으로 대학 교육 혁신과 대한민국 산업발전에 기여한 지 반세기. 대기업 취업부터 해외 선진국 취업까지. 2024년 교육부 발표 해외 취업 전국 1위. 주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 전문대학교.
4: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5: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T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4: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람 대신 행복이 들어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당신 하루의 첫 미소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 책임질게요.

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4: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5: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4: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5: 역시 키움.
4: 키움 증권.
6: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청취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8: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7: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8: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9: 경동 나비.
10: CBBC 라디오 오신의 행복을 여는 아침 토요일 2부 첫 곡은 에즈원의 12야 였습니다. 토요일 2부 코너 소개해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행복을 여는 아침을 활짝 열었던 오프닝의 여운을 한 번 더 나눠보고요. 고민했던 오프닝 곡들 중에 아쉽게 들려드리지 못한 곡들까지 들어보는 시간, 놓치기 아까운 행복들을 다시 모아보는 시간, 앙코르 오프닝 행복 조각 모음, 앙꼬 모음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바로 만나볼게요. 노래 JS 종로에서 비의 I Do.

짧게 스쳐 지나갔지만 마음에 오래 남아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조금 더 깊이 공감하고 싶은 이야기들 다시 꺼내보고요. 아쉽게 전하지 못했던 노래들도 함께 들어봅니다. 흩어졌던 행복들을 하나씩 모아 다시 완성해보는 시간. 앙코르 오프닝 행복 조각 모음 앙꼬 모음.

지난 화요일 오프닝, 대화에도 코딩이 필요하다. 열흘 말에도 하나만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행간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한 추가 설명을 해주자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야기를 듣고 백수연님께서 문자하셨어요. 섭섭했던 마음은 심사숙고 끝에 표현해도 그 말 때문에 더 멀어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풀린 마음은 일기에 쓰거나 혼자 읊조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항하지 않고 순간에 몰입해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셨어요. 저항하지 않고 순간에 몰입해 즐긴다 라는 말이 뭔가 마음에 묵직하게 와닿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생각난 말이라고 해서 그냥 다 꺼낼 필요도 없고요. 서운한 마음이라고 해서 또 다 표현할 필요도 없잖아요. 때로는 관계를 위해 속으로 꿀꺽, 침 한번 꿀꺽 삼키는 것도 관계를 지킬 수 있는 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 저 역시도 공감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필요한 말이라고 해도 상대방에게 그 마음이 가닿지 않으면 별 소용이 없죠. 그럴 때 너의 마음과 나의 마음은 다르다라는 것을 기본값으로 생각하는 것도 조금 덜 상처받는 방법이 아닐까 말씀드려 봅니다. 노래 세 곡입니다. 에스파파 참 다행이야, 엄정화 후회, 세븐 문신.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토요일 2부 코너 안고 모음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수요일 오프닝에서는 울창한 아마존 숲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성으로 내려다보고 지도로 표시할 수는 있어도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는 아마존. 그런데 생각해보면 세상에는 꼭 밝혀내야 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비밀의 영역이 있죠. 말하지 않은 꿈이 있을 수도 있고 혼자만 간직한 추억, 또 차마 꺼내지 못한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서로를 다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그 비밀의 영역이 잘 간직되고 있어야 관계는 더 오래가고 더 깊어지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존 숲이 신비로운 이유도 사람이 또 아름다운 이유도 모든 것이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자, 오늘은 누군가를 이해하려 애쓰되 모든 것을 알려고 하지는 않는 그런 배려도 함께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러블리즈 비밀 정원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토요일 2부 코너 안고 모음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수요일의 오프닝 아마존 숲 이야기 좀 더 이어가 볼까요? 자, 가까운 사람일수록 서로의 비밀의 영역을 잘 지켜보자. 하지만 나 자신은 한번 더 열심히 알아보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 꽤 많이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의외의 순간에 처음 보는 내 모습을 만나곤 하죠. 예전에는 절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일을 뚝딱 해내기도 하고 반대로 잘 해왔으니까 괜찮을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쉽게 흔들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이 참 신기한 존재인 것 같아요. 나 자신인데도 오래오래 함께 해온 사람인데도 여전히 발견할 것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수요일에도 얘기했어요. 거창한 도전이 아니어도 좋은데 한번 새로운 걸 해보자. 평소와 다른 메뉴를 골라보는 것. 한 번도 먼저 걸어보지 않았던 길로 가보는 것. 미뤄뒀던 사람에게 안부를 건네보는 것. 이런 작은 변화, 작은 행동 하나가 또 생각지도 못한 풍경을 보여줄지도 모르잖아요. 오늘 만나는 가장 새로운 것, 가장 새로운 세상 말고 아직 몰랐던 내 모습을 발견해보자 라는 말 오늘 한 번 더 드려봅니다. 자이언티 꺼내 먹어요. 오반 어떻게 지내? 우효 피자.

CPBC 라디오 우신의 행복을 여는 아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바쁘게 사느라 휙 지나간 행복한 순간들의 조각들을 모아서 딱 맞춰보는 시간. 안고 모음 함께 했고요. 토요일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마지막 곡으로 규현의 너를 만나러 간다 들으면서 오늘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뜨근뜨근!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엄마 나이가 되면 엄마, 나는 또 잘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엄마,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진딧물, 나방, 노린재, 외래 해충까지 이대로 괜찮을까?
4: 걱정 말고 청단으로 싹 잡아!
3: 우와, 경농 청단이 신의 한수였네.
4: 진딧물, 나방, 노린재부터 외래 해충까지 청단으로 판을 뒤집는다.
5: 과수형 종합살충제 경농 청단.
6: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힐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오픈 예정 0537522000번 IS동서.
7: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 신부님 강론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11: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2: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4번 주의 성심 홀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일반 도로를 달리다가 신호가 계속 걸리면 답답하다고 하죠. 그런데 주말 고속도로에서 쭉 시원하게 달리다 보면 이번에는 속도에 둔감해져서 과속을 해도 과속인지 모를 만큼 위험해지기도 합니다. 똑같은 풍경에 쭉 뻗은 길을 오래 달리다 보면요. 또 무료해지기도 하고 졸음도 옵니다. 그래서 군데군데